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숙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의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의 소란과 수군거림이 마치 세제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초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셋째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셋째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15년 세월이 흘렀다. 셋째의 딸이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 입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누이와 10살 터울이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다. 첫 돌에 보았을 때 셋째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토실토실한 것이 모습에답게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대개 남자애는 엄마를 닮고 여자애는 아버지를 닮는다지만 셋째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고르게 반반씩 나눠 가진 듯했다. 나와 둘째는 여전히 셋째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셋째가 고중을 중퇴한 데는 학교가 멀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골에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이 팍팍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도 셋째가 그만둘 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일까 셋째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조용히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연락도 끊지 않으며 지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한족인 채수는 인간적으로도 셋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이라 했던가. 재수는 꽤 용리했지만 동시에 착한 마음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의 꾀는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왔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남의 집인가 뭐.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묘 앞을 가리키며 아직 한두 자리는 더 쓸만하군 라고 했다.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는 뜻이리라. 때마침 훈훅한 봄바람이 불어와 파릇파릇 싹트는 대지를 오르쓸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문득 산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지목한 자리 말고도 공간이 더 있긴 했다. 우리 삼형제까지는 누워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글퍼졌다. 이제 나도 머지않은 종말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소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지국이 멀어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의 집인가 뭐? 라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셋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째의 가족 전

0: 전체를 포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만 용서한다는 의미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홀깃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슬쩍 중정을 또 보았다.
1: 세진의 아들도 이제 곧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0: 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더욱 굳어지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를 흘금 보시며 입을 비쭉하셨다. 어머니는 역시 마음이 여리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셋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셋째가 가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록 코가 떨어질 위험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1: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더 계시겠니? 살아생전에 풀어야 할 게 아니냐?
0: 셋째가 야, 야 하고 연신 수긍하는데 제수의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2: 당연히 그래야죠, 아주버님.
0: 역시 눈치와 슬기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곧바로 셋째에게 연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아버지도 들으시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 어머니는
2: 그래 잘했어
0: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다. 그것으로 이미 목이 나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 셋째네 부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 문턱을 넘었다. 차는 재수가 운전한 모양이었다. 오늘 청명을 맞아 처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귀향의 담력을 키우려 한잔한 건지 셋째는 얼굴에 술기운이 선연했다. 그러나 부부의 표정은 밝았다. 셋째는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재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셋째의 아들을 보시더니 마침내 굳었던 얼굴이 풀리셨고 미소까지 띄셨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2: 우리 손주 어디 좀 보자
0: 하며 무릎 위에 앉히셨다.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나는 성묘 이야기를 꺼냈다. 셋째는 처가 산소에 다녀왔는데 최근엔 화장이 대세라 납골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반나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저녁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고 재수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마다 정중히 술을 따라 올렸다.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발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만 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셋째의 아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3: 아바이! 아바이!
0: 하며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서 자랑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친 재수가 셋째에게 눈짓을 했다. 이어 어머니 손을 잡아 아버지 곁에 앉히고 세 식구가 함께 큰절을 올렸다.
2: 딸에는 고중입시 준비 때문에 못 따라왔어요. 늦었지만 큰절 받으세요.
0: 연습이라도 해온 듯 재수와 조카는 모두 제법 절을 잘하였다. 어정쩡 무릎을 꿇는 셋째보다는 나았다. 그보다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풍경이 된 온 가족의 큰절에 나는 감동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재수가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다.
1: 야바이 고집 동이돼서는 하, 이놈 제법 잘생겼구나.
0: 아버지의 눈곱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코까지 굴쩍거리셨다.
1: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0: 며느리가 표준어를 잘해서인지 아버지는 사투리도 쓰

쓰지 않으셨다. 내가 옛날 생각만 했지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모처럼 긴 말씀을 하셨다. 곁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어가셨다. 얼마나 좋은가. 한족 며느리도 조선 말을 잘하고 손자 녀석도 짜구배가 돼서 그런지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장수상이고. 굵은 눈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눈물.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코끝이 찡해나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전주 김씨와 고향 함흥만이 아닐 것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 사람들이 모두 돈 벌러 떠나면서 점점 비어져가는 마을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들 외국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이 시대 때문일까? 나는 슬그머니 등뒤가 허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낮에 다녀온 그 산소를 다시 보았다. 속으로 아버지의 산이라 부르던 밭지경 같지만 풍수 좋다던 그곳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노루무레한 마른 잔디가 덮인 봉분들이 여러 보였다. 그러나 꿈을 꾸는 나는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장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3: 장수시대.
4: 연길시 도강중로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이라면 바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쉽고 실의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시는 데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백하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일백하하고 가수련이 있는 셈이 되지요. 바로 도강중윤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윤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40여 년간의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장춘 중일에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으신 리명길 이사 선생님 역에서 병보시게 되었는데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 전제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서

0: 산이 역류하면서 늘 시큰트림이 나고 이런 분들 변을 어떠면 다섯 여섯 하루 어쩌다 한번 그 해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두셨다는 리명길 이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여기에 또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고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우수한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해서 모든 그 척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준악하게 100분지 90 그 이상 정도로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안전한 의료 척추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길시 흠과 구강이라는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와서 치과를 하시고 구강 아닌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어느 분이든지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줄 몰랐다고 금방 여기에서 틀니를 맞추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좋은 치료과를 거두셔서 이전에 씹지 못하던 고기를 씹거나 이전에 먹지 못하는 찰떡 같은 거 씹어도 입금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피부과 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 간판을 보니, 제가 지나가면 간판을 보니까 거기 피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단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는 단독으로서 자기 병원을 꾸린 그 셈이 됩니다. 이래서 2층에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선생님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명의에 속합니다. 일체 피부 문제는 지금 예세가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 때 가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상 포진이 있거나 혹은 또 백전풍이 있거나 소보짐이 있거나 이래서 힘든 분들이 지금 찾아와서 병 보시고 너무 완미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치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최기명 주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직접적으로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치료한 데 얘기하면 2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30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만하면 완치된 겁니다. 피부 이 문제는 일단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재발하게 되어 있는데 최기명 주임은 이런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최기명 주임은 화목토 이 시간에 나온다. 화목토. 그리고 여기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조일만 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때 찾아보셔서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저기 집사단이가 지금 예, 이 도위만 성태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요 며칠 전에 예, 한번 부인 한번 왔댔습니다.
0: 예.
2: 예, 그런 후에 예, 이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를 쓰는데 많이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헤라드가 예, 그냥 온정 아예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걸으면 숨이 차서 그냥 꼼짝 못하고.
0: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심장 이상이 숨이 찹니다.
2: 예,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자고 있죠.
0: 예.
2: 예, 잠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쨌든 맥이 항상 그러고 이 손발도 다 차갖고 있지 냉하고 예, 한창 맥이 없어서 한때다가 활동도 못합니다.
0: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면 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들고서 왜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가서 받았는데 절감 치료를 통해 보니까는 효과, 절감 치료를 봐서 효과가 예, 나는 게가 잠부터 잘 자고 그다음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저기 이 머리가 예, 이게 조금 참 아프다고 그게 이렇고 혈압이 벌써 온정됐대요.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예. 예. 예. 심장 功能이

0: 좋아지니까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차.
1: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이게 확실히 약이가 효과 있고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두 번째 치료가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은 몇 시간에 나가 원래 나가 활동 못하던 게 지금 나가서 한 2, 30분씩 걸습니다.
0: 예, 그만은 꼭 걸어야 되는데 그거 걷지 못했으니까 이왕에는 점점 병은 병대로 사람은 힘들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조일만 선생 잘 찾았습니다.
1: 예. 그래서 걷어도 당기고 시장도 갔다 왔다며 지금 저기 아침에 가서도 아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한짝 푸대야 원래 잘 이렇게 물건 두지 못하고 좀 물건도 들고 당깁니다.
0: 대단하죠. 예, 그렇죠. 예,
1: 야, 그래 이런 효과 좋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오늘 가려고 그랬나.
0: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어제는 조일만 선생님이 중풍증을 치료해서 어제는 세 번째 치료 받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치료 받는데 두 번 받은 게 춤을 계지지 흘리고 밥 흘리고 이랬던 게 어제는 많이 나서 말 언행 행동도 아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영 똑똑해졌습니다. 그래 좋아졌지. 그 집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내일은 가시겠다는 거 오늘은 늦지 해서 예 젊은 선생님 내일이 또
0: 내일 됩니다. 먼저 예예 예.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윗병을 철저히 해결했어요.
0: 그래요?
4: 야, 예, 예. 윗병 아파서 나는 한 십몇 년 동안 약 다 먹고도 치료를 받 어떤 위에다가 신고를 다 해봤습니다. 어쨌든 무슨 음식물만 먹으면 면치 끝에 딱딱해 내려야 간단 말이야.
0: 예, 예.
4: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약은 무슨 얼마나 몇 배까지 먹었는지 모르는 아무도 해 보고 그래 알려진 게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야 이 설마 선생님 좀만 내고 제대로 딱딱히 보낸단 말인데.
0: 40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4: 고시마 예. 그래 유명하다 해서 내 가서 보기 진짜 유명한다 이 선생. 그래서 위에 어떻게 아프겠다는 거 아픈 증상까지 다 짚어낸다.
0: 맨발을 딱 짚어내니까 환자가 절반 벌써 거기에서 예. 해결되는 거죠.
4: 위에 내가 어떤 점약을 몇 번 갖다 무슨 몇 번 갖다 먹고 그리고 좀 철저히 위병이 이러면서 위가 나가면 쓰리고 아프고 또 위가 잘못 먹고 맑은 거 하고 찬 거는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치료받고 몇 번 것도 먹어주고 저 사람 써서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를 믿는 거 요즘은 김치도 막 먹고 맑은 것도 안 먹고 이러면서 무슨 약 중약을 다른 약 그리 써다야 되는 이 선생님 중약을 먹고 이렇게 효과죠. 쓰리다 하면 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지 하고 좀 오메라소를 앉아서 먹어야지. 아이고, 아파서
0: 예.
4: 참지 못한 지금은 오메라소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 중약만 먹었는데 지금 위가 너무 좋아서 밥을 영달 먹습니다 지금.
0: 예.
4: 그래서 내 치료받고 너무 좋고 우리 동생도 자꾸 위궁이 생기면 일하고 무슨 보모지라고 이러더니 위도 나쁘지. 어제 저녁에 맨날 잠을 못 잤네. 오늘에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랬는데 오늘도
0: 예.
4: 오늘이 나올 때 할까?
0: 오늘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네,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4: 맨날 못 자고 허리 다리 그리 아프다.
0: 찾아오세요. 예.
4: 예,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돌아오니까 뒤줄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갑상선을 해서 심장이 답답하고 잠도 못 쉬고 아예 거기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영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치료받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어서 세 번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약해달랍니다.
0: 조일만 선생, 조일만 선생 그러죠?
5: 예.
0: 예.
5: 그리고 우리 저 친정 형님이가 본가지 형님이가 저 훈촌에 계시는데 어제 훈촌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사 뭐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일어서고 이랬는 소리 이제 한번 그 절만 선생님 내가서 치료받은 경색이 좀 왔다 제가
0: 뇌경색입니다. 예.
5: 예. 그리고 원래 또 여대만 투수 있어가지고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0: 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주일 치료받은 게 조금이 약을 잡수고 그 선생님 친구는 해주고 한 게 좀 낫답니다. 그래 지금 용길이 딸 집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젊은 선생 찾으려고 그러죠.
0: 예예 예, 우리 친정 형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동선에 그 뒷집에 아주머니하고
1: 예, 두 분이 오전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전에 조일만 선생 찾아오세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예
0: 예. 예, 그래 지금 환자 많더랍니다.
1: 그렇죠. 예, 예 순서를 잡기 예. 힘들 겁니다. 예예
0: 예,
1: 예. 예,
0: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예 예. 3층에 물리 치료 기계를 예약하시오.
1: 아, 척추 치료기. 예, 예.
3: 우리 고모부가 혈이 협착증이 와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너무 돌아눕기용 바쁘고 돌아눕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제 두 번 가서 치료 기계를 한 게 나서서 우선 네 번 했는데 많이 났답니다.
1: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10번 내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허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서 100분지 90 그 이상으로서 해결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예. 어,
3: 예,
1: 그렇죠.
3: 나스테구지, 예, 예 나스테구지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겠답니다.
1: 어, 그렇게 알아하셔. 예.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예, 체험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치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라 하셔. 예.
3: 예. 오늘로 예약해 달랍니다.
1: 오늘 예, 3층의 척추 치료 이기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도강 중인의 그 이명길 이사.
1: 예.
4: 예 그 나는 위가 소화에 대해서 그래 자꾸 먹으면 물로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래를 배가 똥똥 저 불어난다. 그러면 소화해야 돼. 그래서 이명길 이사 병원인데 한 번 개나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괜찮다만
1: 예.
4: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좀 예약하자고.
1: 어, 이명길 선생님 이분은 예.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4: 예.
1: 토요일 오전 오후 다 빼고 그리고는 기반 어느 날이든지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예. 시간 잡으면 됩니다. 이명길 선생님 뭐 위, 장도,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아마 저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예. 의사 선생님 속할 겁니다. 예. 예.
4: 한 번 가량은 소화해.
1: 아, 그렇죠. 벌써 해결되는 게 알긴다, 그렇죠.
4: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예, 원하는 예, 한 번 후 치료 받으니까 낫지 않으면 아, 큰 병원을 가자 했답니다.
1: 아,
5: 예. 한 번은 약을 갖다 잡던 게 아, 좀 알겠어.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세 번 받았습니다.
1: 아, 일주일 치가 예, 한 번 치료인데 세 번, 예, 3주
5: 세 번 받았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5: 세 번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원하니 결장염 자꾸 화장실 가니 몸은 힘없이 예, 추가고 예,
1: 그렇죠.
5: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음식도 바로 못 잤을까나 몸이 행복지 여였습니다.
1: 예.
5: 그랬던게 세 번 받으니까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잘 잡았고 몸도 쳐서서 영 기뻐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5: 그래서 그럼 내일이 그 옆에 집 그 친구분 뭐 그런 담낭에 결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왔는데 나서니까 내일 같이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1: 예, 그래라 하셔. 예. 여자분이 어르분이 예. 말씀한 것 들으셨겠죠. 예, 담낭 예. 결석 예.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게 완전히 그 결석이 내리 자극할 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말해 까레는 뜯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해결받으자 그런 똥떡이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예. 치료입니다. 이명길 선생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아, 그 이명길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저희 고모가 가서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 주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먹으면서 음식을 좀 드시면 속이 좀 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모이고 저 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리맹길 선생의 소화계통이

0: 에서는 완전히 널리 소문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종인에는 우산 이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있어서 이제 리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체중이 내려가고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원래는 음식을 드시기 답니다. 팍팍 뚫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울리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 비위가 허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치료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명결 선생 찾아보기다며 기본으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선생 처방 내는데 무수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변이 해결되지 못해서 또 변이 너무 잦아서 뭐 사람은 점점 먹는 것 같은데 먹는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겠다면 이분은 처방도 아주 명처방이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 또 사람에 따라서 정기친구요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리명결 선생 이분은 국위대사 우리나라 국문에서 임명한 몇몇 이런 우수한 국위대사분들을 도사로 모시고 임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과는 흠과 구강이다. 싱커 거창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서는 우대 정책을 많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고 하는데 치아를 씻는 게 지금 당전에 주요하게 젊은이들이 뭐 쫄리뿐만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뭐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씻는데 한 번 씻는데 10권 90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파이펜 할 수 있고 구강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100분제 80으로 계산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확실한 치아는 오복에 속한다는데 우리 씹어야 먹고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모든 생존의 기본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안 되게 되면 오복이란 데는 다 도리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몇십 년 되는 이런 그 치과 경력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완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많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이 출혈이 있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아주 준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서 완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 과실이 있습니다. 3층에 찾아가세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일체 뭐 주사 놓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심각한 이런 그 자극을 주거나 이것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이료 치료이기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걸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7마디 아니겠습니까? 흉추는 또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모두 12마디가 있는데요.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 해결하면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척추로 하게 되는데요.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쉽게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데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깨나 발이 내리저리고 손꼽이 내리저립니다.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심장과 폐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소화계통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그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0: 문제점들이 낳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경초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동맥을 통해서 내 그 심장을 통,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뇌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니까 뇌 혈전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는 밑으로 얼리해서 다섯 마디인데,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콩팥을 자극하게 돼서 콩팥의 이상을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서지 못하고 침대에 자기대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광장문은 꿈도 못 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척추 치료이기 여기 치료율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여기 한국에 우리 지구적으로서 한국에 나갔다 치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맨발로 저희들 광고를 듣고 여기 찾아가 치료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치료기가 우리 이 지방에도 있구나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광장문 출라 원래는 광장문은 꿈도 못 꿨는데 광장문 출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안아올리고 내릴 때도 안아내려오고 이 정도 했는데 마음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여기에 이 치료는 치료 효과성은 아주 높고 안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 지금 허리 세게 아파고 그런데 그 동안 지금 조의사 오고에 써봐라까?
0: 오전에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그냥 월요일 오전으로 이야기.
0: 예, 그리고 먼저는 여기 체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3층에 척추 치료이기 여기 한번 찾아와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와 찾아와 보세요, 먼저.
2: 알았습니다. 한번
0: 해보죠.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3층에 또 이료운동과라고 있습니다. 이료운동과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기 만성염증으로서 힘든 분들, 특히 척추망곡증이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이거 운동요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O형 X다리 이건 판매적으로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부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거저 그러니까 골절이 됐으니까 병원 치료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해서 참으면서 허망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찾아오게 되면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환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 와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바꾼 게 안 바꾼 게보다 못합니다. 이래서 3층에 운동 이료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지금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오게 될 루이성 윈등 강후 중심이라고 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엄일한입니다.
0: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에서 겪는 현상, 이야기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맞추는 것보다 우리말이 얼마나 생생하게 일상을 담아내는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여섯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말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또 매주 수요일 우리말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덩어리. 덩어리란 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덩어리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가늘고 긴 모양의 물건, 2번 뭉쳐있는 둥근 모양의 물건, 3번 평평하고 넓은 모양의 물건.
1: 네, 퀴즈 내어드렸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덩어리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답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1번은 가늘고 긴 모양의 물건, 2번은 뭉쳐있는 둥근 모양의 물건, 3번은 평평하고 넓은 모양의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2: 두 분 선생님, 단어 연우의 첫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오늘은 또 주인 분들이 없고.
0: 네.
1: 잠깐 저만 불청객이에요. 네. 네.
2: 아,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 뭉치는 둥근 모양의 물건. 알겠습니다.
1: 네, 네. 정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도 2번입니다. 그 둥근 모양.
0: 2번, 알겠습니다.
1: 모양. 네, 감사합니다. 참여. 네. 덩어리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물건이긴 맞네요. 가늘고 긴 모양의 물건, 또 2번은 뭉쳐있는 둥근 모양의 물건, 3번은 평평하고 넓은 모양의 물건인데요. 어떤 것이 정답이 될까요?
0: 아, 네, 전화 받겠습니다.
1: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정답은 2번 합니다.
1: 2번?
0: 알겠습니다.
1: 네. 네. 다 정답이 자 2번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예, 윤희 선생님, 엄이란 선생님 너무 네. 반갑고 엄이란 선생님은 아우 2시에 우리 가락 차차차에서 또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1: 그럼요. 오늘 잊지 않으셨네요.
5: 예, 네. 예,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 2번.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많은 분들이 2번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 더 기다려볼까요?
0: 자, 글쎄요.
1: 네. 그, 확실히 물건을 말하는 건 맞죠?
0: 네, 그렇죠.
1: 뭐, 가늘고 긴 모양의 물건을 우리가 덩어리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뭉쳐있는 둥근 모양의 물건을 덩어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평평하고 넓은 모양의 물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0: 네. 뭐, 사실 평소에 덩어리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1: 네.
0: 뭐, 정답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맞추실 그렇더라고요.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덩어리란 바로 2번, 뭉쳐있는 둥근 모양의 물건을 뜻한 말이 되겠습니다.
1: 모두가 정답이었어요.
0: 네. 네. 뜻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개가 뭉쳐서 이루어진 큰 집합. 또는 덩어리진 상태, 비유적으로 생각하고 감정, 살 등.

0: 게 하나로 뭉친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던 두부가 한 덩어리로 얼어붙어서 국에 넣기 어려웠다. 자, 그리고
1: 아침마다 피로가 온몸에 뭉친 덩어리처럼 느껴져서 스트레칭을 꼭 한다.
0: 자, 그리고 가슴 속에 맺힌 섭섭함이 덩어리가 되어 목까지 치올랐다, 차올랐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덩어리는 단단한 중심의 힘입니다. 인생은 때로 거대한 덩어리처럼 무겁고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덩어리가 바로 당신을 지탱하는 단단한 중심입니다.
0: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 오랜 시간 쌓아올린 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하나로 뭉쳐진 결과인데요. 겉으로는 둔탁해도 근대 부에는 어떤 풍랑도 꺾을 수 없는 집중력과 결침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덩어리가 크고 묵직할수록 더 멀리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1: 자,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순수 우리말일까요? 1번, 비와 바람이 함께 불고 내리는 현상. 2번은 눈과 바람이 함께 불고 내리는 현상. 3번은 안개가 자욱한 현상. 여기에서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0: 자, 비바람. 네. 예. 비바람이 몰아친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1: 네.
0: 자, 비바람은 그럼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순수 우리말이 될까요? 1번 비와 바람이 함께 불고 내리는 현상.
1: 네.
0: 2번 눈과 바람이 함께 불고 내리는 현상. 3번 안개가 자욱한 현상. 자, 이 가운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1: 그래요. 비바람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2: 네, 1번 비바람 함께 부는 것을 말한다.
1: 비와 바람이 함께 예. 불고 내리는 현상.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윤일 선생님, 엄일한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정답은 1번을 하겠습니다.
1: 1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3: 예, 1번입니다.
0: 네, 1번.
1: 1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1번을 하겠습니다.
0: 1번. 1번.
1: 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비바람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순수 우리말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1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1번 합니다.
1: 1번. 네.
5: 예.
1: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문제가 어렵지 않나 봐요. 우리가 이제는 2번 문제 내어드렸는데 모두가 1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0: 뭐 비바람 뭐 사실 저희가 선택상 안 되어 드려도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1: 그럼요.
0: 평소에도 많이 사용했을 법한 그런 단어인데요. 자, 비바람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순수 우리말이 될까요?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비와 바람이 함께 불고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 순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자, 뜻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와 바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로 험한 날씨나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1: 어제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우산이 완전히 망가졌다.
0: 그리고 등산 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서 링근 산장으로 급히 들어갔다.
1: 인생의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0: 자, 이렇게 비바람은 성장의 채찍이자 담비입니다. 사실 비바람을 이겨내고 시련의 그런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또 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만으로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죠.
1: 네, 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약한 곳을 알게 되고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로운 씨앗을 틔웁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무지개 걸리고 풍요로운 초목이 자라납니다.

0: 3번 문제 내어드릴까요?
1: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친척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친척의 바른 뜻. 자, 평소 잘 모르는 사람. 2번 혈육관계나 인척관계 있는 사람. 3번 일하는 동료나 직장 상사. 친척.
0: 네. 네. 친척 문제였어요. 친척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1번은 평소 잘 모르는 사람. 2번은 혈육관계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3번은 일하는 동료나 직장 상사. 네, 세 가지 답안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2: 네. 2번으로 합니다.
0: 2번.
2: 혈육관계 있는 사람.
0: 혈육관계가 있는 사람, 친척이라고 네, 하겠죠?
1: 알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정답은?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0: 이 신호, 아, 저 라디오를 켰네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3: 여보.
0: 네, 늦어져요.
3: 여보세요?
0: 네. 정답은? 라디오를 켜시면은 2번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예.
0: 전화하실 때 들수록 라디오를 듣지 마시고요. 라디오를 꺼주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실 때는 제꺼 켜고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4: 예, 2번으로 합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1: 네, 2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문제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퀴즈에서 네. 조금 너무 쉬운 문제들을 네. 지금 요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우리말이라는 것이 평소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0: 네.
1: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 사용은 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풀이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2번입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네.
0: 뭐 직장 동료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친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정답 바로 공개해드리죠.
1: 자, 친척의 바른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혈육관계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자,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핏줄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결에 붙이 가족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
0: 네, 설날이면 전국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이 모두 큰 집에 모여 인사를 나눈다. 결혼집에 먼 친척까지 초대하려니 하객 명단이 너무 길어졌다.
1: 자, 그리고 요즘은 뭐 친척끼리도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소원해진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척은 뿌리에서 솟는 따뜻한 울타리인데요. 때론 간섭과 의무로 느껴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그것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거대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핏줄은 단순한 생물학적 연결을 넘어 당신이 태어난 땅의 언어, 습관, 정서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0: 네,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며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존재입니다. 친척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시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신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웅변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오늘의 네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찌꺼기. 찌꺼기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이나 쓰레기. 2번, 새로 구매한 깨끗한 물건. 3번, 아주 귀하거나 값비싼 물건. 자, 여기서 찌꺼기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역시도 뭐 이제 선택사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 들으면은 바로 예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네. 찌꺼기.
1: 첫째,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이나 쓰레기. 이번은

0: 새로 구매한 깨끗한 물건, 3번은 아주 귀하거나 값비싼 물건을 찌꺼기라고 할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얘기 주세요.
2: 여보세요?
1: 예, 얘기 주세요.
2: 1번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요. 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1번입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분입니다.
4: 예, 1번 하겠습니다.
1: 역시 1번. 1번. 네.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언제 찌꺼기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이나 쓰레기를 찌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 구매한 깨끗한 물건을 찌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주 귀하거나 값비싼 물건을 말할까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정답은 1번입니다.
0: 1번.
1: 그래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단분입니다.
1: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6: 1번입니다.
1: 1번. 1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사실 그 우리가 뭐 요즘 보니까 생활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정에 네. 여러 가지 뭐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또 생활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0: 네.
1: 사실 이게 역시도 우리가 낭비와 조금 이제 여러모로 연관된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찌꺼기를 또 줄이려면은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약하는 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정답이 다 공개됐네요.
1: 뭐, 네. 예.
0: 정답이 공개됐어요.
1: 네. 그래요.
0: 네.
1: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정에서 또 평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그 역시도 우리가 평소에 생활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절약 정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찌꺼기가
0: 그렇죠.
1: 적게 나올 수 있도록
0: 예. 생활 쓰레기를 좀 줄여야죠.
1: 네. 네. 자, 뭐 저희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찌꺼기란 바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이나 쓰레기를 말하는데요.
0: 네.
1: 뜻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체 속에 남은 알갱이 또는 쓰고 남은 쓸모 없는 것, 이것들을 비유적으로 또 과거의 흔적이나 잔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를테면 커피를 다 마시고 보니 컵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꽤 많았다.
1: 네, 그리고 들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비료로 활용하면 좋다고 한다.
0: 오래된 상처의 찌꺼기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 자꾸 신경 쓰인다.
1: 이제 뭐 굳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0: 음식의
1: 생활,
0: 그렇죠.
1: 사람들의 어떤 심리상태도 그런 어떤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찌꺼기는 정제를 거친 깊은 향기인데요. 찌꺼기라고 하면 뭐 사실 버려진 것, 쓸모없는 잔해물 같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말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0: 그런.
1: 예.
0: 네.
1: 포도주를 빚고 나온 찌꺼기는 오히려 다음 술의 풍미를 더하는 비밀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그럼요.
1: 예.
0: 인생에서도 실패나 상처, 후회는 찌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조건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이해심으로 숙성이 되거든요.
1: 사실 찌꺼기가 없으면 막지만 얕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0: 너무 맑아도
1: 예,
0: 안 되겠죠.
1: 그렇죠. 그래도 네. 조금 어떤 찌꺼기들이 조금 이제 남아야 그것이 또 경험이 되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찌꺼기가 쌓일수록 우리 인생의 농축된 향기는 더욱 깊고 또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0: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1: 자, 바람결. 바람결은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우리말일까요?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바람이 불어 생기는 가벼운 움직임. 2번, 바람이 아예 없는 정적 상태. 3번, 거센 바람이 불어 휩쓸리는 모습. 자, 바람결입니다.
0: 바람결.
1: 예.
0: 바람결에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은 바람이 불어 생기는 가벼운 움직임. 2번은 바람이 아예 없는 정적 상태. 3번은 거센 바람이 불어 휩쓸리는 모습. 여기서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아마 2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건 당연한
1: 예.
0: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서 고르셔야겠죠? 전화 받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2: 네, 1번 하겠습니다.

0: 1번입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자,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1번 하겠습니다.
0: 네, 확실합니다. 1번. 네.
1: 그래요.
0: 바람결에 뭐 어떻게 되었는데 바람결에 하니까 2번은 아닌 건 마찬가지인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다 모두가 다
1: 예.
0: 2번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3번도 비슷한 것 같죠. 거센 바람이 불어서 휩쓸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1번으로 하겠습니다.
0: 1번. 네, 참여 감사합니다.
3: 예. 예.
0: 네, 잠시 뒤에 또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전화 받겠습니다.
1: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1번 합니다.
0: 1번? 2번이에요?
4: 1번, 1번.
0: 1번. 아, 1번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1번. 다 1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1: 자, 이 말도 우리가 평소 가끔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은 바람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어느 것인지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바람이 불어 생기는 가벼운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0: 네.
1: 바람이 불어오는 기운이나 방향 또는 풍속, 분위기, 소식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0: 바람결에 들려온 소식인데 옆 동네 마트 다음 주에 폐업한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있고요.
1: 또 이제 봄바람결에 살구꽃 향기가 살짝 섞여 들어와서 기분이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바람결이 차가워지니 겉옷을 하나 더 챙기는 게 좋겠다.
1: 제 바람결은 직접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분명히 느끼게 하는데요. 인생의 바람결은 당신에게 닿는 모든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아침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상쾌한 공기, 좋은 책 속 한 구절이 가슴에 남기는 미시한 떨림, 그것들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지만 은근히 당신의 방향을 살짝 밀어주고 지친 어깨를 스치듯 감싸줍니다.
0: 바람결은 멀리 있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꽃가루를 옮겨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당신의 생각을 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합니다. 바람결을 탈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답답한 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1: 자, 바람결은 경직되지 않은 유연함의 상징인데요. 바위처럼 강하지 않아도 바람은 결국 바위를 닿게 합니다. 세계 부딪히지 않고 흘러가며 또 때로는 빙글빙글 돌기도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바람결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막지 않고 흐름을 읽으며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나아가면 오히려 더 먼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0: 한마디로 바람결은 부드러운 지속이자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만이 힘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람결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루가 조금 더 살만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0: 네, 오늘 퀴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사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해주는 언어인데요.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말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꼈길 바랍니다.
1: 다음 방송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수 우리말 퀴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말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과 명서방은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시간이 며칠 하지 않는다는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요 며칠 자음만 이용해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보온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싸지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가격 한 각에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0: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홍남광 7호의 길을 떠들인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 7호의 계곡에 남색을 더 가했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7호의 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할 정도로서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특수한 새로운 발명으로 나온 치료이기에 속하는데 다각도로 좋은 이런 이기가 따라갑니다. 황차 본 제품을 80각에 100각을 실어주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큰 우대활동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남강 7호의 길을 떠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홍남강 7호의 길은 홍강에다 남강 란셔 남색광까지 이게 더 보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번에 홍광 7호의 길을 수여받은 분들 가운데서 너무 이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높고 효과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난강까지 더 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각기관의 공능이 문란이 오고 저하가 오고 대사가 평형 상태에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접수할 수 있는 600나미로부터 700나미 사이 홍강과 남강을 란셔광이라 말하겠습니다. 이걸 진일보로서 우리 세포에다 투입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처럼 그런 공능으로 돌아가면서 정상 공능을 유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이 저기 사지원에 요즘에 한 700을 넘었었어요.
0: 아, 예,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나기 힘든 이런 좋은 제품에 속할 겁니다.
2: 예, 특히 이거 쓴 다음에, 예. 아, 위가 원래 나는 이 식수위염이라서 저는 몇 년 차에 많이 고생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되고, 원래는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안 되고, 좀 찬 거 먹어도 안 되던 게, 지금은 매운 거, 찬 거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위가 좋아졌습니다. 위 점막 내부가 위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한 세포로 조성됐는데, 그게 지금 두수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이 기관지에 항상 기침이 확 나고 목에 가래 그냥 끼고 예. 이래도 뭐가 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도 이러던 증세 있었는데 이것도 예. 지금 이거 쓴다면 어쩌면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 전력선 비달라서 이게 어쩌면 이것도 예. 어쩌면 오답니다. 한 10년 넘어 됐는데 야, 밤에 예. 딱 자지 못합니다. 밤에 6번, 7번씩 소변 보고 나 어떻게 잠이냐. 잠 못 자고.
0: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잠은 기본으로서 한 시간 내지 반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니까 잠 잘 기회를 다 놓치게 되어 있는 거죠.
2: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쓴다면 요즘은 소변도 잘 나가고 예, 소변 차수도 요즘은 예, 하루 쓰다게 지금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0: 콩팥이 좋아지는 게 싸지 원액입니다. 예.
2: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밤도 밤잠도 잘 자고 예, 아무 일도 없고 요즘은 이 전력선 대한 비대에 대한 이런 약도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0: 큰 해결이죠. 예.
2: 예. 그리고 예, 특히, 연달에 조금 나가 긁고 이렇게 되면 맥이 없어서 곱장 못하던 게, 이거 쓴다면 예, 전신들마다 내 인삼노경이 4배, 5배 된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0: 확실하죠. 써보니까 예. 알죠. 예.
2: 보니까 나 봤을 때 맥이 나고 다리부터 봤을 때 예, 나가 긁게 되면 맥이 나고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있죠.
0: 그렇죠. 다리 가까워지죠. 예.
2: 예, 야, 내게 이런 좋은 거 지금 이게 또 먹기도 얼마나 좋은지 약간 체크 달고 말기도 좋습니다.
0: 그렇죠. 빨아들이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되고, 예.
2: 예, 그래서 내 요번에 이 약에 특수하고 이게 또 그 홍남 그 치료기.
0: 치료기, 예. 이게 예. 좋은 기계입니다. 홍강 치료기보다 더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홍강 치료기, 남강 치료기에서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여기 완전히 공장 측에 선 서류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럼 저도 오늘 내 박식값도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우대활동 가운데 홍남강 치료이기까지 수여받게 되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45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그 머리가 싱하고 혈압 자꾸 높으면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위한 게 또 소화해야 되고 소변이 빈번하고 이래서 이거 쓰게 되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더라만다. 벌써 얼마 있었는데 한 달 쓰기 전에 벌써 이 위가 예, 소화 이 배가 굴러가고 울루시 국물을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아래 내리미도 못하니까 자꾸 냄새 쐬고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예, 한 달 넘게 벌써 이게 이런 증상이 있던 거 배까지 꺼지면 쑥 내려가더라만.
0: 그렇죠. 소화가 잘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예, 말씀합니다.
3: 예, 그래 다툼 됐을 때 벌써 나사진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소변도 또 예, 더 쓰니까 예, 벌써 소변을 자주 떠들어만다. 예, 이 약간 이
0: 콩팥이 좋아지니까 예.
3: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다리도 시구시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 지금 없어.
0: 콩팥이 좋아지니까 신주골입니다. 예.
3: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할 건 이 눈약이 나는 백내장 진단받았는데 야 눈이가 항상 그래 뽀얗고 그다음에 이 눈에 눈물이 항상 글썽글썽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무식이 딱 이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나 하는 게 이거 다른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는 없는 게 아니라 썼는데 이게 또 맹서방이 더 뚜렷하더라면 한다.
0: 맹서방은 예. 눈병철에서는 알아주는 예. 좋은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햇빛도 싫어하는 게 어둠이 햇빛도 깨고 또 댄스도 있다. 옛날에는 먼저 저 그 가차를 다 봐도 잘 그러던 게 어제는 먼저서 봐도 예. 좀 제대로 아긴다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품 내게 맞으니 이거 난 이거 이 활동에 저기 참석하자고 그래 찾아봤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중약 가운데는 내리 누르느냐고 얼리 뚫느냐 두 가지 약 천장내하고 쌍수식 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상처 이어를 쳐주고 간, 단, 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변이 무를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혹시 이게 네. 조금 시간이 길다면 루산지수펠 같은 건 이거는 뭐 OTC 암 이렇게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니까 이거 조금 한 주일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문제없이 치료 놓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변이 무를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각오하라고 네. 제가 이야기하는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아닌 문제로 임시 나타날 뿐이지 치료 네. 놓고 복용하면 됩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제주나 맞지요?
0: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게 사지원약 쓰는 사람들입니다.
0: 예.
4: 예, 저도 쓰고 내 동생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지원약 쓰니까 뭐니까 이전에 내가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쓰리 항상 소리가 아프고 그다음 다리 내리면 아프면 이 무릎 관절도 영 아프더라만.
0: 아, 예.
4: 예. 근데 이 사지 원하고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점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0: 종합으로 좋아질 예. 겁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혈압도 언정받고 심장이랑 다 좋아집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가.
0: 그렇죠. 예.
4: 그리고 예 위장 개통.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위염지 써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이게 예, 위가 아팠죠. 그리고 비장도 안 좋아가지고 조금 찬 음식이나 잘못 먹으면 막 이렇게 영 아프더라 말입니다.
0: 예. 예,
4: 불편하죠. 예. 그런 게 예, 비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예, 지금 탄 고기라며 탄 거라며 막 시원한 냉면이나 먹어도 이롭습니다.
0: 아, 예, 예.
4: 예, 예. 이렇게 사지원액이야말로 예, 정말 효과가 아주 좋고 하여튼 대사연에서 나온 이 구복애기가
0: 최선에서
4: 예, 다릅니다.
0: 그렇죠.
4: 예, 대사연에서 인류에게 선물한 하여튼 다릅니다.
0: 최선의 선물이니까 그렇죠.
4: 예, 예, 예. 그렇죠. 독특한 효능을 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내 동생도 쓰고 예. 내 동생은 이미 증후 왔지만은 예. 이거 쓰므로 해서 예. 면역력이 올라가면 감기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어디가 여분 이 특수한 활동에 전부니까 홍광기 예. 남사띠는 그 예. 기계를 예. 쌓려고
0: 그,
4: 합니다.
0: 아, 그렇게
4: 그래서 예. 예. 예. 하여튼 특수하지요. 예.
0: 아,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바스가고 우리가 쌓아가지고 쓰리 내 동생은 예, 전유선 비대로서 소변이 닫아가지고 참 고생 많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한 떡으로 싸지 오냥 먹으면 그 다음에 이 남색 공광기기를 쓰므로 해서 예, 아주 낫을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바스가 오늘 싸면서 주님께 배달하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싸지원에 와서 1년 반 먹었습니다, 나는.
0: 예.
5: 싸지원에.
0: 아, 1년 반 썼으면 아주 현명합니다. 예.
5: 예, 이 싸지원에 이게 영양가 이게 428가지 이거 우리 어느 거 보충하면 그 몇 개 째를 그 생물 그 뭡니까 영양제 보충하겠습니다.
0: 없죠. 예. 이게 유일합니다. 예. 이 제품이 예. 유일합니다.
5: 아무리 뭐 채소고 과일을 먹어도 아이 사과를 지금 옛날 하나 먹고 지금 20개 먹어야 단단한다.
0: 그렇죠.
5: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개까지 이 영양제 들어간 거 우리가 먹어야만이 그다음에 하루 이틀에도 1년 2년에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5: 이 먹어볼까요? 매일부터 남다 이야기.
0: 아, 그럼요.
5: 예. 그리고 피부도 이렇게 미용한 것은 어디가 미용했는게 아이 늙음하게 무슨 미용이 있는가 없어요. 또 여기 있는가 나 돼지피도 없다는 게 그게 어째 그런가 까 본품으로 그렇게 했지 그게 옳다지 걔는 이하고 싸지 원해고 이거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이게 싸지 모래밭에서 자라는 게 돼서 이 영양가가 대단히 높아졌거나 이거 먹어 얼굴이 미용 얼굴 선생님 허위 모를 수가 젊어집니다.
0: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예, 나가 예. 미용했는가 하고 어째 젠젠 늙음할 때 이렇게 고발지네 내 그래. 그, 예, 기분이 좋지 그렇게
0: 그렇죠.
5: 이 약을 먹었나 선전한다 그래. 예. 어, 그 약은 늙음하게 우리 80여 수승에 먹어 대여하면 이렇게 다 되지 구멍이
0: 그렇죠. 오히려 되죠. 예. 나이가 예. 높을수록 더 효과성에 대해서는
5: 예, 맥이 나고 깨라고 또 머리 빠지지 않고, 예, 예. 빠지게 하고, 소비에 좀 이렇게 힘 줘야 나갔습니다, 나는.
0: 예.
5: 굉장히 힘 아이도 어서니 속도 있게 나갈까. 그 다음에, 아, 이 콤팥이 좋아지는 게 재밌을까.
0: 그렇죠. 콤팥이 좋아지니까, 소비는.
5: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 그게 벌써 힘 있게 나갈까, 사람 몸이. 콤팥이 원기 튼튼해야 사람 몸도 힘이 나고, 맥이 나고.
0: 아이고, 너무 잘 내라고 계세요.
5: 예, 그러니까 예. 나 용 좋습니다, 이야기는. 냉게 딱 먹고, 이거는 누구까나 다 맞는 이야기, 이야기란 말입니다, 선생님.
0: 그래.
5: 예, 예, 가만히 볼까. 예.
0: 예.
5: 그래, 이번 의대학도 있고, 무슨 좋은 기계, 그리 좋은 기계. 나부터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0: 홍남광 치료이기라는 게 이게 국제적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 대학 연구 성과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예.
5: 어,
0: 너무 좋습니다.
5: 또 이거 노벨상 받은 게임가
0: 그렇습니다. 예, 예.
5: 게 어디 예. 아픈 데라 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0: 거기다 그 치료 방법이 딱 있습니다. 거기 딱 앉아서 그저 그거 코드만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을 자극해서 그 부분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좋은 버리 얼샹싱의 파하고 리면 두 얼샹싱 두 개 그 측면으로서 좋은 게 있는데 이 파 자체가 일종 립자입니다. 그 립자가 예. 인체 피부에서 전달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사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5: 하루에 몇 분 합니까?
0: 그거는 하루에 두 번 좌우하면 됩니다.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예. 거기에 30분 좌우, 30분 좌우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5: 아,
0: 그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예.
5: 아, 예.
0: 예.
5: 예. 하여튼 그야 그게 별로 지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우수합니다. 원래 홍광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5: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건 확실히 더 좋다는 건 의미 됐고요.
0: 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 우리에게 차려집니다.
5: 알았습니다. 예.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여행은 삶에 잠시 쉼을 주는 마법과도 같은데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낯선 곳에서 자유로운 숨을 쉬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자 이러면 인천 머릿속에 여행 일정을 며칠로 맞추고 명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부담감이 꽉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굳이 일정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멀리 달려가는 분주함이 아니라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여유를 느끼는 순간, 다시 말해서 여행은 삶에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네,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및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신 연변 오덕된장위원회사의 리동춘 사장님을 모시고 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0: 네.
1: 예.
0: 오늘은 행사가 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2회째 이끌어온 대표적인 민속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행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2회째 이끌어온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표적인 민속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리동춘 이 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축제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는 동력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1: 일단 우리 민족의 전통 된장은 말입니다.
0: 네.
1: 우리 민족의 명맥을 이어온 그런 전통 음식이자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승하기 위하고 또 이 문화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지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전승인께서 이 전통 된장에 술을 접목한 오덕 된장술을 발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술은 연변의 모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죠. 먼저 된장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예, 예.
0: 네, 우리의 된장하면 조선족의 음식 식탁에서 빠뜨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이 된장을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된장을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확실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0: 네.
1: 그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삼국 시기 조선 반도 북방 사람들이 장량 즉 다시 말해서 장단극이
0: 특히
1: 등의 그 발효성 가공 식품 제조를 잘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로부터 조선족은 삼국 시기 이전부터 된장 간장을 담아서 먹다가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장단극이 기술이 더욱 발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문헌으로 보면 구황차료와 증보산림경제에 된장 제조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조선족 된장 역사는 천여 년이 넘으며
0: 네.
1: 식생활의 필수 식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뜨끈한 된장국을 드시고 나서는 시원하다라고 하시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만 분명 뜨끈한데 왜서 시원하다고 하실까. 네, 그렇게 또 나중에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된장국을 마시곤 저도 모르게 너무 시원해 라는 감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특히 전날 음주하고 나서 해정하기 위해서 된장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예,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0: 네.
1: 해소에는 된장국만한 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1929년에 편찬된 동북 삼성 실황에 의하면 당시 주요한 부식물로는 된장국과 김치, 딴지 등이 있었는데
0: 네.
1: 된장과 고추장은 어떤가는 조미료로서 여러 가지 남채, 산나물, 어류, 육류와 조합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조선족들은 쌀과 장만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0: 네,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은 제철이 아니더라도 또 사계절 구입해서 드실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철에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잖아요. 이 된장 하나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대체할 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1935년에 편찬된 화룡현 일반정황 제3장 제1절의 기재에 의하면 음식은 일반적으로 조와 옥수수를 주식용 양곡으로 하고 남새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부식으로 하며 된장과 고추는 끼니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된장 담그시던 모습을 봐왔었는데요. 이 된장 담그는데도 비법이 있을까요?
1: 예, 아주 뭐 상당한 학문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장 담그는데도 기후와 계절이 알맞아야 하고 일정한 기법과 보관법이 있는데 연변 입대에서는 보통 첫 달에 메주를 쓰지 않고

0: 7월에 땅을 담그지 않는 숲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대의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데 섣달은 가장 추울 때이므로 매주가 잘 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력 설을 쉰 다음 매주를 쓰며 음력 3, 4월에 된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1: 네.
0: 옛날에는 주로 여기 농촌에서 된장을 담갔는데 담그는 방법은 집집마다 거의 다 알고 있었으나 장맛은 서로 다르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장맛을 보면 그 집 주인, 안주인의 음식 솜씨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러게요. 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온 된장 맛을 보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원한 터장국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예.

0: 네, 시원한 된장국 노래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미처 찾지 못했네요, 제가. 네, 계속해서 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된장을 맛있게 담그려면 어떠한 순서가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된장을 담그는 순서가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로는 그 된장을 담그는 재료인 그 콩을 선정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정한 콩을 물에 잘 불린 후푹 삶아요.
0: 네.
1: 세 번째로는 그 삶은 콩을 뭉개가지고 찧어서 원추형 혹은 장방형으로 매직덩어리를 만듭니다.
0: 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메주덩이를 만드시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거의 다 판매되는 된장을 사다가 맛을 보다 보니까 이런 풍경들은 볼 수가

0: 아, 없더군요.
1: 아,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변장을 만드는 데는 이제 절차가 많고 손이 많이 가야 하는 거라 특히 도시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그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여서 모두 다 사서 드시는 그런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0: 네, 그렇죠. 예전에 할머니가 메주를 쓰시는 날이면 엄청 집안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서인가 봐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그 메주 덩어리를 방구들에다가 볏짚을 펴고
0: 네.
1: 이제 줄 지어 놓고 이제 끄떡끄떡하게 말려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메주 덩어리를 선반 같은 곳에 볏짚을 펴고 올려놓거나 메주 덩어리를 지퍼로 동여서 부뚜막 우 천정에다가 달아내야 메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0: 네.
1: 예. 그 충분히 발효된 메주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서 밖에다 이제 따락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오지독 안에 장발을 세우고 쪼갠 메주를 장발 주변에다 채워놓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그 우려난 액체를 꺼내서 가마에 다리면 간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메주 침전물은 이제 된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달인 간장과 숙성된 된장을 도관에 넣고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이 밖에다 장독들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고 집안의 선선한 곳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0: 네, 엄청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된장이 완성되는군요. 도시에서는 웬만해선 하려고 해도 조건이 허락되지 않겠네요. 궁금한 건 볏짚은 미리 농가에 가서 장만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은 또 벼 생산을 하는데 농약을 쓰고 뭐 비료를 많이 쓰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러한 볏짚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면적에다가 이제 아주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주요하게 이제 그 볏짚을 쓰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한 해 수확이 끝나고면 바로 볏짚을 골라서 장만해 놓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만든 장을 그냥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독에 넣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요. 이 장독대는 무엇이죠?
1: 장독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집들 안에 입정한 곳에 그 장독 같은 것을 놓아두려고 만든 약간 이제 녹직한 곳을 장독대라고 하는데요.
0: 네.
1: 조선족의 일상생활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음식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장을 잘 보관하기 위해 장독대를 알뜰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 장독대를 주로 어느 위치에 둬야죠?
1: 예, 장독대 위치는 보통 안뜰이나 뒷뜰의 부엌과 마주치는 곳에 위치하는데, 예, 정방형으로 혹은 뭐 이제 장방형으로 판석을 깔고 지면과 조금 높게 만들어서 여러 개의 장독을 두 줄 혹은 여러 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네, 만든 이 장들을 잘 보관해야 장의 맛이 변하지 않겠죠?
1: 예.
0: 그럼 이 장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1: 장을 보관할 때 장독에 이제 금줄을 치고 고추와 숯을 장구에 띄우는데 이것은 이제 살균과 흡착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만 예, 부정한 것을 막아주는 이제 주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0: 그럼 장독대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장독대는 한마디로 장과 장독의 조화와 화합으로 이루어진 조선족의 을이 담긴 문화 유대인 것 같습니다. 매 한 개의 장독마다 조선족의 정성의 마음을 담아 깊은 문화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장독대를 보고 이 집안의 번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사 갈 때는 제일 먼저 장독대부터 옮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0: 네.
1: 다른 부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시로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윤택이 나게 장독을 닦기도 하는데요. 시집갈 교수가 있는 집에 넵

0: 차들이 드나들면서 우선 살펴보는 것이 장독대인데 이걸로 가정주부의 댐댐이를 이제 예, 점 찍어보고 혼사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장독대에 이렇게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네요. 예. 혼사도 장독대를 보고 나서 결정 지을 만큼 참 중요한 예. 존재였네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늘 보는 그런 오지 그릇이지만 장기간의 이제 생활 속에서 조선족이 살아 숨쉬는 미적 향취도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장독에 담겨진 장은 가족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저출과도 같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장독이 놓여져 있는 장독대는 주택 방안보다 못지않게 정결한 곳이며 부녀자들의 전용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곳에는 일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며 가족에서도 또 자주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는 가정의 소망을 의탁하고 평란을 기원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였으며 장독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장독대의 문화적 의미가 참 심오하네요. 장을 담그는 날에 특별히 진행되는 풍속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풍속을 말하죠?
0: 예, 그 장을 담그는 날에는 이제 매주 한 덩이
1: 네.
0: 곳도 소금을 담은 그릇을 소반에 이제 얹어 놓고 고사를 지내고 이제 웬 새끼를 꼬아서 장독 어깨에 메어 놓았는데 웬 새끼에다가 푸른 솔가지, 붉은 고추, 숯을 매달아 금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본을 종이로 만들어 독에다 거꾸로 붙여 놓기도 하는데 네, 이것은 벌레 같은 것이 오면 이제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오지 말라는 뜻과 또 장맛이 이제 변했다 하더라도
1: 네.
0: 다시 내 맛으로 돌아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1: 예,
0: 여기에서 청색과 적색은 양색이기에 잡귀나 도깨비가 장맛을 싫어해 장독을 검적하지 못한다고 믿어왔고요.
1: 네.
0: 또한 잡귀나 도깨비가 장맛을 먼저 보면 장맛이 변한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금줄을 치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숯은 도깨비와 잡귀를 물어뜯어 꼼짝 못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1: 네, 재미있는 유래가 들어있네요. 숯의 작용이며 붉은 고추를 넣으면 벌레들이 범접 못한다는 도리를 그 옛날 벌써 다 터득을 하셨네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장을 담글 때 장 위에다 숯을 놓기도 하고 장독대에다 붉은 고추를 띄우기도 합니다. 장독에는 또한 가정 내의 자식들의 평안과 안마를 위해 시선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하제일 우리 된장마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우리 저 오덕 된장술유한회사에서 2014년부터는 해마다 지내는 된장고사의 절차도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데 장독대는 북쪽에 설치하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 서게 되는데요. 그 숨쉬는 오지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는 조선족이 담긴 그 문화를 자랑하기 하며 천시지리인화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을 담그는 정성과 슬기, 장독에 듬뿍 담긴 인정미와 착한 천심, 하늘과 땅 등 자연에 순응하면서 생활에 여유로움과 건강함을 이어나가려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염원이 조선족의 늙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콩을 삶아서 절차 따라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의 이 장 담그기에는 많은 정성과 문화적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 된장은 타민족들도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발효 음식의 하나인 된장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0: 일단 된장의 그 원료는 콩인데요.
1: 네.
0: 100% 콩과 이제 맑은 물, 맑은 공기로 담근 그런 이제 된장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섞는 비율과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수분이 44 내지 52%, 또 단백질이 한 10 내지 20%, 이를 이제 당분이 4 내지 15%, 소금이 8 내지 16%로 되어 있는데 그 장 속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하여야 할 아미노산들인 리진, 트립토판, 아르기린, 피티오닌, 페닐알라닌, 이소로이신 등과 덱스트린, 포도당 등이 탄소화합물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된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니 참 놀랍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식품으로 도명을 받고 있는 콩은 그 된장의 죽을 열어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릴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또 그 콩으로 만든 된장은 저장성이 뛰어난 식료품으로서 인체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 고혈압 치료 효과 그리고 또 노화 방지 치료와 간 기능 강화 등 효과가 아주 우수한 그러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항암 효과라든지 고혈압 치료 효과, 뭐 노화 방지 효과 이런 효과들은 우리 아주 일반화된 그런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된장이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네, 오늘은 조선족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전통 된장을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는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혁신적인 장인이신 리동춘 전승인으로부터 조선족의 대표적인 음식인 된장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무형문화유산 및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신 연변 오덕된장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선족의 3대 음식의 하나인 된장이 물질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기에 무한한 생명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된장 문화는 민족의 역사 발전과 함께 성숙됐으며 된장은 고난과 번영의 운명을 함께 해온 전통 음식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에는 세 과를 더 드립니다.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섯 달 동안이. 열 과에는 여덟 과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열 과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급 웅담분 드립니다. 황금 색깔 웅담분인데 운남에서 나온 겁니다. 1680원짜리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드리고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면서 또 웅담분도 드리고 또 침구려법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또 엄청 덥지 않습니까? 더운 계절에는 이런 그 혈관이 다 확장되기 때문에 이럴 때 침을 자주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좀 날씨 춥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을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지문 앞에서 차로 타면 됩니다. 예, 그런 침 다 놓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사실은 구분기라는 게 우리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우리 반샤시신탕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반샤시신탕,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시신탕 역임에서 시신, 예, 이 비록 뭐 글자는 심장이란 심자인데 중이 우리 그 진구여울회람에 보게 되면 예, 이 신은 그 심장 아래 거기 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뚝 보기에는 별로 심장 열을 낮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심장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저 중초극이라는 거는 비위 간 담낭 끝작을 몽땅 중저에 속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중초극임에 물이 꽉 들어찼다 할 때 특히 이 물은 찬물입니다. 더운 물이 아닙니다. 인체 내 더운 물은 사람 인체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36.5도이기 때문에 이런 물들은 능히 순환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인물이가 치화해가지고서는 사람이 수여되는 이런 진액이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찬물이라 한다 할 때는 이거는 이용 못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찬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이 반샤하고 불용이라는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는 일단 위 바깥에, 제 말한 건 위 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 바깥에 그 중초 거기에 물이 낀 거 그걸 몽땅 없애줍니다. 그러면 반샤라는 거는 이 물이란 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올리밀지 않게끔. 예. 사실 이런 중초에 물이 차게 되면 예, 자꾸 올리밉니다. 그래서 자꾸 껄끄러라 하거나 그다음에 막 무슨 거 먹게 되면 토하거나 이런 개끼거나 이런 현상들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반샤는 조약의 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위 안에 이런 음식이가 제때제때 소화돼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여러 백성들이 말하는 적이 있다. 예, 이런 분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꾸 미스껍고 토하고 밥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생기 나고. 사실 이 어지럼증은 현대의학과학도에서는 자꾸 뭐 이석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을 옌 이런 자글로 자꾸 분석하죠. 근데 중이는 이 중을 옌이라는 게 어째서 왔는가 이 원인부터 따집니다. 사실은 사람을 이런 캠핑이라고 본다 할 때 현청이 저울이라고 본다 할 때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괜찮습니다.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 머리가 자꾸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하게 되면 사람 이 머리가 자꾸 어지럼증이 시작이 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에는 모든 병원은 꼭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아무래나 그렇게 막 어지럼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어지럼증이 난 데서 뭐 딱 이 사람이 뭐 뇌경색이 왔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은 이 중초의 물을 빼버리게 되면 어지럼증은 인차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런 원인은 모르죠. 10년 동안 계속 어지럼증이 나는 게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한 약재가 반샤하고 불용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 나쁜 물 이런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엄중한 사람들은 간경화 복수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이 무리가 왜서 거기에 찾는가? 이 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꾸 병원에 가서 빼버렸을 때 없습니다. 물이 생기는 거는 거기에 찬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산지오시통에 삼초경락이가 제대로 이걸 배출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물이 차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데 반샤세신탕 제일 중요하죠. 그 외에도 우리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또 어쨌든 위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가 쫄아드는 게죠. 위축성 위염, 천표성 위염 이거는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절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축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천표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위궤양이라는 게 어째서 왔는가, 예, 이걸 우리 따지자는 게죠. 궤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 안에 위산이가 제때제때 리용되고 자꾸 소화되고 하게 되면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가 자꾸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위산이 음식을 원래는 소화를 해서 그걸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위 점막을 태워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 궤양이라면 십이지장 궤양이라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이 찬물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 반샤세신탕 이걸 써가지고서 이 위를 잘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간 담낭이가 제대로 공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샤세신탕은 우리 진구열리 거기에서 말하는 간경화 복수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는 이런 나쁜 물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상热下寒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깨진 우리 보편적으로 상热下寒 중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심장하고 콩팥의 이런 연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런가?
콩팥이 나빠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가 끊어져 당깁니다. 그러면

0: 그 중간에 중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초의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이런 물, 이런 걸 통해서 상하초가 연계가 끊어져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모니터나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예, 이전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몸이 또 붓게가지고 그러니 또 그래요. 영이 여러 가지 일을 나빴댔습니다.
0: 네.
2: 몸이 걸신골 먹으면서부터 저기 그런 지금은 이 붓긴 것이 내리고
0: 네.
2: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
0: 붓긴 게 빨리 나갑니다.
2: 수면제를 먹지 않게 되면 자지 못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 이 아이 먹어도 잡니다.
0: 공주지에 우리 불면증 치료한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거기다.
2: 와, 그래라.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아이 전전력 많습니다.
0: 네.
2: 밥도 맛있어서 잘 먹으니까 내기도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그런 뭔가
1: 네.
2: 허리랑 또 아파가지고 소리 걸지도 못했었습니다.
0: 네.
2: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소리 여러 가지 면이 다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눈도 예, 부은 게 아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예.
0: 네.
2: 잘 보인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약이 좋습니까?
0: 좋죠. 예.
2: 여러분들도 이 약을 싸 잡수셔.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내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 건축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네, 이번에 활동했었습니다. 15곽에 15곽 더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침도 또 12번 놔주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지.
2: 예, 2880018에
0: 예, 예.
2: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병원골 어르신 사람입니다.
0: 예.
3: 역시, 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약이 먹기도 좋고, 예, 면역이 들어가서, 예, 그런 부작용 없고, 다시 발작하지 않고, 이게 영 큰 특점이 있다.
0: 네.
3: 그런데 또 이 건신건을 예, 병원골에서 쓴 것만 약이면서, 그만한 면역제를 고래를 이어서
0: 네.
3: 농축해서 만드는 약이 돼서, 더구나, 그리고 효과가 좋고 그렇다니까 인사 썼는데
0: 네.
3: 실로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을 때다.
0: 네.
3: 나는 이 건신고를 쓰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간 담당 콩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피를 많이 보충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내 몸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전에 이제 한밤 잠에 지내다독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쥐가 올라오고 악몽이 많아서 영고사색 했습니다. 자꾸만 반점 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예, 무슨 심자 똥 누르는 것 같고 그러던 게 병목골 쓰고서 여러 가지 120여 가지 만성병도 치료한다는 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0: 네.
3: 예. 그래 나는 밤에 자다가도 쥐가 나던 거지 어느 때 없어진지 모르고 또 예, 어제 그런지 두문 좀 이래 늦게 자지도 않는데 비가 부어나면서 예, 비로에 부어나면 영 앞에서 다치지 못했는데 이것도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맛도 나고 예, 이전엔 밥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정말 비도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다음에 설사가 그 대변을 굳은 것도 다 걸어롭게 돼서 지금요 힘이 납니다.
0: 네.
3: 그래서 예, 비율도 좋아졌지. 그다음에 선생님 전 그 친구들하고 예, 예, 침도 맞았지 이랬거나 비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0: 네.
3: 그다음에 그 뭔가 관절도 지금 다 좋아져서 마음대로 밥 먹고 악몽이 없지, 밥도 잘 먹고 힘이 나고 머리도 어지럽던 것이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0: 여기면 그 취정탕 저는 우리 지팽이를 집다가 지팽이를 버릴 수 있느니 이 취장탕이라는 처방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릎 관절을 아프거나 이 허리를 자꾸 꼬부라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처방이죠.
1: 예, 예 그러네. 여러 가지 약심에서 정말 선생님은 정말 용하신다. 딱딱해서 중년인 들이 병증에 맞게서 그런 좋은 약을 가져다가 서리 정말 알선에서 설명도 잘하지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가지 박 선생님과 전 선생님 정말 우수한 분입니다.
0: 예.
1: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서 신고받는 건신고를 계속 쓰면서 그러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중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혈관광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0: 네.
3: 간과도 있고, 간에도 물집이 있고, 콩팥에도 물집이 있었습니다.
0: 네.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간에다 피를 많이 보충하니까 간이 많이 좋아지고, 간에 물집과 콩팥에 물집도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거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3: 예. 네, 이 약 쓰기 전에는 당뇨가 있어서 이 도수를 계속 맞고 혈당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썼습니다.
0: 네.
3: 혈당약도 아예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0: 네.
3: 이 약을 여러 달 쓰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림파에 불어나고 갑상선이 있는 염이 있었는데 다 나사졌습니다.
0: 예.
3: 원에 가서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0: 네.
3: 그런데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습니다.
0: 네.
3: 간이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눈도 맑아지고
0: 네.
3: 당뇨도 먹지 못하던 게 지금은 다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나이 신체 허약하던 게 체중도 올랐습니다.
0: 그렇지.
3: 신대강하고 건신고는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이 약이 없으면 아니지만 난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중초에 이런 치지 약간 이 기가 통하는 이 길이가 막혀가지고서리 외완 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위 끝자에 가서 떡 막힌 것처럼 예 이럴 때 그 한기를 빨리 끌어내가야 됩니다. 이게 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물인가 이랬는데 병원에 가 검사하면 우리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이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라는 건 뭐인가? 기실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진짜 무리가 사람이 수여될 수 있는 이런 물로 변한다 할 때는 보통 우리 그 매체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서 오래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가 사람이 수여되는 진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는 건신고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4: 예, 저는 건신고를 먹기 전에는 정말 예, 온몸이 차들가고 피순환도 잘 안 돼서 어스름 진분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모병이 많았습니다.
0: 네.
4: 지금 건신고를 먹고 있으면서부터 지금 예, 몸이 이 피가 활력돼 그런지 지금 몸도 따뜻해지고
0: 따뜻해집니다.
4: 예, 가슴, 예, 가슴 방면에 이 저기 기를 보충해 주니까 저는 이렇게 저기 지금 밥도 잘 먹고
0: 네.
4: 예, 잠도 잘 자고
0: 네, 예.
4: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4: 예, 거기에다 저는 풍수빵까지 같이 먹습니다.
0: 풍수빵 같이 쓰죠. 예.
4: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심마진이란 있어가지고 영 고생 세게 했습니다.
0: 네.
4: 지금 심마진이란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정말 큰 일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자니까
0: 네.
4: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정말 힘들던 게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진 거 밥도 잘 먹고 힘도 나고
0: 네.
4: 예, 걸음도 잘 걸고
0: 네.
4: 예, 그러니까 너무 정말 효과를 많은 면에서 효과를 보니까 너무 정말

0: 감사합니다.
1: 네.
0: 저는 앞으로도 예, 건신고를 계속 먹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 전문가, 건신고를 지금 계속 먹고, 구소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전면에 어디 가서 그렇게 아이디고 그냥 맨날에 자꾸만 붓기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문가, 당뇨 있는데 당뇨 조절이 그렇게 약을 어떻게 먹어도 예, 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좀만 미심해서 또 전문가 처해봐도 또 예, 그렇게 좀 조절이 잘 아이디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뇨루간안이 그렇게 자꾸 오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걸 한번 없는 게 남고서 졸이고 아프고 예 그래 에서 약 먹고 어떻게 선주를 자꾸만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건 아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어서 먹는 돈만도 하니까 나도 더 심하고 예 그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뭐 먹으면서부터 예 특히 뭐니까 선생님께서 친구 치료도 받고 그냥 또 거다 또 협회가 거지 같이 먹고 이래 그런지 때까지 이런 조사에 특히 그 북인 그게 오전에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소화, 예, 소화도 있고 어떻게 잘 되는지 지금은 몸도 많이 쳐서고 예. 그리고 이 전문가 당뇨 수치가 예, 그렇게 정사돼가지고 사람들이 예, 이전에 놓고서 막 배고프다는 막 뜻이 다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낫다 아무 사람 내고 하여튼 예, 이랬던 게 이런 증상도 예,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특히는 이 여도염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그런 증상이 좀 없고 예. 아니라에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히는 이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이 근심 걱정이 좀 없어지니까 예, 좀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저 우선 어떻게 기성 먹으면서 좀 뭐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데 저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들 가서 한번 더 친구들도 받으면서 약을 좀 더 쌀려고 그랬다.
1: 맞습니다. 지금 결합 빠르죠. 예.
3: 예,
1: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3: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지금 서의각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위장도 거기에 그 유익균 이것을 나쁜 균하고 유익균 이 평형을 이루어줄 수 있고 위 점막 조직의 혈류량을 촉진시켜줘서 점막 조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수복해주고 그리고 유물란성 강균 이런 활성도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기생 유물란성 강균은 사람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 강균 수치가 어느 마에 초과한가 거기에 따라서 위암을 넘어가는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물을 하게 되면 예, 꼭 이런 몸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차가워지는가 보통 발부터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자꾸 차가워지면서 샹러샤한이라는 게 얘기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열이가 자꾸 우울 올라간다 할 때 사람이 자꾸 잠 못 잡니다. 그리고 가슴이라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얘기하면서 나타나고 자꾸 얼리 밀다 날까나 무식인가 밀쓰겁고 통하고 그 다음에 설사하거나 아래는 차가워나 건 자꾸 설사하게 되죠. 물은 대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시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물 한다 할 때에 우리 인체내 어디나 다 물이 낄 수 있습니다. 깐낭중, 쓴낭중 많은 분들이 비뜩 생각하기에는 깐낭중, 쓴낭중은 낭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암으로 너무 아예 간다 이랬는데 기실은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뭐인가 나쁜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아예요. 내 머리 힝해서 어지러워서 그래서 구약은 내게 맞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1: 좋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 그랬는데,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오. 예.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나쁜 물이 낀다 할 때 어지럼증이 계속 납니다. 예, 그건 무슨 아무리 혈압약 먹어도 쓸데없고 무슨 녹궁시 부주약 먹어도 쓸데없고 근원은 여기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낭종 이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몸에 이런 물이 생기는 게 모든 암세포는 이런 나쁜 물을 먹고 자라나는 게다 그 뜻입니다. 특히 뇌에 또 물이 차거나 이런 분들 뭐 노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지수도 있고 심보지

0: 지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제창 지혜라는 게 있고, 몽땅 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를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없애버리는 데는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반샤시신탕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여기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고, 먹자해도 근본상 먹지 못하죠. 내리 못 가는 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맨안에 껄껄을 자꾸 하고, 예, 영, 보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꼭 제일 중요한 처방이 뭐인가? 우리 반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습을 없애주자면, 불령하고 백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령 백출은 습을 몰아내는데 제일 좋은 처방이죠. 예, 이게 습을 없애줘야, 사람 밥맛이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샤오요라는 거는 이거는 주요하게 혈액순환을 많이 촉진시켜주는 게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취장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취장탕, 짱이라는 건 꽤장도 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팽이를 집던 분들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밀차를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허리 너무 구부러 들어가서 우설이 막 구부러들어서 얼굴이 막 땅에 대올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몽땅 취장탕 역임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역임에 하소, 여선자, 그 다음에 숙지, 당귀 이런 약재들 들어가죠. 당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예, 그리고 관절이 이런 붓기거나 또 이런 풍습성 이런 질병이 엄청 좋죠. 배 아파나거나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여전자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맥이 없거나, 예, 걸음 걸기도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분들 장전 진구하는 데는 이 여전자가 엄청 좋죠. 그리고 관절이 꾸꾸대나거나 허리라면 자꾸 꼬부라 들거나 풍습, 류풍습 관절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취장탕 이거는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취장탕은 또 특별하게 당뇨 합병증을 인해가지고서 아랫다리에 맥이 없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데도 취장탕 들어갑니다. 그 기초상에서 우리 우슬하고 천슝, 천궁이란 약재 같이 들어가서 뭐 해줘야 되는가. 특히 아래 정맥이 이런 나쁜 이런 혈전들 이런 것들을 끌어서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에서 또텁해져서 이것을 몽땅 녹여줘야 되죠. 이런데 취장탕에다 우슬, 천슝 이게 결합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약 처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질병이 몽땅 틀립니다. 증상이가 같은 요추간판 탈출을 해도 이 경락에 따라서 모두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에 어떤 약이 모자라는가, 대체면 어떤 약들이 약이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제한테 와서 변종론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들은 또 고렐로 더 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 빨리 난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중약제가 무슨 중약이라서 효과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처방이 제대로 되고 약 함량이가 충분하게 들어간다 할 때는 당날부터 효과 보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여유로운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노래
2: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은 리아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과 우정의 힘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율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넉넉한 품, 별만 사랑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원석 작사 허령군 작곡의 하얀 벚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림과 기다림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노래입니다. 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은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깊은 소망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구린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미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의 소중함을 따뜻한 선율에 담았습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제 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청주 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태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 4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무원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항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2, 4분기는 한 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동의를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비물오수 분류 3기, 훈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 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벽 자동차, 도나 8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용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삼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온정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 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료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그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0: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력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력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시의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엿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륙속 7개 기층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 구위는 현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0: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리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 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모급 림특경제 목제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모급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초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 모급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관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리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조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0: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주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개를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보급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 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열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주 사회과학보급주 활동기간 연변주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1: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경비 5성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원부터 50여 만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 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

0: 지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1: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 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장수컵 길림 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겜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년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

0: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옹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전에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리 5대 활동은 우리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한해 특징으로 있고 우리 세곽부터 사게 되면 우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이 활동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 사이에 283-0666번에다 연계한다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원약 그러니까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 지금 우리 활동하는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원약을 더 우리 향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롭게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예, 약을 바꿔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 우리 요사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우리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은 약품 중에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억내란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어떤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알파 분해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300억 개의 활성요일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통 작용 그대가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던 분지간에 우리 소화기통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그 우리 위라든가 비장이라든가 간 담낭 소장 대장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특히 위열로 인해서 빈혈이 생긴 분들 비장이 양육한 분들 찬 것, 기름진 것, 튀긴 걸 먹게 되면 설사를 그냥 하시는 분들, 그 아래 변비라든가 설사를 그냥 하시는 분들도 300억 개의 활성요인군의 작용을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2: 예, 나도

0: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0: 그 다음에 저기 식사도 잘하고, 예.
1: 예, 소화가 잘 되죠. 예.
0: 발다리가 저리던 것도 많이 낫고, 예. 자관, 이거, 동청아토 발해물 쓰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예,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시죠. 이제 요, 한 며칠밖에 우리 활동이 남지 않았는데, 283-0666번자 연결한다게 되면, 우리 지금 이번 활동하는데, 예, 이 전화에 대해 연결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음이면 원약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은 놓치지 않고, 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 기억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도 지금 이 양, 오는 지어, 저는 이 동충하초가 1년간 무슨 2년 거의 됩니다.
1: 아, 예.
3: 이제 마저 다 먹고 또 더 먹고 하고 나도 지금 생각하고 하는데.
1: 예.
2: 네.
3: 사실 정말 온몸 요리나 고치나고 그랬는데 동충하초를 먹고 지금 많은 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별로 없고, 특히 난 머리 아픔이 어지러움이 어쨌든 그래요. 심장에서 두근거려서 밤잠도 발을 못 자던 게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맞죠.
3: 예. 더 싸려고 지금 그래서 권하는데.
1: 그러십시오. 우리요. 우대 활동에 이번 우대 활동이 영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선 요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간에는 예, 283-0666번에다 연결하고 하신다게 되면, 우리 지금 그 원약에 동충하초 발효비면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예, 인사 연결하십시오. 예.
3: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부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우리 부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예,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4: 예,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이 약을 계속 장복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지요, 예.
4: 예, 이전에 예, 몸이 약해서 예, 많은 약을 예, 써봤지만은 예, 예,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음양 조절이 예, 잘 되면서 예, 오장육부를 평형시켜가지고 예, 몸을 튼튼하게 해서 예, 병을 치료하는 약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저는 예, 원래 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오고 가는 감기로 다 하고 예,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저 머리가 어지럽고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저는 예, 저혈압이어서 예, 맥이 없다 하면 죽을 맥도 없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예, 혈압이 중사로 됐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리고 기타 병도 예, 지금 다 호전을 받고 예, 지금은 건강을 찾아서 예, 매일 운동하려 다니고 예, 아주 좋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래 오늘 예, 얘기를 할 거는 예, 우리 아파트 예, 이호지 아주머니가 예, 한국에 갔다 왔는데 예, 심장도 나쁘고 그 다음에 예,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예, 그 저 소리 나빠가지고 소변도 잘 못 보고 변비가 예, 한 2, 3년 한 20년 변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 낫지 않고 해서 예, 전번에는 예, 막 그도 예, 뭐 구 읽은다고 예, 난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삿짐도 맞고 약도 먹고 해서 예, 조금 괜찮아졌는데 예, 내가 얘기했거든요.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다병을 치료하는 약인데 우리도 부부간을 보라고. 그러니까 예, 그새 그집을 보면 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예, 그래서 아홉 가구 싸서 먹더니만 예, 벌써 예, 한 열흘 먹으니까 예,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감이 나더랍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리고 예, 변비는 예,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예, 변이가 예, 차츰차츰 예, 좋아지더랍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전에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방광에 내구리 꽉 차고, 그 다음에, 저 위장에 내구리 꽉 차고,

0: 물이 꽉 찼으니 혈압이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어떤 때는 얼굴이 벌거벌거고 연기 찼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나빠가지고 숨쉬기도 바빠하고 이랬는데 동승하자 발효분 후에 몇 달 먹더니만 예, 이것저것 예, 차츰차츰 다 나아졌답니다.
1: 맞죠, 예.
0: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예, 이번 우대할 때 내가 이만저만 하게 좋으니까 어떻게 싸라고 하니까 예, 오, 그런 일도 있는가고 자기 요래득하고 예, 당장 싸겠답니다.
1: 그러십시오. 이제 우대 활동에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옛살 이왕이 따게 되면 인차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의 원약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회가 우리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그래 옆에서 지금 앉아 듣는데 예,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1: 예. 선택 예. 잘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춘 하초로 이거 문의하자 그런데.
1: 예.
3: 저는 예, 설사를 세게 합니다.
1: 예.
3: 설사 세게 할 때 초약 먹어도 쓸데없고 서약 먹어도 쓸데없고 그래서 이 약이 어떻게 하는 간에 그래 문의한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설사를 자꾸 하는 분들에게 비장이 약합니다.
3: 예.
1: 비장이 흔한 분들이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인차 설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흥이문에니 300억 개 이런 요이 그 활성군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미량 좋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네.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흥이문은 여기에 알파 분해매라는 건 여러 가지 유병을 또 다 치료해주는 거고, 그리고 300억 개의 활성육군이라서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인세에 다른 약을 많이 써서 해결받지 못했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이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기에 지금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른 장기가 또 방절해주고 개약하는 방법으로 병경이 되게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손님 오는 저한테 설사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좀 우리 불편한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근데 지금 오늘은 설사가 제일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제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생각밖의 병들이 다 함께 나아집니다. 써보십시오. 예.
3: 네, 그래 이거 한 번에 얼마씩 먹습니까?
1: 하루에 한 봉지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3: 예, 공복에.
1: 예.
3: 근데 물은 어느 섭씨 몇 도에 물을 쓰는가?
1: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물이면 되는데.
3: 예.
1: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좀 설사가 빨리 해결돼서 하게 되면 예, 먼저는 예, 두 봉지라도 됩니다.
3: 네.
1: 두 봉지 하다가 설사가 좀 뭐든 괜찮지 않습니까?
3: 네.
1: 그때면 하루에 한 봉지만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나는 이제 소화도 아이들 그네 우에 요리만 구이 아래 팔은 그냥 시린다.
1: 맞습니다.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 동충하천이 다른 약간 무엇이 다른가 하면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있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는 이것이 음양 조절 차다 덥다는 걸 음양 조절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 증상도 꼭 함께 해결됩니다.
3: 그래 물은 어느 말 정도 물을 한양 정도로 한 거?
1: 아 이렇습니다. 내가 그 약을 예 입당 여섯에 가루약입니다 이게 입당 여섯도 다 넘어가면 됩니다. 물을 딱 얼마 복용하라는 게 없습니다.
3: 아 풀제고 가루약 그것도 먹습니까?
1: 예예 봉자 봉다리에다 했기 때문에 먹기도 아주 쉽습니다.
3: 아.
1: 하루에 한 번만 더 하는 게고 예
3: 예
1: 예. 예. 지금 아, 요새 우대 활동한데 요 며칠을 빨리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우대 활동.
3: 싸긴 쌌습니다, 선생님.
1: 아, 그랬습니까?
3: 쌌는데 이거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네.
1: 아, 그래서 설사가 예, 빨리 해결되자게 되면 두 봉지 하십시오, 아침에.
3: 아침에 두 봉지.
1: 예, 예, 저리, 예.
3: 공복에.
1: 예, 공복에.
3: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그거 선생님 수고합니다. 나 동충하초로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영 좋아진다.
1: 맞지요, 예.
4: 선생님, 예, 나빠서 영 붕거리고 숨이 차서 자지도 못하고 이러던 게 심장이 편안할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4: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아이래서 예, 저 혈압이 아우 타고 올라가면 이래서 머리 어쩌다 봐서 예, 일어났으면 몰랐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혈압도 좀 잘 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4: 예,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하던 허리 다리.

0: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도 무독하고 소화에 대해서 밥 못 먹었는데 이거 먹고 저기 밥 잘 못 먹고 맥이 납니다.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내가 이번 하도 어제 지나간다 했거나 나가고 뭐 전화를 드리면 있으니 그 다음에 몸에 심장이 드자란 사람이 먹으면 어떻는가를 물어봐 달라고 그러기랬다.
1: 됩니다. 우리 심장이 다 드자랬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국부가 예? 국부가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작은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저자리 한 분들도 꼭 우리 지금 동충하초 같은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써줘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심장병이 있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병들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맞는 거기 때문에 쓰라십시오. 우리 요 우대 활동에 예,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하라 하십시오. 2830666번으로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선해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내 전화 왔습니까? 예. 나도 이 동충하초 먹는 사람입니다. 예, 어제 먹은 지도는 한 반이 조금 넘었겠는가. 그런 게 난 처음에는 이약 먹기 전에는 정말 이 작년 여름에도 그저 검사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관지도 약하지 심자 약하지 그러니까 계속 그저 1년 내내 그저 감기를 계속 빼놓고 했다만 위에는 열 있고 저기나 아래는 계속 차갑네. 계속 그저 가래 끊고 아 때부터 그렇게 알았다가 그런 게 이런 약 만나서 이거 먹고 나가에 확실히 정말 어디나 다 좋아진다. 지금 혈압도 언덕비고 그것도 좋다고 말하는 정말 이 방송에 말 말한 위에서 말한 사과 한 가지로 예, 정말 어디나 점점 더 좋아진 것 같더랍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모든 내 이전에는 그 바깥 활동 못하는 게 올해는 것도 어디냐 다 참가하고 하다 예. 모두 투위에서 무슨 약 먹을게 이렇게 정신이 안 하지.
1: 그래서 예.
3: 예, 뭐든 말한다면, 그래서 무슨 양은, 걔네 이 동충하초 어떤 활동이 그런, 저기는 거의 그 뒷날개기 활동, 이건 활동이 좋은데, 좀 그런, 저, 뭐, 계속 먹어봐야 알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1: 맞죠, 예.
3: 예, 먹어봐야 사는 좀 모른다. 그래서 나도 이들은 좋다, 좋다 해도 그게 무슨 그렇게 좋게 다른 약, 한 거 싸먹어도, 얘나, 아, 타입이더라, 한다.
1: 맞죠.
3: 그래서 이 약 먹고서 이렇게 와느라, 난 정말 두 번째 생명 얻은 것 같더라, 정말 이렇게 활동하고.
1: 예, 맞죠, 예.
3: 그래서 모두 싸겠다가 그래서 내 지금 전화해달래서 그래서 전화하는 중입니다.
1: 예, 좋은 일 했구만. 예.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는 그 인삼 조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의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병치료가 우리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으면서 우리 약을 썼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물에는 피모포자균 이 물질 들어가 있으면 해서 우리 중암병도 모두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에서만이 축출할 수 있는 중국이 피모포자균은 병마의 위험에서 새로운 삶을 되찾게 지려주는 이런 물질이 되고 있는데 기타 동충하초, 우리 지금 동충하초라는 것이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랑 다 이런 중초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우리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축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에서만이 축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이 중국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에서만이 축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과학이 검증한 데 한다게 되면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는 300여종이 충초조대가 함유되어 있는데 독특한 충초소 용산매라든가 우리 특히 용산매라든가 실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혈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뇌혈전이라든가 우리 그 지금 붕이 온 분들 예, 또 우리 제품이 자꾸 오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게 되면 봄 가을에 일반적으로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우리 점적주사를 맞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쓴다게 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집에서 우리 약을 복용하시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특히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뇨병이 오게 되면 체내에 한 80여 가지는 합병증이 나타날 기회가 있게 되는데 동충하초 발효균물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에 적합한 이런 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거나 호흡기통 질병 나가서는 종양치료에 현장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지금 우리 피모포자균의 작용을 해서 우리 종양 이 세포가 확산하지 않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강한 이런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기와혈 우리 지금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 맥이 없게 되는데 기부족을 말합니다. 기와혈을 보충해주면서 맥이 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와혈을 보충해주는 것도 소화계통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위가 좋지 않거나 간담낭 이게 다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소화에 문제가 생긴 분들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화해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염을 쓰게 되면 소화계통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혈도 만들어주게 되고 혈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부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간이라든가 심장에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면에서 동충하초 발효균이 이런 활성분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해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함유되어 있는 중국 비모포사균은 어떤 약도 대체할 수 없는 약물이 특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국이 이제 또 말했지만 인삼도강하고 함께 중약이 3대 포배로 불리고 있으면서 폐하고 신장을 보양 치료해주게 되고 정과 기를 보충해주고 음양 조절 예 그냥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다 덥다 예,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조절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 유익하고 강심 등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는 발효한 후에 기타 어떤 약품과도 비율 바가 못되게 약 효력이 맹렬하고 각종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요 세포 소복소 그리고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수복소가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면 세포가 사망되게 됩니다.

0: 근데 이런 곳을 대체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병 환자분들이 위험에서 탈출해가지고 생명을 찾게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제가 이제도 말하는데 알파 분함에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작용을 인해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장수했던 우리 젤롱 황제가 50세부터 매일 기원제에서 복용했던 이런 제품도 동충하초였다는데 그로 인해서 인체의 원기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인체 세계 생명을 털어주는 원인을 해서 우리 몸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2-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특별한 사람인데요.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겠으며 낮 사이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2026년 동북 슈퍼리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동북 슈퍼리그 길림 더비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연변팀이 홈장인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형제팀은 장춘팀을 맞이한 이날 경기와 단오 연휴와 맞물려 연변의 문화관광과 특색행사, 소비현장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진정한 축구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장 안팎의 뜨거운 현장과 함께 표 한 장으로 전역을 관광하는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깊은 융합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일 경기 3시간 전부터 경기장 밖에 특산품 장터로 북적였습니다. 홍장 맥주, 양하 주업 등 유명 기업들이 부스를 차리고 팬 이벤트를 진행했고 연결시 관광상품협회의 연변 좋은 제품 전시구역에는 10여 개의 기업이 500여 가지 특산품이 선보였습니다. 연변 크림 막걸리, 민속 공예품, 무형문화유산 상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장권만 있으면 저녁 명소 할인은 물론 단돈 1원에 냉면을 즐길 수 있는 일전 냉면 봉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전주 20개 3A급 명소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6대 냉면 브랜드 16개 매장에서 경기 전후 3일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주변 호텔과 민박은 일주일 전에 예약이 마감됐고 투숙률 100%를 기록하며 숙박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장춘 원정 팬과 연변 팬들은 한자리에서 꼬치와 막걸리를 즐기며 축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플랫폼 삼아 민속, 미식, 관광, 소비를 연결하는 체육으로 문화관광으로 소비로 경제를 이끄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다음은 6월 27일 펼쳐지게 되는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연변팀 대 할빈팀의 경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과 할빈팀의 경기가 오는 27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 1m 20cm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면 입장료가 무료이고 13구역과 17구역은 노인 및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나쁘지 않는다. 그냥 나 자신일 뿐이다. 이 말은 토미 쿠퍼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실패를 웃음으로 바꾸어 인간의 불완전함을 가장 따뜻하게 위로한 코미디언 토미 쿠퍼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토미 쿠퍼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실수를 더 좋아한다. 두 번째, 코미디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질 때 시작된다. 세 번째는 관객이 웃는 이유를 항상 알 수는 없지만 웃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인생은 진지하게 살되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미 쿠퍼의 마술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술사가 실수를 해서 관객들이 배를 잡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마술은 성공해야 박수를 받습니다. 카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고 사라진 비둘기가 다시 나타나야 하며 누구도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해야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전설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성공시키기보다 실패하는 척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관객들은 그가 마술을 망칠 때마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토미 쿠퍼입니다. 토미 쿠퍼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인상을 받습니다. 키가 매우 크고 체격도 건장한데다가 무엇보다 늘 빨간 패즈 모자를 쓰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자는 그의 상징이 됐고 훗날 영국 사람들에게는 찰리 채플린의 코수염만큼이나 유명한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모자보다도 더 유명했던 것이 그의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부러 마술을 실패하는 척했고 관객들은 그것이 진짜 실수인지 연기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토미 쿠퍼의 인생은 처음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특별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선물로 받은 마술 도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며칠 가지고 놀다가 흥미를 잃지만 토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술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식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나타나게 만드는 그 단순한 순간 속에 사람들의 놀라움과 기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는 것보다 웃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어느 공연에서 마술을 하던 중 실수를 저질렀는데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린 것입니다. 많은 마술사라면 당황했을 상황이었지만 토미 쿠퍼는 그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관객들은 완벽한 기술보다 인간적인 허점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부러 서툴게 행동했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고 모자가 뒤집히고 소품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마술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모든 실수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설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타이밍과 동선을 완벽하게 계산한 뛰어난 연기자였던 것입니다. 실패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이 먼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코미디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토미 쿠퍼는 실패를 가장 완벽하게 연기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을 웃기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토미 쿠퍼 역시 엄청난 성공 뒤에서 여러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는 가능한 한 관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방송 사고이자 동시에 가장 슬픈 순간으로 남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1984년 그는 평소처럼 텔레비전 생방송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익숙한 패즈 모자를 보고 환호했고 그는 늘 그랬듯 능청스럽게 마술과 코미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그의 개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또 하나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연기해온 사람이었기에 이번에도 새로운 코미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토미 쿠퍼는 생방송 무대 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까지도 영국 방송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무대에 섰던 마지막 순간에도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시간이 흐른 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토미 쿠퍼다운 마지막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러듯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아는 일이다 라는 토미 쿠퍼의 명언대로 또 그의 마술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코미디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세상은 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토미 쿠퍼는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사실, 넘어져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무대 위에서 평생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토미 쿠퍼의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모든 걸 잘해내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로서 온전히 숨쉴 수 있는 속도는 각자 다르죠.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더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법이니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 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의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호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남매 중 유독 셋째가 김호, 김리, 오누이와 가까이 지내더니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나는 그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몰랐지만 둘째와 막내는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막내마저 김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오직 셋째만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셋째는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한우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더 이상 셋째의 별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곱을 닦으셨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0: 그때의 소란과 수군거림이 마치 세자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한참 지나서 마을 어느 친구 집에서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한참 횡설수설했다. 정작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그러자 셋째는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 셋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끈을 겨우 메고는 부모님께 대고 뚜렷이 말을 내뱉었다.
1: 할 수 없을겠구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 혼자서라도 결혼을 해야겠구마.
0: 과연 셋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중히 헤아리기보다 일단 뛰어드는 성미였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대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시작했다. 그런 성격이 가끔 좌절을 안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놈아 한마디를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안 된다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세제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셋째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붐볐지만 한쪽에 따로 앉은 신랑 측 상에는 우리 두 형제 부부와 아이들까지 도합 여섯이 앉았으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셋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재수는 이뻤고 시집 식구들과 인사할 때 조선말을 썼는데 그 말투는 완전히 서울말씨를 본뜬 듯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집쪽 하객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도 뚜렷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잘 살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며 어깨를 타독여줄 때에야 싱글벙글 웃으며 이쪽 저쪽 인사만 돌리던 셋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다.

그렇게 15년 세월이 흘렀다. 셋째의 딸이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 입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누이와 10살 터울이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다. 첫 돌에 보았을 때 셋째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토실토실한 것이 모습에 답게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대개의 남자애는 엄마를 닮고 여자애는 아버지를 닮는다지만 셋째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고르게 반반씩 나누어 가진 듯했다. 나와 둘째는 여전히 셋째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셋째가 고중을 중퇴한 데는 학교가 멀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골에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이 팍팍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도 셋째가 그만둘 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일까. 셋째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조용히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연락도 끊지 않으며 지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한족인 채수는 인간적으로도 셋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이라 했던가. 재수는 꽤 용리했지만 동시에 착한 마음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의 꾀는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왔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남의 집인가 뭐.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묘 앞을 가리키며 아직 한두 자리는 더 쓸만하군 라고 했다.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는 뜻이리라. 때마침 훈훅한 봄바람이 불어와 파릇파릇 싹트는 대지를 오르쓸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문득 산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지목한 자리 말고도 공간이 더 있긴 했다. 우리 삼형제까지는 누워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글퍼졌다. 이제 나도 머지않은 종말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소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지국이 멀어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의 집인가 뭐? 라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셋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째의 가족 전체를 포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만 용서한다는 의미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홀깃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슬쩍 중정을 또 보았다. 셋째네 아들도 이제 곧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더욱 굳어지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를 흘끔 보시며 입을 비쭉하셨다. 어머니는 역시 마음이 여리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셋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셋째가 가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록 코가 떨어질 위험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더 계시겠니? 살아생전에 풀어야 할 게 아니냐? 셋째가 야, 야 하고 연신 수긍하는데 제수의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주버님. 역시 눈치와 슬기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곧바로 셋째에게 연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아버지도 들으시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 어머니는 그래 잘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다. 그것으로 이미 목이 나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 셋째네 부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 문턱을 넘었다. 차는 재수가 운전한 모양이었다. 오늘 청명을 맞아 처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귀향의 담력을 키우려 한잔한 건지 셋째는 얼굴에 술기운이 선연했다. 그러나 부부의 표정은 밝았다. 셋째는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재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0: 아버지는 셋째의 아들을 보시더니 마침내 굳었던 얼굴이 풀리셨고 미소까지 띄셨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1: 우리 손주 어디 좀 보자
0: 하며 무릎 위에 앉히셨다.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나는 성묘 이야기를 꺼냈다. 셋째는 처가 산소에 다녀왔는데 최근엔 화장이 대세라 납골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반나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저녁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고 재수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마다 정중히 술을 따라 올렸다.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발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만 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제의 아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2: 아바이, 아바이
0: 하며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서 자랑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친 재수가 세제에게 눈짓을 했다. 이어 어머니 손을 잡아 아버지 곁에 앉히고 세 식구가 함께 큰절을 올렸다.
1: 딸에는 고중입시 준비 때문에 못 따라왔어요. 늦었지만 큰절 받으세요.
0: 연습이라도 해온 듯 재수와 조카는 모두 제법 절을 잘하였다. 어정쩡 무릎을 꿇는 셋째보다는 나았다. 그보다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풍경이 된 온 가족의 큰절에 나는 감동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재수가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다.
1: 이 아바이 고집통이 됐어는 이놈 제법 잘생겼구나.
0: 아버지의 눈곱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코까지 굴쩍거리셨다.
1: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0: 며느리가 표준어를 잘해서인지 아버지는 사투리도 쓰지 않으셨다.
1: 내가 옛날 생각만 했지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0: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모처럼 긴 말씀을 하셨다. 곁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어가셨다.
1: 얼마나 좋은가. 한정 며느리도 조선말을 잘하고 손자 녀석도 짜구배가 돼서 그런지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장수상이고.
0: 굵은 눈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눈물.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코끝이 찡해나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전주 김씨와 고향 함흥만이 아닐 것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 사람들이 모두 돈 벌러 떠나면서 점점 비어져가는 마을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들 외국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이 시대 때문일까? 나는 슬그머니 등뒤가 허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낮에 다녀온 그 산소를 다시 보았다. 속으로 아버지의 산이라 부르던 밭지경 같지만 풍수 좋다던 그곳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노루무레한 마른 잔디가 덮인 봉분들이 여러 보였다. 그러나 꿈을 꾸는 나는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락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1: 목걸이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2919333번 오늘 오신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화 주신 분.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2: 여기 마음 잘 안 들립니다. 난 지금 해놓고 책상을 놓고 하고 이번에 해보려고 그랬다.
1: 아.
2: 들리네요?
1: 네, 들리죠. 잘 들리죠. 그리고 라디오를 끄고 해보세요.
2: 예, 이래놓고 해보겠습니다.
1: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2: 12알이랑 부르래요.
1: 그,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라디오를 꺼주세요. 라디오를 꺼주세요. 라디오를 꺼주세요.

0: 계시고?
1: 라디오 안 켰어요?
0: 안 켰죠? 예? 네네.
1: 예, 이제 핸드폰 지금 멀리 나왔습니다. 멀리 놓고.
0: 네네, 불러보세요. 자,
1: 시작하겠습니다. 예.
0: 네, 열두 아리랑.
1: 열두 아리랑.
0: 네.
1: 아, 안 들립니다.
0: 네, 들립니다. 이, 말이 네. 잘 들리니까 하시면 돼요.
1: 시작한다, 예.
0: 네. 하세요. 하십시오.
1: 당당 울리는 열두들 다하야금 진진동인 아가씨 열두 퍼지 마라. 아.

0: 저거리 조개
1: 열도나거리라 이루어 주시고

0: 열두 날 가라.
1: 예. 아, 그 이상하게 그 노래 고음이 올라가실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리죠?
0: 저 안 되네요.
1: 네,
0: 고음. 핸드폰 이상한다 어쩌든지.
1: 그러게요. 그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듯. 현재는
0: 로금 켜놓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1: 로금
0: 쟁은 누구 하면?
1: 로금 하신 걸 튼다는 얘기예요?
0: 예, 로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로금.
1: 해보세요 이제 다음에는.
0: 네, 로금 켜놓고 보세요.
1: 네.
0: 아니, 이런가?
1: 전화 그 신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특히 후렴 올라갈 때는.
0: 어떻게 하는지.
1: 예. 그걸 이제 천천히 하시고요. 다음에 해보세요. 네. 지금 인순 됩니까? 안 되죠?
0: 동이 당당 울리는.
1: 네, 신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훈춘과 안도에 계시는 분들이 신호가 잘 안 친다. 예,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0: 안 들려요?
1: 아까보다도 더 안 들립니다. 네. 제 얘기. 예. 지금 얘기하는 말이 안 들려요?
0: 예?
1: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안 들립니까? 예?
0: 거기 말로 잘 안 들려요, 이게.
1: 이상하네요. 네.
0: 난 노래는 영 높게 했는데 말 안 됩니다.
1: 높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신호가 잘 안 잡히면은 소리가 뭐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0: 높은 걸로 나는 게
1: 현재는 북경입니까 아니면 연길입니까?
0: 예, 이거는 어제 여긴데 이렇습니까?
1: 연길입니까?
0: 예, 연길입니다 지금.
1: 알겠습니다.
0: 예, 이전에 핸드폰은 불필요해가지고 새거 바꿨는데 이렇습니다. 이 핸드폰을.
1: 좋은 핸드폰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0: 반번이는데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1: 그럼요. 혹시 다음 시험에 다른 분 핸드폰 네. 갖고 또 해보세요.
0: 예, 네, 다른 걸 갖고 네. 보겠습니다.
1: 그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네. 네. 아유 노래 부르시는데 들립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이 틱톡으로도.

0: 도인의 틱톡으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인에서는 잘 들리는데 왜 지금 전화하신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한 번씩 또 다른 폰을 사용하시면서 해보시도록 하면은 또 저희가 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감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919333번으로 부르고 싶은 민요가 있으신 분들 또 민요가락 차차차에서 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919333번입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59333번 컬하세요.
2: 네, 틱톡으로도 저희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연변 문의 생활 방송, 연변 원인 생활 광고, 예, 주목해 주시면 이걸 또 제가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더는 귀로만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네, 방금 여기에 문자를 남기신 분, 네, 댓글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또 코너를 통해서 민요를 배우시거나 판소리를 배우시거나 우리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열려진 코너입니다. 민요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그러게요. 이 연길, 같은 연길인데 이렇게 신호가 완전히 다르네요.
3: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도 좋지 않습니까?
2: 아, 그래요? 현재 선생님의 위치는?
3: 난 전남이지.
2: 전남. 네. 아까 그분 어딘지 여쭤못 봤네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답답해서요.
4: 다리요, 저기서 높은

0: 동글동글 살아보세. 찢고 벗고 사는 인생살이 동글동글 살아보세.
1: 아유, 마무리까지. 예, 열심히 배우셨네요.
0: 예, 노력은 하는 게 어째 잘해야 됩니다.
1: 아이, 괜찮아요. 그냥 정 선생님은 이미 반주곡에 아주 몸을 팍

0: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전곡이 없으면 오히려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1: 예. 예.
0: 그럼요.
1: 원래 선생님 노래 더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0: 다음에 또 열심히 연습하시고 나서 또 선생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열심히 또 부르세요.
1: 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그 아마 전화기를 들면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시다가 또 실력 발휘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천천히 자꾸 부르시다 보면은 노래도 이렇게 언젠가 또 잘 부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코너는 월요일이면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저희가 민요가락 차차차에서는 이미 저희 다양한 코너에서 배우셨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코너는 오늘의 노래 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 주머니 코너에서는 국가급 판소리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 하면은 참 어렵겠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잘 배워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코너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역시 아리랑은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또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또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코너들을 통해서 배우셨던 정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뭐 연변에 창작된 노래도 배우시고 판소리도 배우시고 아리랑도 배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 앉아서도 정말 전승인 그리고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선생님들로부터 또 노래를 배우신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배우셨던 노래들을 또 오늘은 부르고 싶으면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단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미나쌤이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제 이야기는 잘 듣습니까?
0: 아주 잘 들려요.
1: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미나쌤이 그 말씀도 잘 듣습니다.
0: 그러게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1: 예. 근데 내가 왜 한마디 이야기하겠네.
0: 네.
1: 이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그 어머니 선생님이 이게 좋은 거 바꿔라 하지 그 뭔가 예?
0: 그 농담이에요.
1: 그 말씀이 지당합니다. 어제 그런 건 나의 경험입니다. 예. 예, 아이 내 경험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지당합니다. 네, 이렇게 뭐니까 이짤 핸드폰이 좀 이렇게 값이 그리 비싸지 않은 거 해볼까요? 아이들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 예, 좋은 거 좀 비싼 거 샀습니다. 예, 비싼 게란 게 한국 계비 한국 문화에 사는데 아주 예, 이게 녹음 해도 그렇고 이렇게 누누가 이렇게 오가는 얘기를 해도 한
0: 네.
1: 말이 잘 듣긴다고 그랬겠다. 그래서 내 어머니 선생님 자꾸 핸드폰 그 문제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네, 핸드폰 그렇지. 바꾸러 하면은 또 그 제가 좀 아까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 드렸는데 아니에요?
1: 그거는 예.
0: 아 그래요?
1: 뭔가 이 방송 수요일에는
0: 네.
1: 선생님이 좀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개제 그러니까 어머니 선생님과 어머니 선생님 우리 존중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기분 좋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또 불러서 재미있게 듣게 하는 이런 시간이 제 그러니까
0: 네네
1: 예 지금 아래 부르겠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꽃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예.
0: 네.
1: 시간이 예 시간이 이렇게 네. 그 예, 부른 사람 없을 때는
0: 네.
1: 그 민요풍이 노래를 예, 이렇게 잘 부른 이렇게 피아노에 예, 누구나 다 듣기 좋고 다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0: 예
1: 아버지 환영합니다
0: 네
1: 예 오늘은
0: 네.
1: 영천 아리랑 이 부르겠는데 이거는 양산도 장단이 대다경인의 영어를 배워서 한 번도 불러 못 봤습니다.
0: 양산도 장단도 있고 엄머리 장단도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네.
1: 알았습니다. 예,
0: 네.
1: 그런데 내가 오늘 예.
0: 네.
1: 양산도 장단 부릅시다. 한 번도 불러 못 봤습니다.
0: 불러보세요. 네.
1: 예, 부른다.
0: 네.

0: 잠잘까지 끝이 났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잠잘까지.
0: 예, 한 네. 번도 부르지 않아서 예. 조금 이렇게 이상한다
1: 하나 둘 셋 바로 바로 바로 가시면 돼요. 조금 예.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0: 알았습니다.
1: 네, 아라링가.
0: 그렇습니다.
1: 스라링가.
0: 술까지 해서 어쩜 거칠까 같이 한다.
1: 근데 음역대가 굉장히 높아서 괜찮습니다. 네. 네. 장단을 잘 지키시면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0: 알겠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0: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영천아리랑도 잊지 않고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기억,

0: 잘하셨어요.
1: 아유.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어요.
1: 예,
0: 안녕히 계세요.
1: 수고하세요.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2: 예, 어미란 선생님, 앞뒤도 만나고, 두뒤도 만나고,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또 남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2: 너무
0: 9시에.
2: 재밌게 마지막 인사를 하자 했는데,
0: 네.
2: 여섯 번째 문제 언제나 나오겠는 게 아니었더라.
0: 그러게요. 여섯
2: 예.
0: 번째 문제인데, 우리 PD 선생님이 다섯 문제만 냈더라고요.
2: 우리 노래를, 그리고 재밌는 노래 보내주셔서 노래도 잘 듣고,
0: 아,
2: 문제는
0: 그래요?
2: 예, 오늘이
0: 네.
2: 있고 타령을 예,
0: 하세요.
2: 부르다 했는데, 이제도 오늘 해도 예, 그게 잘안 됐대다.
0: 안 되는
2: 그래서
0: 부분은?
2: 도라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아니, 벚꽃 타령에서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가사가 마침 있습니다.
2: 아직, 저기 뭡니까, 그 벚꽃 타령이,
0: 네.
2: 그냥 제 일절만 부르는 선생님,
0: 예.
2: 어울 쉬고, 그게 왜잘안 됩니다.
0: 아, 그걸 안 되는 걸 하셔야죠. 그래야 그 배워내시잖아요. 예, 하세요. 네.

0: 아, 그러니까.
1: 예.
0: 다음 월요일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배꽃 타령 더 할 거니까요. 그때도 또. 예. 들어보세요.
1: 예. 이 노래가 얘네 제일 처음에 못 배워서부터 어제 제일 처음에 못 배우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예, 빨리 배웠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7월에 꽃무지개 병강벌을 물들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병강벌을 넣으세요. 드리는 그다음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그다음 박자를 한 박자 쉬셔야 됩니다. 콩 우리의 소망도 함께 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아리랑 쓰리랑 쿵 또 반 박자 했습니다. 한 박자 했습니다. 아리랑 쓰리랑 쿵 흥겨운 멜로디 어헐시 어헐 올라 안 가고 어헐시구 저 시국 맞습니다. 절시국 그리고 또 한 박자 쉬세요. 콩 행복에 밀리리 그다음
1: 아, 박자. 이런 바쁜 노래는 못 배우겠습니다.
0: 안 바쁜데요 이게.
1: 아니 근데 이게 3박자면 허란데 박자가 예?
0: 중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쉬는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가시는데 그 이럴 때면 여기 한 박자 쉬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1: 예.
0: 예. 네. 근데 쉬면 예, 돼요. 호흡해야 예. 되잖아요. 행쿵 행복쿵 행복에 리리리 박자는 또 뒤에 또 있습니다. 땅딱 쿵딱기 땅딱 그다음 아하리랑 스리랑 벽꽃 타령이 절로 나오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어헐시구 절시구 예.
1: 야, 이 노래가 영 재밌습니다. 엄이란 선생님이 부를 때는 박수 맞췄습니다.
0: 들었습니다.
1: 월요일날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0: 아, 예. 들었어요, 저도.
1: 어떤 어제긴 새 노래 좀 뭐니 해랑거리 풍년이 왔네도 거기에 아. 어쨌든 그 처음에 아이디어는 계속 안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쉬는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0: 다들 무난하게 했는데 여기서 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네. 어려워하시니까
1: 예.
0: 쉬는 부분을 생각 밖으로 예.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예. 어째 그런지 열심히 뭐랄까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못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배우느라 해도 머리가 잘못 됐는지 그렇게 안 됩니다.
0: 아니에요. 근데 해란벌이 풍년이 왔냐는 쉬는 부분이 없거든요.
1: 예. 어쨌든 그 노래도 이제 내 제대로 배워가지고 한번 부르고
0: 네.
1: 예.
0: 불러보세요.
1: 예. 뒤에 분이 계십니까?
0: 안 계세요. 도라지 타령 부르세요.
1: 도라지로. 도라지를 예. 지금 1절만 그냥 부를게요.
0: 그럼요. 부르세요.
1: 예.

0: 오이 절도
1: 예,
0: 있습니까?
1: 이런 삼박자는 얘기해도 박자가 들리지 않고 선생님이 정말 내 입으로 우리 집 불이 난 지가 8년이 나는데 네. 그전부터 빼앗습니다. 10년도 오. 선생님이 거의 야, 이 박자를 맞추는데
0: 네.
1: 선생님이 장고가 당 선생님이 정말 그 힘에 맞춰서 나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탁탁 칩니다. 이름이 많이 배웠습니다.
0: 예.
1: 예. 다 선생님 덕분이요.
0: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요 장단은 너무 잘 맞추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통 보면은 예. 우리 연변의 노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 보니까 예. 거의 다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쉬는 부분에 가서 굉장히 호흡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1: 예. 네.
0: 쿵 이런 부분 쿵. 쿵 행복의 일일이 쿵 네, 이런 부분을
1: 예.
0: 쿵 행복 쿵 행복할 때도 일단 처음에 안 될 때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쿵 했다가 적응이 예. 되면은 여기서 소리를 안 내고 아 여기서 쉬는 부분이구나 예. 행복 아니면 하, 행복 예 쿵 행복의 그걸 잘 실감이 안 날 때는 일단은 쿵 행복의 일일이 이러다가 쿵을 빼면 돼요.
1: 선생님
0: 그렇게
1: 이 릴리리가 내가 여기다 다섯 박자를 했는데 한 여섯 박자 되지 않습니까?
0: 아니죠. 다섯 박자가 아니고 콩 행복의 릴리리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박자가 아니고요. 하나 얘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열두 박자예요.
1: 열두 박자나
0: 이게 열두 박자인 걸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하거든요. 이 네 개가 사실은 안에 세 박자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1: 아, 그래서 여섯 박자입니다. 예?
0: 여섯 박자 아니고요. 한 장단. 그래서 이걸 총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장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이러면 콩 행복에 그다음 니리리 여기까지 하나에 갔잖아요. 그다음 뒤에 이어서 한 장단이 더 갑니다. 땅따 쿵따끼 땅따 하나 둘 셋 넷 더 간다는 뜻입니다.
1: 네. 네. 네, 선생님 저희 번마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셔서 고맙고
0: 네.
1: 예, 두 분이 안 계시면 미안하지 네. 않고
0: 그럼요.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월요 코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 오늘 수요 코너를 통해서 아, 그 배웠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알아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이 예. 어려운지를 또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1: 예, 선생님 시간이 좀 저기 되시면 선생님께서 네. 이 배꽃 타령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0: 한 번만요?
1: 예, 한 번만
0: 알겠습니다.
1: 불러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자, 배꽃 타령을 우리 월요 코너에서 가르쳐드리고 있으면서 장단이 맛이 다릅니다.

0: 그래서
1: 김여사님께서
0: 이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벽꽃 타령.

이러면 1절이 끝났고요. 자,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이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2절 사설은 좀 다르죠. 반 가운 벚잎 예들 해랑강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랑강을 을 발리 붙여주면 됩니다. 해랑강을 마 찾아오는 정다운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피어. 여기서 음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쁨도 함께 피어,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의 기쁨도 같은 음으로 함께 피어. 아리랑 쓰리랑 쓰리랑, 이 부분도 음을 잘못 조절하면 다른 음으로 가죠. 흥겨운 멜로디 어헐, 여기서 어헐 여기까지 갑니다. 음이 어헐 아니고 어헐 시구 절 시구 쿵, 행복의 닐리리 덩따 쿵따기 덩따, 이렇게 가시고 후렴은 아리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민혁아라 차차차, 여기에서 여러분과 작별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사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이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원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한

0: 입니다. 기침을 잘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참 답답한 증상 가운데서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인가, 입이 쓰면 내가 혹시 뭐 담낭에 뭐 이상이 있는가. 그러는데 특히 제일 답답한 것은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는 이성을 칫솔질해도 해결되지 않고 위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다면은 기본으로서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는 이 초운 청심환에 어느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예.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0: 특히 아, 반년 썼으면, 예. 한 계료정 반을 썼네요. 예, 예. 예. 잘 썼습니다. 예.
2: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 심장을 해서 예, 나도 많이 이게 고생했습니다. 예, 조금 나가도 예, 좀 돌아다니고 예, 허리 나가서 예, 조금이라도 숨이 차가지고 전에 나가 돌지 나가서 예, 이 동미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나가서
0: 예.
2: 조금 앉아 놀기도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죠.
0: 예예. 예.
2: 그다음에 조금 걸어다니기도 매력이 없고 숨이 허리차고 예, 식은땀도 바짝 나고 이런 증세도 있지. 그다음에 예, 또 같이 되기도 어떤 때 입에서 냄새가 시작이 나니까 옆에 사람들 그 싫어하잖아.
0: 아, 그렇죠. 자기 손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예예. 예.
2: 예, 냄새 내자부터 알기는 게 다른 사람들 어디 냄새
0: 그렇죠.
2: 알기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뭐 식사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난처한.
0: 그렇죠. 난처하죠. 예예. 예.
2: 그래서 뭐 난 이 뭐 언니 치아가 그래서 자꾸 언니 뭐 염증 생기는가 하고 뭐 아 거기에 문제 아예 씨.
0: 예.
2: 거기 한데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게 심장을 내 이게
0: 예.
2: 예.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돼 목에 가려 자꾸 맞히고 기침이 자꾸 마르기 증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서들이 어떤 내 판정 구두 있을까나 예. 입안에 냄새 나는 것도 이렇고 지금 예 입안에 마르거나 입안에 시겁고 저 입에서 예 저 뭐 인각이 되면 목에 마르고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됐었다. 그렇죠. 그럼요.
2: 예. 예. 지금 나가 어쩌면 친구들이랑 놀고 뭐 활동도 하고 다시 이래도 지금 예, 매금 줄 모르고 숨이 뭐 차거나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예.
2: 아 이제 반년 썼는데 이약에서 효과를 잘 봤습니다. 지금 예, 숨은 내가 이 보니까 내 숨을 쓸수록 지금 전제 더 좋아집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2: 그러니까 내 이약은 아무래도 굳이 오래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예, 한 저기 9걸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나?
0: 예, 배달 전화번호 33-95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저는 이 처음에는 중간기 걸려 2층 걸려서 그래서 감기 걸려서 심해서 예, 그랬는가 목이랑 그렁그렁하고 헐떡헐떡 하는 거 안에서 병원에 가서 예, 입이 내서 한 보름 후 입이 했다가 그래 나왔는데 또 구도래고 구도래고 하더라 말입니다. 어쩌니 이름 내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이 되겠다. 아이 그때 주말에도 놀라지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계속 전화 소리에도 놀라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넣고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머리가 항상 허리 터부네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터질 지겠고요. 그래서 누워있던 타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 통 쌀까 한 통 더 줍니다.
0: 예.
3: 그래서 그거 먹고 나에 예. 아이 그런 이발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이렇고
0: 벌써 예 이렇고. 그게 한 달 반 차고 드린데 예예
3: 네 목이 그렁그렁하던 게 이렇고 헐떡하는 게 이렇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바로 넣고 예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을 덜 대라고 합니다. 내 정말 영

0: 약했습니다.
1: 예.
0: 그랬던 게 몸이 불어나서 어전 군도 한 대꾼 불어나서.
1: 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0: 예, 그래 예, 활동 예.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야, 새 청춘 얻은 것 같더랍니다.
1: 예.
0: 어디 나 먹으면 병도 떨어집니까? 바로 떨어지지도 않지요.
1: 한 곳이 불편하면 다른 한 곳이 떠등다라 불편하게 예. 되고 이렇죠.
0: 등다라 예. 아파나고 이러던 게 이거 먹고 그래. 야, 저는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이 야구에 또 9값 배달해서 또 쓰려고 장기적을 쓰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19년도에 가서 심장이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 19년도 예, 어제는 7년 됐습니다. 예, 예.
3: 그런데 그래도 한 2년은 이랬던데 가서 와서는 뭔가 심장이 또 답답하고 예, 맥이 없고 가슴이 키우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돈 두지 않았으니까 예. 아, 그런 선사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3: 좋은 선사는 심장이 용도 없습니다. 남의 심장약에 이전에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도 효과 없는데, 이 좋은 선사는 이래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리 쓰던다니, 나 걸쳐도 하고 다 서너 매라 가는가, 그래 또 선비쳐서.
1: 아, 그 정도면 심각합니다. 예, 예.
3: 예, 예. 무슨 바다에 한 바다 네 명이 좀 힘들어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예.
3: 그 지금부터 선남에 어떤 먼 어떤 시장에 가서 차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아, 그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어,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기본으로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지금 정도에서는 두 번씩 견제하시면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 그리고 9각의 세각 18가게 6가게 이 정도까지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게에다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지금 9가게 세각은 12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넉 달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서 흘 끊으면 효과, 원래 효과가 오히려 뒤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9가게 세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갖고 나가거나 혹은 부채보내거나 이럴 때는 비교적 그 곽수를 많이 사게 되었는데 기본 그 피겔로 놓고만 하면 12각을 사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 이런 비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지금까지 외국 생활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관에서 문제점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고 거기 부채 보내고 이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동료들, 친인들, 형제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런 비례가 높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 열로 혀바닥에 많이 철개가 앉거나 붉어진다면 위열로 주약의 심장 열로는 혀끝이 재빨갛게 날 수도 있습니다.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게 되면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바로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심방과 심실, 심방피 들어오고 심실은 피 나가는데 심방피 들어오는 칸도 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칸에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각 기관에 피를 보내겠는데 여기에도 또 을잼바, 산잼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겼다를 정상으로서 그 진행되는 경우에는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혔다를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히 심방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팡찬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렇거니 심장병이 일조이겠지 이렇게만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여기에 아주 경각성을 높여서 치료해야 되지 만약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큰 병원에가 큰 수술 몇십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판막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판막을 뭘로 바꾸는가 거기에는 거기에서 전업으로 하는데 동물이 판막 이것으로서 바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산자 병원이나 또 특수하게 심장병 이런 판막 이식을 하는 이런 데 가야만 되는 건데 평소부터 이것도 심장 근육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 동맥을 심장 근육을 전면적으로 살려주는 심장 근육에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판막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차서 아우 꼼짝 못하겠네. 몇 층은 얼마 되지 않은 2, 3층 오르는 것도 몇 번 세어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자기를 가다 놓는 이런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햇빛 좀 더 하고 적당한 움직임도 해야 되는 건데 숨이 찬 증상은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니까 보온 제품을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1분에 40몇 차,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할 때가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심장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좋은 정치만이 나도 쓰고 서 이용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게 내 쓰고 심장병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이거 내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보디만에 자기도 이 심 저기 심장병 대마에 고사했다고 들이 쓰겠다해서 이거 내 쓴지 한 1년은 그 된다.
0: 예.
2: 시동생. 그런 게. 아무 일도 없이 현장 일 한다 되니까.
0: 아, 이 제품 쓰시고 기본으로 예. 정상 돌아오셨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또 붙여주자고 그랬다. 거기 현장 사람들이 쓰는 게 많아서 많이 돈 붙인다.
0: 그렇죠. 아주 많이 건네가는 경우가 지금 기본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예.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고 인정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소화가 잘 되면서도 때때로는 저음식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중요한 한계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리간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라는 유리하다는 리. 간, 간은 아주 중요한 소화장기에 속하는데요. 리간허 합평이란 허. 그리고 위라는 위, 리간 허위원이라는 이 제품 함께 적당하게 참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 대사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제 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정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태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사 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안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사 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동의를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빗물

0: 오수분류 3기 군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 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료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도나 발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용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산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온정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려 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그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들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들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 역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시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장을 엮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계를 맺었습니다. 조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륙소 7개의 기층 당 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조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구위는 현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0: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윤동 목업연회사 총경리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 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목업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 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 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 목업 림특경제 목제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 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 목업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채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초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 목업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 목업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관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 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리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개를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 보급 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여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소,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 과학기구와 손잡고

0: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조 사회과학보급조 활동기간, 연변조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1: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 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경비 5성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 원부터 50여 만 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1: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 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장수컵 길림 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게임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 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년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 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0: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학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세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2: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 30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 드리는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100여일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양을 드립니다. 예, 아웃곽 사자면은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이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아웃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인데 원래 4,000원이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단오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 했던 우리 활동으로 계속 드리기 때문에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그래서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사시는 이런 분들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시면 같이

0: 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가지고 말려온 겁니다.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약과기 치료범이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장야방수 원래 중풍이 원래 됐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 소설이 잘 아이 돼가지고 소리, 끝내는 녹음이 걸려가지고 소리 고성하고, 그 다음 전수 심했습니다. 머리 예.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리고 이 반신살 못 써서 예, 일상생활 아주 불편했습니다.
0: 예.
2: 그래, 약은 맛있었는데, 그나 어제 끊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소리 방송 간 것도 있고, 선생님 말씀 듣고,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 잘 모르겠던 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지도하여서 이렇게 약을 썼는데, 이상약만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네, 그리고 전이선도 예, 소변은 무슨 못하기라고, 소변은 막 나오지 못하기라고, 바닥바닥 애를 쓰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아주 온정이 잘 됩니다, 소설이.
0: 예.
2: 예, 심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 밤에 자지 못하고 애를 쓰던 게 지금 잘 잡니다. 예, 잘 먹고 잘 자고, 변 비서 그래던 게 지금 잘 보입니다, 또.
0: 예. 어, 예, 그런 것도 다 해결됩니다, 원래.
2: 예, 이게 안에 좋아지니까 살살 다 좋아, 따라서 좋아지니까, 나 얼마 좋습니까, 내가, 예.
0: 예, 그렇죠.
2: 계속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예, 심장이 나 먹으면서 이 심율이 빠르고, 눕고, 밤을 못 자고, 신경질이 많아가지고, 자꾸 신경질 써서 욕을 먹고, 이래야 된 게 짜증내고, 이래야 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0: 아, 좋아지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2: 예, 그리고 척추 야생반 툴 수 있어서 이거 예, 그렇게 영심드렸는데 지금은 팔팔합니다. 예. 약 먹었는데 예, 영원히 좋아졌는데 예, 오늘도 북치나 갔다 왔습니다. 공원에 영추로. 예.
0: 아유, 잘하셨습니다.
2: 예, 예 오늘 오전에. 예.
0: 좋은 일이죠. 예.
2: 예, 내가 정말 예, 지금 영 좋습니다. 기쁩니다. 예. 걱정합니다. 예.
0: 예.
2: 예, 우리는 예, 저번에 이슬로 감해줄 때 예, 약을 배달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떨구기 전에 예, 활동에서 할 때마다 배달 받았습니다. 우리.
0: 예, 이번에 이승으로 감해드리는 그 현금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이 이제 30까지 하게 됩니다. 예, 며칠 예. 이제 연장했죠. 예.
2: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쌌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쌉니다. 우리는 이 약밖에 안 있습니다.
0: 아.
2: 예.
0: 예. 예.
2: 결국 이 아랫집에 우리 아발 친구 있는데 그 전문의 약 썼댔습니다. 굉장히 관절이 너무 아이 좋아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래서 그렇게 불편해서 그래든지 이 약 쓴 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0: 좋아진다.
2: 활동이 두 번을 감해주는 이런 좋은 활동이니까요. 오늘 배달받겠답니다.
0: 예, 현금을 두 번씩 감해주는 게 얼마 예.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241-7979 예, 맞습니다. 전화하셨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을 먹기 전에 서약인 고혈압약을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아, 예.
3: 2년 사후 당약 심리방을 먹고 있는데 야도딸 사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잼까.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5일, 7일, 10일에 한 번씩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원래 그렇게 잘 됩니다. 예.
3: 예 지금은 예, 당약 심리밥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0: 예, 한 가지 문의하겠죠.
1: 네.
0: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예, 식사하면서 아, 말하는 게 예, 혈압이 낮고 평상시에 덥지 않는데도 예, 가슴이 나, 아까슴과 뒷땅 등으로 예, 조금만 움직여도 예, 땀이 잘잘 내리고 예, 왼쪽 가슴이 통새 난단다.
1: 예.
0: 이런 사람도 예약심에 호가 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예.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약과기 치료범이, 예, 피를 많이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적혀져 있고, 기와 혈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그 혈액을 보충해줄 수 있는 성분이 소홍화라든가 당귀, 예, 그리고, 관계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면은 혈액을 많이 보충해 주면은 자연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평상시에도 지금 이 여름이라 세게 덥을 때 그 땀이 나는 거는 그건 정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그분이 그 뭐 조금 움직여도 그렇게 아깝스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거기 땀이 좔좔 내려온다. 지금까지. 예. 예. 땀은 심장액을 말한다.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예,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이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그 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 이런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심장이 통쇄난다 잼까 왼쪽 가슴이 이거는 그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협심증이 협심증 이게 심교통이라고 하는데 그 협심증 증상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왼쪽 가슴이 통쇄나는 이런 증상 그 이 약을 드시면은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면은 저희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장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게 혈압 안정되지 않아서 예, 그만 몇십 년이 서약인 혈압약 여러 가지를 주시해놓고 먹다가 맨 바로서 막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리방 지금 먹고 있는데 몇 달 벌써 먹어보니까 혈압이 안정되는 게 알립니다.
1: 알리죠? 예.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점차적으로 감량하면서 선생님 알려준 한 가지 방법과 결합해서 예, 담약 신여방을 예, 여덟 달 반을 지금 먹으니까 벌써 혈압이 영소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리고 또 예, 저는 내일 색이 다발성 내경 색이 세 번씩 오면서 예, 항상 머리 얼빤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많이 나는데, 야,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니까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리니까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소화 안 돼서 밥을 얼마 못 먹으니 체중도 쫄고 했는데 지금은 소화 잘 되니 체중도 증가되고 힘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대도 뭐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약 먹었다고 관절이 좋아져서 좀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예, 병은 다리 아픈 줄 지금 모르지 않까지.
1: 예.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서 예, 오, 선생님, 난 이거 땀 관절 때문에 이거 싼 게 아닌데, 아, 어째서 다른 증상보다 내 이게 나사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다 예. 사람마다 예. 이 그 나사지는 부위가 좀 다른다. 예. 처음에 길에 서서 이제 한두 가지씩 더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3: 맞다. 정말 예. 예, 여러 면을 정말 효과 보니까 또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도 세례 예수가 배달받아 계속 이 약 먹으면 건강 생기자고 그럽니다.
1: 예, 이렇게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활동이 예, 경제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0: 신내방에서 순지 어람다 선생님.
1: 예, 알죠, 제가.
0: 예, 예. 그래, 어제 감, 이 중풍 환자에 이 남편이 중풍 좀 세게 읽었는데, 아무리 병원 들어가서 세 번씩 입원해서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예, 하루를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 서상의 이야기가 이게,
1: 혈액이 강합니다, 이야기.
0: 예. 예. 그는 뚝이 됐구먼가.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 다음에 또, 이게 효과 이리 좋고, 사람마다 다 생명에서 구해나고, 민물 이끌는게 이게 네 가지면 한국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갈까 이게 사람 목숨을 구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인데. 예.
1: 그 부위 아닙니다. 그 다른 예. 그 다른 원인들도 많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아이 네 가지면 한국으로 된 약을 했을 때문에 정말 기분도 좋고 어제는 정말 병에서 해탈되고 제풀이 오지 않았지. 그게 또 혈압이 얼마나 높았을까. 혈압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세 번씩 그 이렇게 혈압 약을 먹어도 쓸데없을 거예요. 한 일하던 따로 잡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치수사 조절되고,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이건 세 번 연속 대비할까, 예, 서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선생님 말씀했고, 또.
1: 아, 예, 그랬죠.
0: 예, 선생님 지도하에서 또, 아이, 그것도 한 가지를 또 무슨 거 추천한 거, 그거 같이 그랬까, 예. 야, 혈압이 정말 조절까지 이런 10년간 질병의 혈압이 약은 이만한 약이,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선생님.
1: 하, 아, 그렇죠, 예.
0: 어쨌든
1: 예,
0: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그리고 또, 이 뱀비도 30년 된다는 뱀비도 해결되지. 그 다음에 그 고가병은 또 어떻게 해서, 뭔 생각지도 아예, 그 아예 고가병이도 또 해결되지. 그 다음에 또 심장이 심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어도 아이들 뜨다. 심장 약을 먹어도 아이들 왜 끊네? 이 약을 심장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중풍을 치료하고, 아이 동맥경화를, 이렇게 다 거기 적혀 있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1: 예, 그렇소.
0: 예, 그런 게 예. 적혀 있는 거 쓰니까 딱 효과 있어요, 말입니다. 적혀 있는 거 쓰니까 아무리 써도 쓸데없고, 또 가만 생각해볼까, 그런 약제 들어가야 그런 병을 치료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지.
0: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장약집자라게 딱 썼지, 거기. 예. 우리는 수담소만 이게 무슨 회사고, 뭐, 이거 어디 공장쪽에 다 이거 봐야 돼.
1: 다 무슨이나 개고, 예, 지금 예, 약 사는 분들이 다 봅니다. 어느 분이 아이 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거 본다.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약재들이 어떤 게 들어갔는가. 또 이 공농조치 어떻게 씌어 있는가. 다 본다,
0: 맞습니다.
1: 지금.
0: 예. 어떤 건강이 높아지
1: 예. 옛날보다 다릅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 우리 아들이 지금 계속 이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한다는데.
1: 예, 30까지 계속 한.
0: 여번 이중 활동을 할 때, 싸서, 한 번 더 싸야 되겠다.
1: 예, 그러면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저녁에도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혈압이 온전한데 몇십 년 서약, 아예, 이약 저약 먹었다 그러니까 간하고 콤파티 많이 상업 선사 받았습니다 나는
1: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 관계 듣고 예, 단약 신내방 먹고 있는데 단약 하던 몇 달 먹은 후부터 예,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매일 먹던 혈압약을 예, 이틀에 한번 사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감량해서 먹으면 또 선생님 특히 알려준 방법들 하니 내가 신내방 약을 달 먹으니 혈압이 완전 정상 수치로 나왔답니다.
1: 예, 그만하면 예, 정상 수치로 올려드립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이게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을 차고 숨을 막힌 감 나고 이랬는데 특히 집어들어보에 몸부터 열어놔야 숨이 나온 감 이런 그랬습니다. 나는
1: 심장병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취향하면서리
3: 네.
1: 지부드럼
3: 그런데 이리 곧하다 심장병이라 먹고 후부터 아, 숨 차고 숨 막힌 감이 완전히 잃었고 식은땀 나는 것도 완전 끊었습니다.
1: 아, 심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설명합니다.
3: 예, 네. 이게 심장병 꾸준히 먹으니 나는 또 예, 전립집에서 밤소변이 좀 자다는데 소변에 한번 먹는 게 소변에 닿고 시원치마다 한참째 이렇게 기둘러야 소변약까지 봤는데 이 약을 이렇게 여러 달 먹으니까 한 번은 소변에게 많아지니까 밤소변 자수증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좋은 일이죠.
3: 예, 그리고 이 시원해서 잘 보고, 예, 그래, 아침에 깨어나면 사람 정신 벗어나고, 예. 나는 특히 약이 효과 좋을 때, 이번도 할도에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중을 현금 감해주는.
1: 예, 현금을 이중을 감해주는 이런 우리 할도에 조만이 없습니다. 예. 이 경제상에서 도움이 얼마 됩니까? 예. 이럴 때 싸움 좋습니다, 원래.
3: 예, 나는 이게 다달 받아왔습니다, 나는.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내 친구에게 있는데, 내가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는

0: 심장 주제로 두게 했는데도 예, 떨림 찐하고 식은땀 자꾸 난다 이랬는데 소개를 먹고 있는데 야 이거 확실히 효과 좋다면서 이러냐고 이거 처음 먹어본다며 그러면서 아 내가 이번에 행복감할 때 아주 활동해도 오래전 끝났는데 좀 뭐 그래 말할까 아 이번 기회 또 싸갔답니다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약을 이거 잡사보면 이 잡사본 사람들이 효과 좋다고 또 세게 싼다 이하고 예 그래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저녁에 아. 배달됩니다 예
0: 전화해도 예?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에 진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한답니다.
1: 예.
3: 혈압 떠서리 앉아가서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아, 예.
3: 예, 예 방송을 듣고서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떠서리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내 딸적이나 뭐야 이 약을 먹고서 예, 선생님이 또 지도도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좋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혈압도 예, 정말 너무 잘 된다.
1: 예.
3: 예, 지금은 당연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면봉까지 와가지고, 예, 말 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예, 부들부들, 이면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8개월 사후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약은 그만하게 좋아져야 됩니다. 또 그런 거 예. 전문 치료라는 약인데.
3: 이 약은 예, 서당석이나 뭐니까 해발이 그렇게 높은 그래서 예, 다른 야생 약재들이 예, 들어가서 예,
1: 예.
3: 대소한 약이고 또 서당에서 예, 연화금으로 연화금이라는 이렇게 저기나 뭔가 약재에 약이 네 가지나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약 효과가 예 일반 다른 약보다 예 다릅니다.
1: 예.
3: 저는 예상약 신내방만 예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그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아,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기를 조절해주고 아,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져 있는데 예, 이렇게 기와 혈을 보충해준다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예, 만약 우리 몸이 기가 부족하다면은 몸에 피가 충분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에는 기와 혈을 보충해줄 수 있는 성분이 예,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아, 당귀라든가 천공,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에, 아주 큰 작용을 하는 이런 그 약재들입니다. 이게 다에 에, 그리고 이게 장약 심내방을 만드는 데 요 주요 약재들은 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에, 면역력을 특별히 또 고도로 높여주죠. 예. 에, 그러면서 맥이나게 면역력을 그렇게 고도로 높여주면 맥이날 수 있습니다. 예. 에, 이게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에서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예. 그러나 지나친 자유기는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 항산화 물질은 아, 자유기를 제거하고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우리 사과나 아, 그리고 그 카라자를 절반 이렇게 딱해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 예. 예, 이럴 때는 사과나 감자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아, 사과나 감자라는 이 세포가 변하죠. 예. 이렇게 그 사과나 그 감자가 산화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아,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의 예, 소홍화의 이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아,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색소하고 크로신, 아,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성분들은 아, 만성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 그 주요 약재 황계라는 이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체하고 황동류 화합물 아, 이런 게 들어갔는데 주요하게 이 그 성분은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예.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 E보다

0: 보다 더 많다는 이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죠. 예. 그리고 당귀 안에 들어있는 쑥백락톤이라는 이 성분은 만성 골반염에도 치료 작용이 좋고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당귀 안에 들어있는 페룰산 성분이 그리고 또 비타민 E, 시스 아파겐인 이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그 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 페룰산 이 성분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줄이고 이게 멜라닌 생성이라는 게 회색소 성층입니다. 예. 이걸 막아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당귀 중이 비타민 E는 세포막이 산화 손상을 보호하고 시스 아파겐이는 그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해 가지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준다. 예. 예, 그래서 당귀가 요런 그런 그 당귀 안에 있는 요런 성분들은 이런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홍경천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인 살리드로사이드, 타이로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그리고 다당류, 아데노신하고 스퀄린, 셀렌하고 아연하고 폴리페놀이 결혈물질이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디슈뮤타지 SOD는 이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온 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 제거의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홍경천이 들어있는 18가지 아미노산 비타민 AD하고 황동, 황통이 그리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소목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헤마토신하고 사파놀, 사파놀은 자유기 생성을 억제해가지고 산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진통하고 진정작용도 하고 세균 병독에 저항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천궁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페놀산 계열물질하고 리구스트린, 페루릭산하고 리구스티라이드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해가지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준다. 예.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보다 더 우수하고 특히 모낭세포하고 피부세포에 대한 보호를 하는 데서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우리에게는 이따금 완전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끼는 사람들과 떠들썩한 밤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도 종종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내기 위함입니다. 네, 독일에서는요, 이때 느끼는 자유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슈트룸 프라이라고 하네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집에 혼자 남아서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가족들도 모두 외출한 조용한 집안, 그 고요 속에는 사실 뭘 하든 홀가분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이런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겠으며 낮 사이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4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5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마트에서 했던 일을 사연으로 적어 올리겠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네, 한가득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내서 결제 QR코드를 찾으려고 화면을 이리저리 넘겼죠. 네, 그런데요, 이 정신없이 건네준 건 하필 친구 추가 QR코드였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들고 직원을 빤히 쳐다봤답니다. 이 직원분은 핸드폰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더니 웃으시면서 말하더라고요. 손님, 계산 QR코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간 확인해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곤 재빨리 다시 QR코드를 찾아서 직원은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나왔답니다. 예, 직원분도 이 분명 계산인데 왜 친구를 추가하지? 하고 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산 전에 화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제가 퇴근할 때 있었던 일 사연으로 적어 올립니다. 이 퇴근길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 저건 회사 언니 아니야? 하고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쪼르르 달려가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얼굴이 완전 낯선 사람인 겁니다. 순간 머리는 하얘졌지만 제 입은 이미 굴러가고 있었죠. 오, 이 옷이 정말 예쁘네요. 저기요, 이 옷 어디서 샀어요? 평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옷 칭찬을 해버렸답니다. 상대방은 당황한 듯, 감사합니다 하고는, 아, 저는 그 자리에서 적당히 웃으면서 넘기고 바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싶더라고요. 자, 그래도 그분은 퇴근길에 오칭찬을 듣게 돼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해이지만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줬으니 그걸로 잘 된 거 아닐까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아, 집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적어 올릴게요. 이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손에 휴대폰이 미끄러져 제 코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순간 코가 시큰하고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울을 봤더니 코뼈 위에 멍이 시커멓게 들어버린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다쳤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차마 핸드폰에 맞았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아 제가 부주의로 넘어졌습니다 라고 둘러댔답니다. 자, 이건 삶의 교훈일 것 같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할 때 꼭 조심하자. 네, 그러니까 이 코는 괜찮으시니까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예, 지난 주말 오랫동안 찜해뒀던 작은 카페를 드디어 찾아갔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세 바퀴나 돌았는데도 가게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낡은 창고 문을 말고는 다른 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장님에게 전화했죠. 낡은 창고 문이 열리더니 사장님이
1: 손님,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
0: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좀 나이 드신 분인가요? 괜하게 좀 한 것 같은데. 자, 그 문을 따라 들어갔더니 글씨 안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마치 동화 속의 비밀문 같았습니다. 심지어 커피까지 맛있어서 힘들게 찾아온 보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요, 이 낡아서 지나쳤던 창고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숨어 있었네요. 이런 발견은 평범하고 조금은 따분했던 일상에 새로움을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주말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카페 어딘가요? 알려주세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 사연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조미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화학 조미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 여기 좀 화학 조미료는 빼주세요 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화학 조미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화학 조미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떠올립니다. 건강이 나쁘다, 혹은 먹고 나면 갈증이 난다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학 조미료가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지 함께 그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 조미료의 정체부터 알아볼까요? 이 화학 조미료의 학명은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줄여서 MSG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아미노산 계열의 나트륨염의 일종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학 조미료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인류가 이 신비로운 감칠맛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다시마와 가쏘부시를 넣고 끓인 이 국물에서였다고 합니다. 그 국물에는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신선한 맛, 즉 감칠맛이 있었던 겁니다. 외국의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이 국물에서 바로 화학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글루탐산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글루탐산염 중에서도 안정성과 용해도가 가장 뛰어난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조미료가 된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화학 조미료는 결코 인공적으로 창조된 물질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식재료에서 발굴해낸 조미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마, 양파, 토마토를 넣고 끓인 물에서 감칠맛이 나는 이유도 바로 이들 재료의 글루탐산이 자연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필요할 때마다 국물을 직접 우려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공 발효 기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한 화학 조미료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수분 말이나 각종 스톡 혹 다시마, 육수 같은 자연 친화적인 조미료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네, 시중에 판매되는 닭고기 분말이나 다시마 육수의 전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천연 조미료라고 생각했던 이 제품들이 생각보다 천연적이지 않고 알고 보면 화학 조미료와 핵산계 조미료를 주성분화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닭고기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으리라 생각하고 주방에서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걷어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닭고기 분말이나 다시마 육수는 이미 그 자체로 소금이자 화학 조미료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자연 조미료라고 믿고 구매하는 많은 제품들도 그 핵심 성분은 화학 조미료와 다를 바 없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지 않은 것일까요? 자, 1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100% 해롭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화학조미료는 인공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성분 자체는 천연 식재료에도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물질입니다. 더욱이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화학 조미료 섭취를 꺼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화학 조미료는 인공 감미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화학 조미료는 용량만 주의하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조미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많은 가공식품에 첨가된 인공감미료와 각종 화학첨가물입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들은 천연식재료에는 존재하지 않은 100% 화학합성성분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더 큰 문제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양의 화학조미료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문화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에는 이 조미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슈트름 프라이, 그 단어는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나를 온전히 누리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그러한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안정해 진행해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

국골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림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증상들 또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문의는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고 등이 뭉치고 뻐근하며 한쪽 다리로 뻗어내리는 증상이 생기면 그냥 예, 과로 탓으로만 여기고 예, 오늘 좀 필요하게 보냈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파스나 물리치료로 잠시 통증만 가라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예, 이 병기가 흔히 요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요추간판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우선 우리 몸의 척추뼈, 예, 목뼈, 흉추, 요추, 미추천추 예, 쭉 합쳐져서 뼈가 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이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추간판이가 연세가 증가하면서 또 혹은 외력에 의해서 탈출이 됩니다. 빠져나가서 신경 뿌리가 눌려오는 예, 문제로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파스 붙이거나 또는 뭐 물리치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요추가 오랫동안 불균형한 힘을 받으면 추간판, 예, 추간판은 둥그런 예, 예, 중간에 수액 있고 예, 바깥층에는 섬유륜이가 있는데 이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액이 밀려 나와서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그래서 저림 증상. 이 신경은 다리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생겼지만 다리 저린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걷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 네.
1: 따라서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방식으로는 이 손상된 요추 연부 조직을 회복할 수가 없어서 증상이 쉽게 재발됩니다. 즉 추간판, 예, 섬유륜, 예, 이런 것을 예,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이상 자꾸 예,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0: 네.
1: 예, 림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신경이 부어오르고 근육이 위축될 때까지 미루다가 그때 가서 증상이 심해지니까 진료를 예, 찾아받으려 합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은 이런 척추뼈 질환에 대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독특한 치료 방법을 적용해서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고 요추의 역학적 구조를 안정화시켜 근본적으로 재발을 낮춰줍니다.
0: 네.
1: 예, 더 많은 문의가 필요하시면 예,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265-2120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또 어떤 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는 증상들 예. 예. 기온이 예, 바깥 온도가 변할 때 즉 차거나 습할 때 또 비오나 눈이 올 때 관절이 흔히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관절 펴고 구부릴 때 무릎에서 꾸두둑 소리 나고 예, 쪼그릴 때에는 몹시 따갑다 하는 예, 이런 증상들 예, 이것이 중 예, 노년층에서 흔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0: 네.
1: 예, 골격이 형성, 예, 뼈 가시, 예, 엑스레이 검사해 보니까 골질 증상이 생겼다. 예, 이런 것과, 그리고 관절에, 예, 관절은 그 뼈 연골층을, 관절 낭이라는 것으로서, 예, 관절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관절액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뼈가시나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 염증을 일으켜서 이래서 활액이 더 많이 분비됨으로 해서 관절에 물이 찬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관절의 통증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자기절로 생각하고 방치하시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연골이 계속 마모되고 즉 다스려버립니다. 심할 경우는 관절이 움직임이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0: 네.
1: 술관절 치료, 즉 무릎관절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통증을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생기는가에 중요학적으로 체내 습기, 이 습기를 없애고 또 연골을 회복시키며 관절 내의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통제만 먹는 게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

0: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 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또 어떤 임상 증상들이 있어서 지금 환자분들이 고생하는가. 네. 이제 예의 드린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또 피부의 문제. 피부란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이 제1 방어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은 뭐 직접 생명을 위협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단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1: 네.
2: 피부에 붉은 반점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가렵고 진물이 나면서 닦지가 않는 만성 습진, 습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는 만성 습진.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왜 낫지 않는가? 자기절로 스테로이드 연고, 즉 격소 연고를 자꾸 바르면서 잠시는 좀 호전되는 것 같지만 이 연고를 바르면 보이는 증상은 잠시 좀 개선되는 것 같지만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한의학의 변증 관점에서 보면 이 습진의 근본 원인은 이게 피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수별이 쌓이고 기혈의 조화가 깨진 것이며 피부에 생긴 병변은 실제 내부 불균형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단순히 외용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1: 아, 그래요?
2: 스테로이드제를 함부로 장기간 사용하면 즉 격소 연고 같은 거에 장기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색소의 침착이 생기고 병이 더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또 상세한 문의 혹시 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생한다면 265-2120에 265-2120에 연락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2: 그 다음에 또 피부 문제, 피부 질환이 여러 가지고 또 어떤 질환은 아주 만성적이고 잘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은백색 인설 반점이 생기고 비누 같은 게 자꾸 생기고 계속 가려워지는 증상. 이것을 림상적으로 건선, 뉴피센입니다. 이 건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단순 피부병인 것이 아니라 몸 안의 면역과 관련된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민간요법, 뭐가 썼다 하면 그걸 또 해봅니다. 그리고 자극성 미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잠시 그 반점이 사라졌다가도 다시 더 높게 펴지며 피부에 또 면역 물량이 생겨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의 방향은 체내 면역의 대사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문제,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 몸이 면역이 세포가 외부의 나쁜 균, 예, 진균, 예, 또는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내 몸의 조직, 피부를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이래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면역의 대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그래서 서서히 피부의 병변을 가라앉히고

0: 각질이 생성을 줄여 피부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급격한 외용 약물만 특히 스테로이드제 이게 좀 잠시적으로 소염, 지통, 탈과민 뭐에 한 그 슈코 이런 작용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후에 반복적으로 쓸 때 부작용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 다음에 또 어떤 림상의 증상들 참 어려운 것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온 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듯한 통증, 통증이라는 것이 림상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잠시 있었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고 늘 피로하고 기운이 없어서 이래서 병원에 가 검사해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분들 참 안타까운 실례드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기능성 난치성 증상으로서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큰 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증상입니다.
1: 네.
0: 특정 부위 한 곳만 집중 관리해서는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다리 아프다, 뭐 등 뒤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해서 그 한 곳만 관리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전신의 변증을 통해 온몸의 기혈을 소통시키고 장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해야 이 원인 불명의 전신 통증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 그래서 이런 그 허약한 감을 느끼고 무기력화 같은 이런 증상 검사상의 이상이 없는 만성 불편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요하게 변증 론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아래 직접 또 치료해 보신 분들이 그들이 말을 직접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거의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오른쪽 다리로 통증이 뻗어내리면서 저림 증상이 심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뭉치고 뻐근하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안마르도 받고 지통제도 복용하고 파스를 붙이는 방식으로서 견제해왔는데 며칠 호전되었다가 또 금방 또 재발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한 통증만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는 그 눌린 신경 뿌리를 회복시킬 수 없고 허리 근육이 오랫동안 유착되면서 불균형해진 것이 통증이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지인이 소개로 연길시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서 두 달 관리 치료를 받은 뒤에는 이 저림증과 뻐근한 통증이 많이 호전되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0: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예, 아래에 계속 그 현대병원 치료받고 난 환자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예, 몇 년 채 제가 건선인 유피센입니다. 앓고 있는데 가려움이 극도에 달하고 각질이 떨어져서 반팔 옷을 거의 입지 못했고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 네.
2: 위원장님께서는 이 비부질환이 자가 면역과 연관이 깊어 외용약으로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에 이게 격소 연고입니다. 예, 이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신체 내외를 병행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약을 함부로 바르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증상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는 마음껏 긴 팔이든 짧은 팔이든 가리지 않고 옷을 입을 수 있어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1: 아, 그래요?
2: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병을 치료한 환자분이 말씀인데, 예, 저는 올해 56세인데 수년간 슬관절 즉 무릎관절의 골절 증식과 관절에 물이 차서 고생했습니다.
1: 네.
2: 날씨가 쌀쌀해지면 예, 무릎이 따갑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처럼 예,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채 참고 지냈는데 그 사이 연골이 계속 마모되면서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 네.
2: 다행히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서 퇴행성 관절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 듣고 관절 순환을 개선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1: 네.
2: 지금은 무릎에서 소리 나는 증상과 붓고 아픈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시장도 볼 수 있고 산책하는 것도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무난, 예, 또 한 가지 예, 습진으로 3년 동안 고생한 분입니다.
1: 네.
2: 팔과 다리에 붉은 반점이 자주 생기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피도 나고 진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매일 스테로이드 연고에 지금 다 거저 할 수 없는 병이며 거진 다 이 격소 연고에 지통제 예, 이게 일반적인데 혹시 약을 끊기만 하면 또 증상이 광범위하게 재발했고 피부에 어두운 색소 침착까지 생겼습니다.
1: 네.
2: 원장님께서는 이 습진은 단순한 피부 표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수별이 쌓인 게 근본 원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 아, 그래요?
2: 꾸준히 관리한 뒤에 정말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예, 선생님께서 예, 치료해 주신 데 대해서 진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그랬군요.
0: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역시 흔하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난치병인데 나이가 들면서 어쩐지 온몸이 쑤시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피부까지 자꾸 가려운 분들. 예, 저도 최근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예,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난치성 신체 증상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몸의 기혈과 장부 전체 불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증상이 심해 보이지만 예, 이 증상만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니고 예, 한의학에서는 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정체적으로 예, 이 증상이 나타나는 예, 각 장부의 기능, 기혈 조절, 전신을 조절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니까 비슷한 고문이 있으시면 예, 여러분들도 모두 예, 원장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1: 네.
0: 예, 현대병원의 특색 치료는 무엇인가? 예, 자가 면역성 질병, 그리고 만성 통증이나 장기의 섬유화 또는 대사성 만성 질환 예, 등 각종 난치병이 잘 낫지 않는 공통적인 병리의 특징은 바로 장기적인 산화손상, 산화손상이란 우리 인체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예, 산소유리기의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갉아먹으면서 예, 장기의 손상, 예, 노화의 촉진, 암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대사 노폐물이 축적, 예, 그리고 만성염증의 지속적인 자극과 또 장기 약, 그 우리 인체 장기가 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손상된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보호성 작용이 억제되고 휴면 상태에 빠져서 활성을 잃게 됩니다. 일반 만성질환은 염증이 축적, 조직의 섬유화, 미세혈관 폐쇄를 핵심으로 병변을 일으키고 자가면역질환은 예, 자가면역질환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이학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난치병입니다. 예.
1: 네.
0: 이게 면역세포를 재활성화시키는 예, 이런 것만이 해결하는 것이지 소염하고 지통하는 것으로 증상만 공지하는 것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기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0: 한종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당사무는 연구원에서 편찬한 습근평 당건설

0: 출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중앙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일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함으로써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우위와 장원한 지도적 우위가 있습니다. 막수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한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확고한 실전적 토대와 두터운 리론적 근원을 구비해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의력사와 현실을 미래를 관통한 개방적인 사상체계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실천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습금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은 습금평 동지가 2012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 당건설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작을 수록한 것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 연설, 설명, 글, 지시, 소언 등 102편이 망라되었습니다. 부분적 조작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됐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에 조작 46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에 조작 56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규모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습금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의 출판 발행은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 군중들을 위해 원작을 읽고 원문을 배우며 원리를 터득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재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도 심각하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잘하며 시종 일관,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과 고도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각적으로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재반삽을 잘 틀어줌으로써 백년 대당이 당 사물을 관리하고 당을 홍성 발전시키는 새 경제를 부단히 개척하며 한맘 한뜻으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서백파는 당주왕이 전국을 해방하는 마지막 농촌 지휘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주왕과 모택동 동지는 3대 전역을 지휘하고 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를 지도함으로써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두 가지 반드시라는 중요한 사상을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두 가지 반드시의 깊은 사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며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투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인민을 위해 전념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지금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러 우리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혁명의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렬보도 초심 사명을 잊지 말고 부흥의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시험 보는 정신을 이어받아 옛 근거지 진흥을 위한 시대의 답안을 쓰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백파 중공조항 예터에 조항군사위원회 작전실에 들어서면 4개의 낮은 흙집안에 전화기 1대, 지도 2장, 책상과 의자 3세트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휘부로 불립니다. 70여 년 전 당주왕은 이곳에서 료심, 회해, 평진 등 3대 전역을 지휘함으로써 세종국 창건에 튼튼한 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학생들과 당원 간부들이 특별히 이곳에 연구학습을 와서 서백파를 찾아보는 것을 초심의 료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항군사위원회 작전실에서 넓은 기념관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붉은 땅에서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보택동 동지는 전당에 두 가지 반드시라는 호소를 제기하면서 북경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자는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백파 기념관 선전부 책임자 리아휘는 서백파의 시험 보는 정신을 잘 선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 형식을 혁신하여 전시실 내에 그림과 글, 실경, 음향, 영상, 상황 재현 등 다양한 수단을 대량으로 활용하여 역사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서백파에서 조사 연구할 때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분투의 로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모든 지도 간부와 전체 당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르고 우수한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부를 명심하고 계속 분투해야 합니다. 서백파는 홍색 자원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농촌 진흥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노래 단결은 힘이다의 탄생지인 북장촌에서는 귀향한 청년 왕아매가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으로 농촌지원 농민지원 전시판매 기지에서 헌겁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일 전쟁 시기 마을 여성들이 전사들을 위해 만든 천겹 밑창 헌겁신을 새로운 국조 스타일로 만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아매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천겹 밑창 헌겁신은 한 컬레에 50원을 벌 수 있다면서 여성들이 함께 웃고 떠들면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북장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봉홍곤의 소개에 따르면 북장촌은 민박단지, 단결식당, 전자상 기지, 야채 비닐하우스 등 10여 개 특색산업 프로젝트를 마련해 촌민의 연간소득이 2만 원을 넘었고 촌집체 연간소득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봉홍권 주임은 주로 마을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홍색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촌민들의 인근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촌민의 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표했습니다. 석가장시 정정현 탑원장촌의 동복지혜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는 영양액을 마시며 잎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촌민 당수영은 수경재배 상추를 돌보고 있습니다. 과거 황토만 바라보던 이 전통 농민은 지금 정보와 과학기술에 의지해 유리방 속의 지혜 농민으로 되었습니다. 당수영은 지혜 농장이 개업하자마자 일하러 왔다면서 유리방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오는 거리가 4, 5분밖에 되지 않아 집문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산 정정이 소속한 석가장 씨도 시험 보는 자세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가장 씨의 경제 총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5년 지역 생산 총액이 8,651억 7천만 원에 달했고 생물의약, 차세대 전자정보, 선진 장비 제조, 현대식품, 현대 상업 무역 물류 등 5대 천억급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장대해져 착실한 업무로 옛 근거지 진흥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철학부 전략철학교학연구실의 호동 교수는 서백파 정신은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고 그 핵심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하고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시대를 넘어 굳건하게 전진하는 정신적 바탕세기자 더욱이는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을 잘 걷는 근본적인 정신적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호동 교수는 우리는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다지고 일터에 립각해 직책을 다하고 착실한 노력으로 시대의 사명에 회답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백파 정신의 호소하에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의 답안지에는 분발 진취하는 조국 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건설했으며 경제총량이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억만인민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우수한 답안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공문 의리강 총리가 23일 대륜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 론단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기내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트노브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 오치르를 총리,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각기 조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습금총 수석과 5개 나라 지도자들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5개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해왔다면서 중국은 5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쌍무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착실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내 우리바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2국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기내와 전통적 친선을 계승하고 농업, 무역, 광업,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금유, 산업단지, 전력동 분야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여 2국 인민에게 도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 소망도 등 중점 프로젝트를 심층 추진하고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산업 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백튜노브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경제, 무역, 에너지, 광물, 인프라 연결,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리강 총리는 쌍방은 중국 중앙아시아 상해 협력 기구 등 기틀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백티노브 총리는 2국 원수의 인솔하에 카자흐스탄과 중국 관계는 새로운 황금 30년에 진입했다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김민석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무역, 반도체,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개방형 아시아 태평양 경제를 건설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은 중국과 함께 2국 원수의 중앙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첨단 기술,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비했습니다. 몽골 오치르를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석탄, 광물, 인프라,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글로벌 남방의 리익을 공동 소화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오치르를 총리는 몽골국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한다면서 중국과 경제, 무역, 농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리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몬테네그로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몬테네그로와 무효,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몬테네그로가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치 총리는 몬테네그로는 중국과 무효, 인프라,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면서 유럽 동맹 가입 후 유럽과 중국 실무 협력의 교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종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상표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라곤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인 주광권이 한 회계사 등록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와 남극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황명희 한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와 국가소방구조원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인대 재경위원회가 정부구매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하고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 학붕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입찰투찰법 개정 초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금융법 초안과 변호사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두 가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하영 부장이 각각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황강동산구의 향항동산구와 확장구에 대해 향항특별행정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때 관한 결정 초안을 상정심의하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 향항오문 일상업무 담당자 서계방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람부란 부장이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중앙결산 초안 심사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 허경재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심계서 후계 심계장이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 업무 보고를 하고 하영이 제8차 5개는 법률선전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도시에서 향항 법률 실무자와 5문 변호사가 내지 실무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시범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조락재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상황에 관한 서면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습니다.
0: 국가부주석 한종이 23일 북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검평 주석은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계를 높이 중시한다고 비했습니다. 올해 3월 나는 습검평 주석의 위임을 받고 마샤티 부대통령과 함께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상무위원회 제9차 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망은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한층도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 성과 관찰에서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브릭스 국가와 20개국 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 협력을 밀접히하고 국제 경제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적인 역할을 함께 발휘해야 합니다. 마샤티 부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줄곧 중국과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고 호혜 협력을 증진하며 제 분야 왕래를 추진하는 데 진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계 중국의 정책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원수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각자의 핵심 리익을 단호히 지지하며 다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신시대 전방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깊이 있게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리강 총리가 기내 가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종국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씨가 나이지리아 수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 뉴 학생은 생수를 가득 담은 병을 들고 교사 건물로 달려갑니다. 수도 아부자의 위성 도시에 위치한 이 소학교는 최근 상수도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깨끗한 물뿐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6월 20일 종지 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가 건설한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 위성 도시의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망록은 2024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북경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되었고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의 종점 민생 인프라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0km에 달하는 새로운 상수도관을 건설해 부활이 가루 두 지역을 포괄해 약 100만 명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일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확보는 많은 나이지리아 일반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카루와 린근 지역 사회에서는 주로 공공우물, 련봇, 산발적인 물차에 의존해 물을 얻었고 물 깃는 일은 대부분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가 담당했습니다. 새벽마다 취수 지점에는 종종 긴 줄이 늘어서 곤했습니다. 인도식 현장에 참석한 카루 주민 크레이스 크리스티나는 매일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20리터 용량의 노란색 물통을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 가장 가까운 공공취수 지점에 줄을 서서 가족을 위해 물을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설 때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해야 하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을 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샤워도 하고 밥도 할 수 있어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양식이는 공사 기간이 오기와 겹치고 지하 수송관 상황이 복잡하며 또 기존 관로 자료가 부족하고 지하 광 케이블, 전력 케이블, 상하수도 수송관이 교차 분포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사팀은 탐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모든 수송관에 관한 공사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관망 건설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관로의 유지 보수, 수원지, 가펌프장의 보수, 밸브 등 부대 시설 건설이 포함됩니다. 양식이는 수도관은 급수 시스템의 혈관이고 정수장 복원은 시스템의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체계적으로 운용돼야만 깨끗한 물을 주민들의 집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선기구 아동구조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1억 6,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오염된 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어린이의 약 70%

0: 회사가 물, 개인위생, 환경위생시설의 폐단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수원오염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 많은 지역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오랫동안 직면해왔습니다. 급수 조건 개선은 지역 민생 발전에 시급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카루지옥 사회 책임자 조섭 담플라니는 깨끗한 급수가 콜레라 등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플라니는 중국기업 공사 프로젝트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중국기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중지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 부총경리 리해밍은 물은 기본적인 민생수요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혜명 부총경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하여 고품질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사실 리백은 평생 자신을 대봉에 비유하며 상리용뿐만 아니라 대봉부도 지었습니다. 이로부터 대봉이 바로 리백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봉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는 리백이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봉의 이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고 날갯짓으로 물을 치며 삼천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중국의 전고성어의 유래입니다. 대붕이 원대한 포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명장 악비의 자가 바로 붕거입니다. 사실 악비는 이름만 붕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곤붕지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129년 금나라 군대가 건강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수장이 항복하고 송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붕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도 대봉 이미지를 좋아했기에 2021년 음역설 할애회에서 리백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리백이 시에서 대봉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습근평 정석이가 말한 대봉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당이 중국 인민을 위한 행복 도모라는 초심을 굳게 지키고 인민 속에 뿌리 내려 인민의 의지할 때만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9만리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6: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중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는 농민의 아들로 중국인민을 사랑하고 혁명 동지들을 사랑하며 고향 어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이 든 황소처럼 중국인민을 위해 묵묵히 경작하셨습니다. 이는 일생의 정력을 인민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저를 동료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로혁명가로 모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습중훈 동지가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양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 이후 하북성의 정정, 복건성의 함운, 명덕, 복주에서 이렇게 복건성,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0: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6: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로혁명 근거지인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구제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0: 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我们实现了第一个 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
6: 2021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1: 평화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7: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사람은 한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걸했다. 지지율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결코 애걸한 적 없다. 내 지지율은 당신과 무관하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 우익 진영의 천연 동맹으로 여겨져온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유와 양측 간의 모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막 폐막한 7개국 그룹 정상회의 기간 멜로니 총리가 자신과의 단독 면담과 함께 사진 촬영을 애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내게 애걸했다면서 나는 동정심에 응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탈리아에서 즉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애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탈리아 부총리이며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당초 6월 21일부터 22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이 심각하고 모욕적이라면서 이는 멜로니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서 그리우는 그녀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공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지금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자신의 지지율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진 애걸 논란만 놓고 보면 이번 말싸움은 일시적인 실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양국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마찰들을 살펴보면 갈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태

0: 되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멜로니는 유럽에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2025년 1월 멜로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녀를 공개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여론은 트럼프와 멜로니의 관계 악화가 올해 2월 말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메시제로는 이탈리아가 이란에 대해 감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이 결정이 동맹국의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연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수일 후 멜로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전쟁에 참가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멜로니 정부는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에 이탈리아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하면서 모든 군사 배치는 이탈리아 법률과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는 관건적인 시기에 편을 들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마땅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멜로니로서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동맹 내 이탈리아의 중요 지위와 국제적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우크라이나, 이란 등 문제에서 멜로니의 입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녀는 트럼프의 유럽 내 대변인 역할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트럼프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멜로니와 트럼프의 공개적 충돌은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지만 여론은 두 사람이 보수주의, 강경 반이민 정책 등 리념 면에서 여전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조바니 루제로는 이번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터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가 두 정상 관계의 다음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두 정상은 그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제로는 멜로니 본인에게 이번 사건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반박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하루 만에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멜로니가 그동안 트럼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유럽 지도자로 자신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서로 힘을 실어주던 정치적 동맹이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외교 논리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 우익 정치 세력이 집권한 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범대서양 관계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소화시대의 변혁과 부흥만이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교훈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일본 소화시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의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해야 할 위험한 경향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은 저들의 침략 역사를 체계적으로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면서 심지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이에 맞선 아시아 각국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린 소화백년을 의도적으로 일본 조들에게만 국한된 편협한 서사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이 집단적 역사기억과 정서적 상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은 우선 구체적인 역사의 재현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마련한 소화백년 특별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과 영국,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서방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단순화되었고 소사는 1931년의 말레이시아 전역과 진주만 사건부터 전개됩니다. 그러나 소화 3년의 황고툰 사건, 소화 5년 대만 세덱족을 탄압한 우샤 사건, 소화 6년의 9.18 사변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확장과 침략 역사를 상징하는 핵심 사건들은 관변측 서사에서 모습이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념행사는 의제 선택을 통한 서사 전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본 국립국무서관이 개최한 특별전 소화시대 일본인과 최전선 분야 남극 심해 우주로의 도전은 과학적 탐구와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하의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는 본래 일본의 근대 대외 전쟁 서류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성과로 전쟁 기억을 가리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대중의 침략 역사 인식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관병 측 서사는 또 고난과 부흥에 대한 정리에 있어서도 뚜렷한 내향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가 대중들이 명기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고난은 주로 일본 국내의 전쟁 피해와 공습 피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부흥은 전후 일미동맹 체계 아래에서의 국내 재건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침략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난은 의도적으로 약화되거나 집단적 기억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서사 선택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국제적 대재판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이 개인적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일본 군국주의와 군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과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저질렀음을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시간의 축을 한층 더 확장하여 살펴보면 2026년 그 자체가 여러 역사적 전환점이 중첩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84년 전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후 현지 화교들을 대상으로 참혹하고 조직적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군은 필리핀을 점령한 후 바탄 죽음의 행진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95년 전 일본은 9.18 사변을 일으켜 국부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촉발하였고 4개월 후 중국 동북의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내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소화 100년 기념 행사는 뚜렷한 현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달라인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친미와 미국 아첨 로선과 재군사화 로선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선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요시다 로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시다 로선은 군사 부문은 경량화하고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외교 활동 원칙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각국과의 조율,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로선은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루도록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일본이 지역 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민간 외교 등 방식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0: 예비의 다카이치 사내 정부는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 제약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롯코 일본이 오랫동안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온 전략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저들에게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명기해야 할 것은 서화 시기의 변혁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지니는 책임과 교훈일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역사적 시야 속에서 깊이 반성해야만 기념이 망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도 반성 속에서 진정으로 개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신승버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0: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명현 반응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이 좀 오랫동안 방송을 듣고 또 병님 하이 엄중해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아, 병이 장약을 쓰고 질병이 났은 분들이 또 소개로 오는 분들도 많고 또 방송을 듣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는 새로운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현 반응에 대해서 예, 환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명현 반응이라 할 때에는 중의학에서는 환자가 약을 복용해서 치유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예, 상상도 못했던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격화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증상으로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현 반응은 현대의학으로는 호전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치유 과정이 기전으로 인한 우리 현상이지 부작용 현상으로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치료의 좋은 기회를 또 놓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현이라는 말은 약을 먹어도 예, 어지럽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바로 우리 아, 증상이 나타나지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복통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질병이 잘 낫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병기가 좀 엄중한 분들, 오래된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명현 반응이 나타나면은 예, 치료가 되고 있다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내 몸의 기혈 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전기가 발동되면서 적극적으로 병사와 싸우고 있는 이런 치유 반응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치유 반응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날수록 병이 조절되는 효과가 더 좋고 반대로 약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신체가 허약해서 병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전기가 아직 부족해서 치료 과정이 상대적으로 늦어짐을 말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근간에 눈이 이제가 항상 깔깔하고 침침하고 앞이 잘 별로 보이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게 요 며칠째는 저번에 눈에 자꾸 피기면서 그래 그게 바로 쌓지도 않고 이래서 장약방에 갔다가 지금 예, 약은 민무 수리위원하고 그런 책망지에 깨고 공화 진강환이라는 거 줍니다.
1: 네.
2: 그래 그거 이선에 무슨 크게 오래도 안 먹습니다. 열흘 푸이 먹었는데 지금 눈이 많이 깔깔하고 피졌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예.

0: 그래서 지금 예, 이거 그 가져온 것도 한 먹고 좀 어쨌든 바짝 치료를 해보자 그랬다.
1: 예, 우리 미모 슬리워요하는 한계료정이가 석 달입니다. 예, 네. 3개월이고 지금 이 세 가지 약이가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우리 로년에 나타나는 눈질환들은 대부분 예, 간하고 콤파치를 잘 조절하면은 같이 낫습니다. 예, 그리고 믹모슬리워요하는 전문적으로 간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안질환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네, 활동 예,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이 민무 슬리워요하는 한계료종 석 달분 사시면은 한 달분을 더 드리면서 홍화칭강완우는 10통 또 더 드립니다, 면비로.
0: 예, 예.
1: 예, 그래, 같이 결합했으면은 눈이 불편한 증상을 다 해결합니다. 예,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어쨌든 예,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관경화에 있어서 장약을 썼습니다.
1: 네.
3: 유관전황하고 창지하고 망지 세 가지로 처음에 썼습니다.
1: 네.
3: 작년에 내 한국 갔다는데, 한국 가서 계속 피곤해 하면서는 너무 일을 못 나고 매겨고, 온 하루 자꾸 잤습니다.
1: 네.
3: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배가 부르면서 속이 뒤집하고 파울 먹지 않아도 배에 무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3: 그래 제 생각에는 간이 이게 도한 같아서 장약방에다 전화해서 약을 붙여왔댔습니다.
1: 네.
3: 제가 지금 며칠 안 먹으니까나 인천 속이 편안합니다.
1: 네.
3: 그러면 몸이 좋아져서 석 달 먹고 한국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나 간이 많이 좋아지고 강경화 어제 없다 합니다.
1: 네.
3: 그래 집에 돌아와서 봄 되니까 난 좀 피곤하고 조금 맥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작했고 있습니다.
1: 네.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와도 잘 되고 피곤을 한 줄 모르고 다닙니다.
1: 네.
3: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망지만 쓰면 어떻게 하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지금이 그 조한매가이 조한매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수간 전황은 안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망죄하고 창죄를 쓰셔. 그러니까 수간 전황 몇 달을 썼습니까?
3: 석 달을 썼습니다.
1: 예, 석 달을 쓰고 지금 자꾸 재발한다는 뜻이죠. 예, 오란 강경화문으로 완전히 뚝 끊으면은 또 재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간 전황 6개월 정도 쓰고, 예, 한계료 정도 쓰고, 그 다음에는 수간 전황 끊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석 달을 또, 망죄하고 창죄를 쓰다가 석 달 후에는 망죄를 먼저 끊고 창죄만 그냥 써도 됩니다. 창죄는 이 오장육부의 모든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자면은 창죄로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사흘에 한번 쓰면 됩니다.
3: 그래서 예, 망죄는 끊고 예.
1: 예, 예. 먼저 수간전환 끊고, 그 다음에 망죄 끊고, 그 다음에 창죄는 사흘에 한 번씩 견제해 쓰셔.
3: 예, 예.
1: 한 1년 후부터는 예, 일주일에 한 번 써도 됩니다.
3: 예.
1: 예, 예 우리 인체는 계속 노화되기 때문에 그 예. 보호 계속 해줘야 됩니다.
3: 예. 예, 먹으면 예, 그래서 저리고서 배 쭉 꺼집니다.
1: 그래서. 맞습니다. 배 막 꺼지는 게 아니라 예, 음식 맛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 이 장도가 깨끗해집니다. 예, 장도에 있던 나쁜 독성 물질들도 다 배출하고, 예. 그러면서 잠도 잘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3: 뱀비 있다도, 예, 무서워도 덜어서 먹기만 하면 덜이 나가고, 영 좋습니다.
1: 예, 수간전환은, 예, 변 색깔이 좋아지는 게 한 알기입니다.
3: 예,
1: 예. 예, 그러면서 면역력이 또 올라갑니다.
3: 예.
1: 예, 장과 면역력이 직접적으로 관계있고, 장과 뇌가 또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쓰다 보면은 이 중풍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지금 이 파키슨 병도 욕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뇌혈관 질환, 뇌신경 질환이 또 예방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방광염이 있고. 전에서 비대가에서 지금 산재 만재하고의 허선 이용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근데 아랫배가 무직하면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이제는 아랫배가 무직하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1: 네.
4: 반소변에 다섯 번씩 보던 게 지금 한 번만 봅니다.
1: 네.
4: 어떤 때는 소변 다 나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노도관을 걷고 소변 볼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4: 아, 지금은 노도관 걷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4: 저는 이렇게 한 51cm 효과 좋으니까 배가 받아도 쓰라고 됩니다.
1: 네. 요즘에는 우리 날씨 관계로도 남성분들이 소변장애, 여성분들이 또 만성방광염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제처럼 허즐리뇌와 장제, 망제 이래 같이 있으면은 인차이롭습니다. 예. 그래, 그 장 대표하고 연계하며 쓰십시오. 예.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나는 그 감로장애하고 저 선생님 강의 듣고서 그래. 나 이 풍수 그것도 영심한다. 벌써 내일이고서 나한테 허리 비어온다 하면 죽어서 다 통쇄나고 그래서 밤이 11시 전에 못 잤습니다.
1: 네.
5: 이 팔이 통쇄하고 다리 허리 무릎이 통쇄나지 발목 아무 사람이 왜 붓긴다. 양손 발목이하고 손목이 붓긴다 말이다. 그래. 이하고 저 뭡니까 얼차나 쌍화하는 루시안 이시가 있었는데 야, 약이 어쨌든 약은 어쨌든 좋은 약인데 그 루시안은 우리 학동용 도체고 뭡니까
1: 예,
5: 선생님.
1: 우리 우리 학동 절반 가격입니다.
5: 예, 절반 가격. 야,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우리 가게 살 때는 좀 많이 싸놔야 되겠습니다. 그래 쌌습니다 많이. 그래 제가 들어서 기시하는데 이제 두 달을 썼는데 많이 났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5: 제가 질서 그렇습니까?
1: 그렇죠. 그 배합이 용 잘 됐습니다. 그 쌍후환까지 같이 있으니까니. 그 단순히 풍수 골병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신의 통증 다 해결합니다. 이 쌍후환이가 혈액을 뇌과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도 보호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뭐 이 지금 쌍후환을 쓰고 이 설명서에 없는 효과를 본 환자분은 이 쌍후환을 쓴 다음에 이 신경 쇠약이 낮아지면서 이 수면 이 잠 주기가 예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쌍후환이 혈압 조절에도 영 좋습니다.
5: 그렇습니다. 내 혈압이 조절됐대요. 내 그래 아 그래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했더만 어쨌든 온몸이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어떻게 아파이 배대 결국은 배대하고 근육이 아프다 말입니다.
1: 네.
5: 이게 아픈 게 진통 뭐지가 그다음에 아 온몸 쓰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집에 거주에서 하는 것도 좋고 예 활동용 좋습니다. 그 루시아노 지금도 우대 활동 하니까
1: 예 루시아 우대 활동이 원래는 1,400원인데 지금 580원에 드립니다.
5: 80원, 예.
1: 예, 580원에 드리는데 절반 가격도 안 되죠. 근데
5: 아,
1: 류시완이가 여러 가지 몸 건강하게 하면서 풍습골병 치료합니다.
5: 아.
1: 예, 정기를 보충해 주면서 치료하고 예, 몸의 풍하습이 열까지 뭉친 거 지금 우리 여름이 되면은 열이가 또 풍하습에 가서 같이 뭉칩니다. 그래서 습열이 생기고 한열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거 다, 예, 그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 세 가지 같이 배합했으면 아주 좋습니다.
5: 알았습니다. 이 혈압 저기 나이 혈압 조절이 형 잘 됩니다.
1: 예, 혈압 조절이가
5: 아니, 혈압 두 번씩 먹던 게 오후 올라가던 게 올라가서 아무 낯이 뻘개면 그래 먹지. 아침 먹은 것도 깨끗해. 오후에는 것도 아예 먹습니다.
1: 예. 지금 이 우리 림상에서 쌍후환하고 디핑레를 같이 쓰고 혈압이가 예 그 아래 위에 혈압이 다 높았는데 다 내려간 이런 저 림상 그 증명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혈압하고 또 풍수골병이 관계됩니다.
5: 그렇고.
1: 예, 예. 그래서, 예, 그, 혈압도 조절되고, 풍수골병도 치료된다, 그 세 가지랑.
5: 예, 우리 친구에, 저기, 뭐, 강한인 게 또, 이 풍수골병 심한다.
1: 예.
5: 무릎이, 발목이 다 붓게, 날이 흐르면서 꼼짝 못한다. 바람 불어도, 바깥, 또, 하늘에 구름대 또 돌아다니지, 자기는 꼼짝 못한다.
1: 그분도 예. 혈압이 높죠.
5: 예, 혈압 높지.
1: 예, 그 같이 이제처럼 배합에 쓰셔 좋습니다.
5: 어, 어르신, 예. 가겠다 때가 내 이 확신 났다. 이 풍수골병이 정말 아픈 데 없다고 내 어른수다 받았으니까 자기도 어찌 하나 먹겠다면 이랬대요.
1: 예, 지금은 값이도 예, 저렴하고 얼마 좋습니까?
5: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우리 집에 아바이가 이

0: 그러니까 화신커프에다 치수 의존 좋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존에는 이렇게 몹시 머리도 통도 나고 어지럽증도 나고 결국 이 손발이 몹시 추위 타다만은 손발이 시게 하고 그리고 이때로는 이 발등이라며 감각이 없이 이렇게 그런 돌이다 하고 이런 마하고 이래드는 게 이거 같이 쓰는 게 지금 이 그 증상들 다 사라지고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 나던 증상도 이렇게 저녁에면 더구나 소리 쎄서 더구나 쉬기 바쁘다 하더란 말이야. 그래야 게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손발이 저린 것도 없고 지금 이 잠도 잘 쉬고 약을 써보니까 이 약이가 두 가지가 용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셨다가 대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치수의 전조알과 같이 쓰니까 지금 몸도 가벼워지고 이 일곱 가지 순환 잘해 그런지 용 여지간에는 용 이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기분 상해도 없는 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아예 별로 그래서 우울하고 웃기도 좋아하고 하던데 지금은 그래도 농담도 덜 하고 이렇게 용 그래서 하기 싫어 보냅니다 지금.
1: 네.
0: 그래서 이거 선생님 계속 단기 보게 해도 이렇습니까?
1: 화신코프에는 두 개월입니다. 두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0: 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달 냉게 썼습니다.
1: 예, 두 달은 냉게 씁니다. 써서 예, 한 개료 정도 쓰면서 그 다음에는 약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저녁에 반병 드신가?
0: 하나
1: 다 드실까? 이제 예, 두 달 예. 후부터는 반병 드셔도 됩니다.
0: 아, 반병 드시 그리고 어찌 그거 잘 보응하면 되겠어요.
1: 예, 그게 저리 밀봉 됩니다. 그 대로 쭉 빼면은 저래 밀봉됩니다. 이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몰라. 그, 아바이 잡수니까 나는 무서워. 그래서, 그렇게 반병씩 잡수하도
1: 예, 예. 반병 드셔도 됩니다.
0: 아, 근데. 한 통에 12대 들어가야지.
1: 예. 그 지금 엄중하다 하면은 아직 한 병씩 드십시오.
0: 아, 그래. 이전에는 예상이랑 쪽담 씌우고, 에휴, 어디 넘어서 70대 중반 넘은 게, 아이, 나이서 그렇겠지 하던 게, 이 약을 잡수면서 잠도 할 수니까 아이 확실히 이게 뭐 그런 그게 아니구나 하면 이런단 말입니다.
1: 이 화신
0: 옛날에는 나다 싸서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1: 70이 뭐 아주 이 젊게 봐도 됩니다.
0: 76입니다.
1: 예예. 그리고 이 화신 코프에가의 정신 혼란, 기억력 감퇴, 영양 불량,
0: 예, 여러 가지를
1: 조울증 이런 데 다 됩니다. 예, 그 사람 먼저 이 정신 상태를 딱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몸이가 이 자연적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좀 이 그 환자분은 조금 더 쓰셔, 한 개료 좀 더 쓰셔.
0: 그래 돌아서 본인도 이게 별로 용 자기게 맞는가?
1: 이 가격이 또 녹제구만.
0: 예. 예, 예. 아 그러면 그럼 반대시.
1: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그 환자를 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장 대표하고 또 연계하면서 또 쓰시죠.
0: 예, 소년의 그 친구 같이 가서 이렇게 가져왔단 말입니다.
1: 예.
0: 그 후에는 배달 받아서 쓰고.
1: 예. 그래서 예, 그 약방에 연계하면서 조절해 쓰십시오.
0: 예, 그리고 선생님, 내 이제 방송 들으니까 나 우리 친구 남편이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한장 노노노 옛날에 이렇게 그 뱃잎에서 기슴에다가 이렇게 찔렸답니다.
1: 아 외상이?
0: 노노노 이렇게 잘 백내장처럼 부유 이렇게 보면 그런 검은 동작에 이렇게 가루줄이 떡갔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한장 노노노 소수 댄싱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한 도중에 그런 병이 우리 있었거든 못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쓸려고 이 무알인가?
1: 예. 예.
0: 그 거기 쓴다 했지 않을까?
1: 예. 그, 저, 이제 지금 눈약은 그렇습니다. 이제 외상이 있던 지금 다 노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외상 후유증이 예. 나타납니다.
0: 한장 놓는 것이 그게 무슨 색소변성이라는지 이런 병이 있다.
1: 예. 그래서 예.
0: 있는지 해서
1: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미모 슬류의환, 그 다음 홍화 칭가환, 예. 이렇게 같이 쓰면서
0: 그
1: 몸이
0: 칭가환은 어떤 데서 없습니까? 그것도 눈약인가?
1: 네. 전문적으로 예, 간열을 치면서 간하고 곰팥죽균형 간하고 심장균형을 잡아주는 약입니다. 예, 아, 병경시켜주고
0: 그 분이 지금 예, 거기서 정말 실명 직전에서 거기서 이렇게 한 두 메다 거울에서나 거기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나무 그 두 명다 벗어진 목이 바쁘다 한단 말입니다.
1: 그러니까 한 장 눈만 그렇단 얘기죠.
0: 예, 예. 한 장 눈 보는 것은 그렇다.

0: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보고 답답해서 어떤 약속을 되겠는지 이 방송 잘 듣는 게 알아봐달랬어요.
1: 예, 그래서 또 기저질환 혈압이 높은가 혈지가 높은가에 그리고 예, 예. 예, 이런 거 다 관찰해 보면서
0: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 모르겠습니다. 예. 혈압이 높은 알았습니다.
1: 그래 장대변대를 점술 땐 찾아가셔. 예.
0: 그래라 하겠습니다.
1: 예, 예.
0: 높은 있는 게 둘이 그러면 같이 가라 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말. 하십시오.
0: 예예. 예. 예. 예, 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빈가루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미수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이 파성마 사용한가 창제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 빈가루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꿀이 무지하고 맥였고 땀을 뜨게 흐르고 짜매 넣습니다.
1: 네.
3: 이 약선 후에 지금 예. 아이 열어른쪽에 우리도 무지하지 않고 땀 돌리지 않고 땀에도 정사를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위치도 위험이 있어서 안 되고 속이 거죽해서 예, 내대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 지금 밥이 영 맛있고 밥이 영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감로장약을 써보면 진짜 약이 좋습니다. 예.
1: 네.
3: 나는 나이 지금 있을까나 예, 뭐 아픈데만 하는데 거기 약 쓰면 다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효과 좋아서 선생님 내일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1: 그리고 그 병독성 간염이 있으면은 무조건 수관전항 써야 된다. 이 수관전항이가 이 병독을 치는 전문적인 이런 약입니다. 병독을 제거하는 예. 그래서 이제 파상모 소요환하고 뭐 쓴다 했습니까?
3: 창제.
1: 창제 쓰죠. 예. 그 예. 수관전항 같이 쓰죠.
3: 예.
1: 수관전항 써야만이 그 바이러스를 예. 빙도로 제거합니다.
3: 예, 기름 같이 쓰겠습니다.
1: 예, 같이 쓰셔. 예,
3: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면역 반응을 보면은 좀 몸이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균형을 잃은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혹은 엉뚱한 이런 반응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 원래 아예 이랬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환자분처럼 이 소화도 질병으로 오래 알았지만 이 정도로 밥 먹지 못해 못한 적은 없는데 밥맛이 딱 이뤄진다. 이거는 지금 약이 효과를 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현 증상에서 보면은 붓기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예, 우리 처음에 이 시자 덕길 장약방에서 치수의 전주알 쓰고 붓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되던 몸을 혈액순환이 되면서 가속화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변 차수도 증가하고 복통도 생기고 설사라든가 발열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혈압이 변화 생기고 근골이 좀 시큰거리고 뻣뻣한 예, 이 증상도 우리 치수의 전주완하고 쌍후완이라 쓰면 나타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명염 반응은

0: 잠시 발생했다가 신체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3, 4일이 지나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제일 오라서 보면은 한 일주일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명현 반응에서 또 명현 이환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환 반응은 몸에 힘이 없고 늘어지는 감을 줍니다. 여전히 치수의 전조안을 쓰고 아 온몸이 다 이완되고 좀 방송되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반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있던 신체 기관이가 그 기능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운이 없고 현기증은 하지만 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으로서 예,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몸이 불편하면 모두 걱정하죠. 예, 이 지금 장약에서는 이게 명현 반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부작용인가 해서 긴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예, 이 장약이 량을 조절하거나 또 이 간격을 조절하면은 예, 빨리 또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과민 반응도 생기는데 이런 반응에서는 반응이 생기면은 빨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견지해서 쓰면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겉모습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듯이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 일은 실제로도 알차고 쓸모가 많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아래에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2번, 보름달이 밝은 줄 몰랐더냐. 3번, 크고 단 참외. 4번, 인정도 품앗이라.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별명 이야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1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볼게요. 다홍치마는 짙은 붉은색의 치마를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같은 값이거나 같은 노력을 드릴 바에는 굳이 평범한 것보다 더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크고 단 참외라는 속담은 참외는 작아야 맛이 좋은 법인데 크고 달면 더욱 좋다라는 뜻인데요. 겉보기에는 좋고 실속까지 갖춰 완벽한 것을 비호해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 알차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네, 아래의 동요 한 곡 듣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산아이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힘들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혼자서는 벅차고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변 친구들, 가족, 선생님들과 함께 합치고 마음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소중함을 알려주는 여러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며 단합과 합심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개미 1,000마리면 바윗돌도 굴린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작고 힘없는 개미라도 수많은 개미가 함께 힘을 모으면 무거운 바윗돌도 굴릴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작은 힘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또 개미 1,000마리면 망돌을 굴린다라고도 합니다. 하급에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두 손바닥을 서로 마주쳐야 비로소 소리가 나듯이 모든 일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참여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 난다,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만 고집부리고 행동하기보다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을 써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이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이어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얇은 종이 한 장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듯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도 여럿이 함께 나누어 하면 부담이 줄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을 또 종이 한 장도 맞들면 가볍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숙제를 함께 의논하거나 청소, 활동, 체육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서로 일을 나누고 협력하면 훨씬 빠르고 즐겁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우리 함께 살자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양다. 차이도 호연 거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커지고 장작이 많으면 불길이 세차다라는 뜻인데요. 여러 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비교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众人拾柴火焰高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장작을 주워다 불을 놓으면 불길이 높이 치솟는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一人一粒沙，众人一块金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한 사람은 한 알의 모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 덩어리 금이라는 말인데요. 한 사람의 힘은 흩어진 모래알만큼 작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위력이 크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지정정이라는 성구를 볼까요? 물이 종, 뜻, 지, 이를 성, 성, 성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합심해 협력하면 튼튼한 성벽을 이룬다라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와 같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운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선어의 마음만 맞으면 성을 이룬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놀러 갈 텐데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힘을 합치는 데 관한 다양한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세상에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개인적인 이기심보다 단합의 마음을 갖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돼 우리의 앞날을 더욱 밝고 멋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회의가 주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0: 음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빈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 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결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길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에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장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주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에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주 당위 통전부, 주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 선전 강연 및 은행

0: 협의 체결 회의가 24일 두 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두 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합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봄날 미디어 유한 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 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 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이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 공상업 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 공상업 연합회에서는 주 당위 주 정부의 사포치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비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입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0: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 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두 성민은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 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0: 있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류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 혁명 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인은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의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 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의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서 수진재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재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재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재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예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0: 용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그늘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훈춘 방천 풍경구에서는 그늘 공고를 발표해 국가 무상헌을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을 자원봉사 평생 영예상, 수상 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인생의 가을, 그 깊이만큼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95세 나이에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조선족의 역사를 기록해온 한 노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을을 위해서 꼭 알아두실 유익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첫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생전에 내하고시의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80세 컴퓨터 앞에 앉아 독수리 답법으로 수십만자에 달하는 역사 자료를 직접 정리해온 분, 바로 95세 배재수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동북 항일연군의 역사에서부터 지역사회 영웅 열사에 이르기까지 잊혀가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의 하루와 신념, 그리고 건강 비결까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벤제스로이는 메하고시에 살고 있는데요. 생전에 메하고의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80세에 타자를 배우기 시작해 조선족 역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글자 수가 수십만 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메하고시 모폭중 아파트에 살고 있는 95세 고령 배제수로인의 하루 일과는 컴퓨터를 통한 시사뉴스 시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컴퓨터는 인터넷 검색 기능도 있기에 컴퓨터를 통하면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실시간 뉴스들을 볼 수 있기에 컴퓨터를 더 선호한다는 배제수로인입니다. 네, 배제수로인이 컴퓨터와 인연을 시작한 지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막내딸이 출국 로무 수속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모습에서 그는 몹시 부러웠다고 합니다. 80대 초반의 배제수로인은 막내딸로부터 타자, 검색 등 컴퓨터 조작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기상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뉴스를 시청하고 관심사를 검색하는 것은 10여 년째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상이 있었으니 바로 인터넷 검색과 현지 조사를 통해 동국 항일연군 역사, 중국 조선족 역사, 특히 매하고시 조선족 역사, 매하고시 조선족 영웅 열사 사적 등 수십만 자에 달하는 문자 자료를 직접 타자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직 시절에 교원사업을 한 배재수로는 손으로 다섯 개 한쪽 학교의 교장직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퇴직 후 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역사 자료를 발굴 정리해야겠다는 긴박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획 한 글자 독수리 타자로 시작한 그의 제2인생은 95세가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배재수로이는 매하고시 신화가도의 건국 등 여러 사회구역에서 동북 항일연군 정신계승 등 홍색 강좌를 수십 차례나 진행해 사회구역 간부와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5세에도 6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동안인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낙천적인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 난전 일이 있더라도 오늘을 넘기지 않고 있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에 따르면 배로인은 성격이 아주 유머러스한 바 매일 인터넷에서 웃은 얘기를 몇 마디씩 검색해 부인에게 해주어 그를 웃겨준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붓에 물을 묻혀 회석 건조 종류의 붓글씨를 쓰는데 그 흔적이 말라서 없어지면 하루 최소 15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부인의 손을 잡고 동네에서 최소 7,000보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매하고시의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야 말겠다는 배재수로인. 그 과업을 원만히 완수한 그는 95세 고령에도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매일 컴퓨터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즐거운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5세 나이로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 배재수로인의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를 잊게 만드는 그분의 열정과 유머러스한 성격, 또 매일 붓글씨와 산책을 게을리하지 않은 생활습관에서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전국적으로 새 시대 양로 봉사지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민정부 사회복지중심이 조치한 전국 양로 봉사 교류 협력회의가 최근 천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양로 사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5호 기획 첫 해를 맞아 양로 정책과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천진의 실천 사례처럼 각 지역에 맞는 복지 모델이 공유됐으며 우리나라 양로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다고 하니 귀 기울여 보시죠. 네, 이번 회의는 정책 해독, 경험 교류, 전문가 소입, 분조 연구 토론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당면 양로 봉사 사업 수요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민정부 양로봉사사 책임자가 중국 특색의 양로봉사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정책 해석을 하고 전국 양로봉사사업 총체적 책략과 중점 임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전진시 민정국 책임자가 본지역 양로봉사 혁신 조치와 실전 성과를 소개해 각지 복제 가능한 사업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인구 노령화 전략 실시, 양로기구 안전관리 등 중요 의제를 둘러싸고 특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3급 양로 봉사망 건설, 표준화 에너지 부여, 인재 대호 건설, 봉사 디지털화 전환, 양로기구 발전 금융의 조력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연구 토론 교류를 전개하면서 상호 학습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국 양로 봉사 분야가 상하가 련동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며 협동해 함께 발전하는 사업 협력을 더한층 강화키로 했습니다. 네, 2026년은 15호 기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양로봉사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민정부 사회복리중심이 2025년 양로봉사 사업의 성과를 전면 총화하고 15호 시기 양로봉사 발전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임무를 과학적으로 연구 판단했습니다. 회의는 실천 학습 교양의 결부에 올해의 중점 사업을 포착하고 각지 사업 단위와 심층 접목해 교류 협력 의향을 상담하고 새로운 단계의 양로업종이 규범화되고 효익을 높이며 질 높게 발전하는 데 사로를 분명히 하고 토대를 튼튼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정, 말로 만들어

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제도화한 소식입니다. 민정부 등 11개 부처가 최근 호조숭 양로봉사 발전에 관한 의견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호조숭 양로봉사는 마을이나 동네에서 이웃 간에 자발적으로 돕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2030년까지 이런 서비스를 갖춘 시설의 피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께 식사나 청결, 응급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호조숭 양로봉사는 동네 혹은 촌 주민 간의 상호 방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자발성, 비영리성,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030년에 이르러 호조봉사 기능을 갖춘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양로봉사시설 피봉률이 70%를 넘어서고 향진 특수난민 노인 방문 관심봉사 사업 기계가 전면 건립되며 호조성 양로봉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봉사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강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견은 누가 봉사하고 무엇을 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회답했습니다. 호조봉사 모식을 건립 보완해야 하고 사회구역이 지지하는 자택 호조봉사를 발전시키고 전간부 사회구역 사업률꾼 등을 골간으로 건강도원을 주체로 하며 사회조직 사회사업 전문일꾼 등 역량의 참여를 적극 끌어들여서 호조봉사대회를 구성하고 특수곤란노인에게 식사지원, 청결지원, 의료지원, 응급지원 등 봉사제공 지지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실정에 맞게 농촌 호조봉사를 전개하며 향진위생관, 촌위생실이 향진구역 양로봉사중심, 촌양로봉사소의 합작계약 체결, 봉사제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네, 호조양로는 어디서 봉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호조봉사진지를 통괄적으로 건설하고 이미 양로봉사시설이 건설된 촌에서는 기존의 시설이 립각해 호조성 양로봉사 기능을 증가하고 중복건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양로봉사시설이 없는 촌에서는 실정에 따라 건설, 개조, 임대하는 원칙으로 호조성 양로봉사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공공봉사시설을 이용해서 봉사를 펼치며 양로봉사기구 등의 적극 참여를 인도해야 합니다. 의견은 또 요소지지 보상을 강화하고 봉사자원의 연결을 강화하며 호조성 양로봉사를 도시와 농촌 3급 양로봉사만 건설에 넣고 구역 내 호조성 양로봉사자원을 통괄 결합해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고농률로 배치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층노인협회, 노인체육협회 등 노인 관련 조직이 양로문 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공익자선조직, 애심기업과 인사들이 자선기부 등 방식으로 호조성 양로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봇가 로인들의 일상을 돌보는 시대에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3억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양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소요가 로봇 산업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청 도시에는 이미 45개 기업이 210개 제품의 건강 양로 로봇가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로봇은 약 배달은 물론 안전순찰, 치매 진단 재활까지 척척해낸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대여료가 4,000원에서 5,000원에 달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3억 2천여만 명에 달하고 양로 돌봄에 대한 사회의 소요는 로봇 업종의 새로운 시장 전망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청도시 건강양생 로봇 훈련 검증 중심은 현재 이미 45개 기업, 210개 제품을 선정해 입주시켰는데 생활 돌봄 정서위원,

심기 관여, 감정 동행 등 10여 개 모듈화 훈련 과목이 포함됩니다. 이 중심의 양로기구 약배달 로봇, 아파트 단지 안전순찰 로봇, 소방점검 로봇, 독거로인 가정돌봄 로봇, 알츠하이머 진단 재활 설비 등 항목이 하나씩 개발 낙착되고 있습니다. 중심과 기업 사용자가 협력해 완수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네, 산동성 제남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제로소프트위호단지에 위치한 우보툭 회사 사무구역은 늘 분주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주 연구 개발한 건강양생 로봇 행자태산의 대량 출하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회사의 족형 로봇 출하량은 수백 대에 달했고 올해 목표 출하량은 1000대입니다. 로봇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남시 미래의견 로봇 6S 중심에서는 건강양생 로봇 한 대 1 대여료 비용이 4,000원에서 5,000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식탁 위에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건강한 노화를 돕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베리류 과일, 사과, 커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분들이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위험이 26%가 낮다고 하니까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제는 더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나친 섭취보다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리로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핵심 성분은 항산화 노화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최근 독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았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텔로미어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은 물론이고요.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해서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5년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서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4, 5인분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가능성이 29% 낮았습니다. 네, 연구에서 말하는 1인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약 8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심장질환과 인지저하 등 노화 관련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면서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베리로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세 섭취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 및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베리로 과일, 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새, 허브와 향신료 등의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이나 한쪽 얼굴에 저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신가요? 전문가들은 뇌경색이 오기 전 며칠 혹은 몇 주 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절대 홀시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심지어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모두 후순한 게 허혈이나 언어중추, 전두엽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발저림만 뇌경색의 전조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신호들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6가지 증상 가족과 함께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저림을 뇌경색의 전조신호로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추나 요추 문제로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저림을 느꼈을 때 정면 혈관이 상당 부분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뇌경색 전 며칠 동안, 심지어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현기증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돌아가고 스스로 넘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보통 몇 분이면 괜찮아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이는 바로 후순환기 허혈의 징후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마치 입에 무엇을 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컵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물 마시는 거라고 뱉고 몇 분 지나면 다시 나아집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 하며 이는 언어 중추의 허혈 증세입니다. 그리고 한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구 하나가 두 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앞이 커튼을 친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몇 초 만에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안동맥이나 뇌의 후동맥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이 저립니다. 거울을 보며 웃을 때 입꼬리량 쪽이 비대칭이 되거나 얼굴 반쪽이 마치 마취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안면마비라고 생각하지만 안면마비는 손발 증상이 없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종종 같은 쪽 손발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에 있는 글자를 전부 알지만 한 대 엮어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며 심지어 시계바늘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의 고급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원래 밝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하면 칫솔을 컵에 넣는 등 동작의 순서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는 전두엽이나 측두엽 허혈의 신호입니다.

스웨리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팀이 치매가 없는 노인 2,157명을 15년간 조석 관찰해서 용료 섭취량이 치매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식품 섭취 빈도 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전체 섭취량 대비 용료 섭취 비율을 계산하고 인지 건강 지표 간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네, 가공육 섭취는 가공되지 않은 용료를 섭취했을 때와는 달리 인지 기능 변화나 치매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용료에 풍부한 비타민 B12 등 신경 기능 관련 영양소와 단백질의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 보호를 돕는 식습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후 연구를 통해서 APOE 유전자형에 맞춘 식이 권고상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95세 나이에도 우리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쉼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배재수로인의 열정과 건강한 노화를 돕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한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은 다른 걸 갖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걸 갖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난 그때 몰랐어.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다르고 특별한 걸 갖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요,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거 너무 후회하지 않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헤맸던 시간이 있었기에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한지 알아볼 수가 있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 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민춘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한 번쯤 겪는 고민이 있죠.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울고 떼를 쓰면 짜증이 나서 왜 그렇게 짜증을 내? 별도 아닌데 울지 마.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아이가 속마음을 숨기고 괜찮아요 라고만 말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 네 가지 면으로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첫째는 우리 부모 자신이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만이 아이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 감정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육아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 감정만 다독이려고 하고 정작 본인의 감정은 외면할 때가 많아요.
0: 그래.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하면 아예 흔들리는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 훈련법 30초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화가 치밀 때 자동으로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때 30초 호흡은 자기 감정과 친해지는 가장 간단한 연습법입니다. 이게 화가 올라오를 그 찰나에 아이에게 엄마 잠시 숨 고르고 올게 이렇게 라고 말하고 벽에다 등을 대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0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30초도 참기 힘들지만 배에 연습하다 보면 점차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내 감정과 친해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0: 그렇죠. 감정은 나쁜 게 아니죠. 화나고 또 슬프고 불안한 모든 감정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것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쁜 감정은 참아라 참아라 배우면서 감정을 억누른 습관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라면 아이의 이 감정에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네 가지 부모 유형을 실제 사례를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모의 반응 패턴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 발달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로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인형, 감정 코치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별것 아니라며 감정을 깎아내리는 축소 전환형 부모. 이 유형의 부모의 대표적인 말투는 별것 아니야, 다른 걸 보자. 뭐 이거 깎고 그래. 그럴 거 없어. 푹 자면 자고 나면 잊어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슬픔, 분노, 불안을 작은 일로 치부하고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유형이죠.
0: 그래요. 이 축소 전환형 부모의 본심은요. 아이가 빨리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커서도 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위험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억압형 부모. 이 유형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울면 안 돼, 화내면 못 써, 남 앞에서 슬퍼하면은 다른 사람이 차찬을 깔본다, 이런 감정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유형이에요. 특별히 그 남자애를 키우는 부모에게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되지, 남자라면 강해야지,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억압형 발언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배우면서 많이 반성했던 부분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육아 공부하기 전에 제 아들한테 자주 하던 말이, 남자 대상부라면 꼭 참고 강하게 이겨내야 돼, 엄마는 널 믿어, 이렇게 하는.
0: 맞아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후에 저는 아들이랑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그 뒤로는 애는 힘든 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저와 소통하게 됐고 함께 방법을 찾기도 했죠.
0: 그래서 네. 전에는 거기에다 어떤 일이면 꼭 참고 뭐 다 그런 일이 있어, 뭐 나중에 뭐 남자 대장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 네,
0: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이 극단적인 분노 폭발이라든가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감정 자체를 나쁜 걸로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모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면 뭐든 괜찮다며 방치하는 그 방임형 부모. 이런 부모는 뭐든 괜찮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이의 감정에 무관심한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울거나 힘들어도 공감도 해주지 않고 도와주려 하지도 않고 모든 감정적 문제를 아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그 맞벌이 부모 중 육아 피로감으로 자주 빠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임형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정서적 기반을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 자체를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참 이럴 때는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이의 감정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건 아이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상처를 되려 또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 거예요. 네. 넷째로는 이렇게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감정 코칭형 부모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감정 코칭형 부모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든 간 먼저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한 뒤에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속상했구나, 왜 그렇게 느꼈을까? 우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반응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형 부모는 그 아이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감정 자체는 당연한 것인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잘못된 행동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세워주는 겁니다.
0: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예 잘못된 행동을 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공감한 뒤 행동을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유라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또 마음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첫째는 마음만 열면은 누구나 아이의 감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전제라면은 100% 완벽한 그 감정 코칭 형품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회사 스트레스, 그리고 가사노동 피로, 그리고 개인적인 힘든 일로 인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날이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그 육아 선배인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실수했다면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다가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도 아이에게 짜증을 낸 그날 밤에는 아이 방에 가서 오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짜증내서 미안해, 엄마도 오늘 좀 피곤해서 마음이 흔들렸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한 경험이 많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참 아이는 부모의 불안전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솔직하게 말하는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의 그 타고난 기질을 알면은 감정 코칭이 쉽다고. 아이마다 감정에 반응하는 속도, 예민함의 정도가 이렇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방식으로 대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민한 기질의 아이는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 반응을

0: 거이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을 먼저 인정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 예민한 기질의 그 딸을 키우는 한 엄마의 사례를 얘기해 본다면 그 아이는 그 소음, 낯선 사람, 그리고 새로운 환경 여기에 매우 예민해서 외출하게 말아 울고 떼를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리해하기 전에는 엄마는 왜 남들 아이처럼 적응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아이의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이해한 뒤에는 외출 전에 미리 장소 분위기를 설명하고 외출 중에 힘들어하면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 코칭을 실천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나니까 점차 아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그 불안감이 줄어들고 엄마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 이 육아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그 여유가 진정한 감정 연결을 만들어 준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까?
0: 네, 맞죠, 맞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넷째라면은 부모가 행복하면은 아이의 행복은 두 배로 커진답니다.
1: 네.
0: 네, 이건 바로 부모의 행복이 아이 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려주죠. 네, 이는 감정 코칭 육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다. 부모의 리온으로 벼랑 끝에 선 아이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주 다투는 이런 환경 속의 아이들은 지속적인 그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죄책감과 그 불안감이 쌓여서 정서 발달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부가 즉시로 상담을 받고 아이 앞에서 절대 다투지 말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 아이가 잠든 뒤에 방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은 아이의 많은 증상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는 수많은 신뢰로 인정의 사실입니다.
1: 그래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이 부모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뭐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아이 감정에 반응하는 네 가지 부모 유형 중에 감정 코칭형의 공감과 함께 해결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세 번째, 이 완벽한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의 기질과 환경을 인정을 해주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관계의 안정이 가정에도 행복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해도 아이의 행복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네 가지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힘들 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기쁨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감정 코칭의 작은 실천법을 하루에 하나씩 가정에서 적용해 보면서 우리 모두 이 감정과 친한 아이, 마음이 안전한 아이로 키우는 육아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마음에 와 닿는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에게 사연 하나 또 있습니다. 사연을 또 듣고 우리도 또 강사님의 답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학교 4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몇 해 전 이혼을 하고 아이와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발목을 잡아서 이혼 생각을 하다가 접고 또 접다가 나중엔 접었었는데 결국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갈라서게 됐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은 지레 혼자서 겁먹은 것만큼 그 정도로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극복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일 선물로 뭐를 줄까? 먹고 싶은 게 뭐야? 친구들과 놀이동산 갈래? 제가 하는 질문이 어떤 것이든 딸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돌아오는 대답을 해. 아니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덜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의 이혼이 딸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감정 표현이 확 줄어든 딸을 마주하며 가슴 아리게 미안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아이 앞에서 최대한 꺼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혼 얘기를 꺼려하고 피했던 건 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저도 아이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들으시고요.
1: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서 먼저는 혼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 힘들게 버텨오신 그 모습 정말 대단하시고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엄마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 막막한 그 혼란스러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먼저 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을 숨기는 그 행동은 절대 아이가 괜찮은 게 아니죠.
0: 그렇죠, 그래요.
1: 초등 4학년이면 자아가 커지면서 부모에게 상처 주기 싫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불만과 슬픔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으로 가족 형태가 바뀐 뒤 아이는 내가 감정을 내놓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벽을 쌓는 상태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숨겼던 행동도 아이에게는 아, 엄마는 이 일을 꺼내기 힘든 아픔이구나, 나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아이의 마음 평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제가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생일이면 뭐 갖고 싶어? 친구랑 놀 때 어때서?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 대신에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말을 건네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딸이 시무룩해 있을 때 요즘 뭔가 마음속에 담아둔 것 같아서 엄마가 좀 걱정되네?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먼저 인정해 주세요. 괜찮니? 이런 게 아니라 힘들었겠구나, 슬펐겠구나 라고 먼저 공감의 말을 건네주면은 아이가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기 쉬워진답니다. 물론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 생각나면 그때 말해줘.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둘째로는 아이, 엄마 그 스스로의 그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세요.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피하셨던 그 마음을 아이에게 솔직히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엄마가 그 이혼 이야기를 자꾸 숨겼던 건 우리 딸이 불편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하지만 엄마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 엄마가 깨달았어. 우리 딸도 혹시 혼자 힘들게 담아두고 있었을까봐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해줘보세요. 그럼 엄마의 그 진솔한 감정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심을 얻게 되거든요. 절대 엄마 때문에 너가 힘들지 라고 자책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족의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전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라면은 일상 소소한 시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서로 회복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강요하는 그 자리보다 아이가 편안한 활동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뭐 같이 요리를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만화를 같이 보거나 같이 커피숍에 커피를 음료를 마시다든가 이렇게 굳이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0: 괜찮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낸 동안 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쌓게 되면 마음의 벽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엄마는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커서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저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꾸준히 너의 모든 감정은 괜찮고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라는 이런 믿음을 주면은 딸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평안을 되찾을게 돼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힘든 마음도 스스로 보듬어 주시면서 엄마가 안정돼야 아이도 함께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답변이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오늘 우리 민준선 강사님과 함께 좋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5%만 줄여도 신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체중을 5%만 줄여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 약 5%만 빼도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중을 줄이는 목적은 젊을 때 몸매를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몇 킬로그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 5%만 줄이면 우리 몸속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령 체중이 60kg인 여성이 약 3kg을 감량하거나 80kg인 남성이 4kg을 줄였을 때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가 발생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였을 때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최소한 당뇨가 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의 5%를 줄이면 대략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몸무게를 감량하면 약을 복용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해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약 4.5kg이 늘어나면 무릎을 위로 탄 몸의 각 관절로 가해지는 압박은 약 18k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쉽게 마모되고 손상을 입습니다. 체중 증가로 늘어난 체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체중을 약간 줄이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아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식습관 조절과 약물 복용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수치 교정이 어렵습니다. 운동과 체지방 감량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더 이상적인 수치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질환 위험률은 낮아집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듭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 이곳저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계속 누적돼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높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중성지방의 건강수치인 1dl 150mg에 가까워집니다. 혈압 조절이 쉬워집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액이 동맥내맥을 흐르는데 어려움이 생겨 혈압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부담도 커집니다. 남새와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잘 먹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서 체중을 감량해 나가면 혈류의 흐름이 보다 안정화돼 혈압 수치도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 목 주변으로도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는 잠을 잘 때 기도를 눌러 호흡을 방해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호흡이 한 번씩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잠을 잘 때 호흡이 보다 안정화되면서 다음날 피곤하고 졸린 현상이 줄어들고 심장 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집니다. 체중을 5% 이상 줄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평균 22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울한 기분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을 시작하고 나면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 후 몇 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체중 감량 초기 2, 3주 정도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에서 6주 이후에는 체형 변화나 옷 사이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면 피부가 처지지 않을까요? 피부 처짐은 체중을 급격히 감량할 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체중을 조금씩 천천히 줄이면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생겨서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 후 식욕이 어떻게 변할까요? 체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하면 처음에는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면서 다시 식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식사 계획을 잘 세워 건강한 음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근 실컷 자면 전두엽이 회복된다는 주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수면은 오래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대학 제일병원 신경내과 주임의사 손영아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실컷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문란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 플러스 주말 몰아자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손영아는 뇌 회복의 핵심은 고품질의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는 23시 전에 잠들고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할까요? 의사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새벽 2, 4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치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 회복 대가로서 주로 심층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든 후 한두 시간 후에 첫 번째 심층 수면에 들어가며 새벽에 심층 수면이 가장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밤 11시쯤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의 정점을 잘 포착하여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뇌는 대사로폐물을 능률적으로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도강 종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종로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 종로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 종로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위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여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지간하게 되면 오래

0: 저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얻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고 하다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혈을 감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기도 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감이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들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중년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조만간 뭐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목 내티 자꾸 뻣뻣하면서 머리형 되게 아픕니다. 지금 다 얼리 자꾸 줄 뻗지 않고 이제다. 근데 혈압이 또 약 먹으면 조금 나는데 또 나쁠 때는 또 막 많이 나쁘고 또 나쁠 때는 콱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온종일 안 됐대다.
0: 아 그래요. 혈압의 예.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손끝하고 저 손끝이 자꾸 저리고 저녁에는 또 다리가 자꾸 쥐 올라옵대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을 먹었습니다. 지금.
0: 예.
2: 걔네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효과 좀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벌써 머리가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0: 까뿍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치도 못 보다든지 많이 났습니다. 그 혈압도 아, 예. 혈압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치료 받으러 가려고서 요양하려고 그랬다 리맹규 선생님.
1: 아 리맹규 선생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당초 중의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0: 예. 청량 먹을까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 이 어지럼 중에 나서 나 땐들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르는 것 같아. 땐지 막까지 조금 났었대.
1: 그렇죠.
0: 이번에 청량 먹을까 많이 났었어요.
1: 아, 심장과 예. 뇌혈관 중리는 단순한 한계과실을 엄격하게 예.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갈때 예. 우리 딸이 그 치과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 밑에 불어나서 막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에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래.
1: 아, 찾으세요. 네, 그럼 해결받지 않으려고 두 분이,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맹결 예. 선생님하고. 그리고 치과에 예, 네. 예, 두 분의 예약을 넣어 있습니다.
0: 네,
1: 다시 전화번호 되면 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치료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우리도 예, 우리 옆 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송도 못 듣잖아요.
1: 아, 그렇죠.
3: 예, 그래서 내 방송을 나는 뭐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방송 많이 듣습니다.
1: 예.
3: 그 전번에 소개돼서 이 우리 그 옆집 분이 이 심장 때문에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그 고생한지.
1: 예.
3: 예, 그래가지고 맨날 볼까나 두무두무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1: 아, 어, 그래요. 예예.
3: 불시에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올 지금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병이든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1: 예.
3: 이게 뭐냐면 이게 변태나 이렇다가는 불시에 이게 발생하십니까?
1: 예.
3: 예. 그래서 내 말했습니다. 소개돼서 저기 뭐니까 동암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중의사 저기 조일만 선생님 쯤께 이분은 뭐 병원도 많고 우리 전임 기림형에서도 알아두세요.
1: 아, 그럼요. 예.
3: 예, 동인 이사라고 이래서 니 다른 데 가서 말 거기 한번 봐라 어쩌면
1: 예.
3: 그래서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열 보름 됩니다. 두 보름 그래 열 적감량에 이분날 야근날 됐습니다. 야근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기 좋아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잖아.
1: 예.
3: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 시간에는 뭐 아영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청량을 적감제하는 기구으로 이렇게 효과 잘 볼까나 두 번째 약은 이번에 지어보건데 완전히 못한다 지금.
1: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 나하고 그랬더다. 야, 이 사람 그래도 요번에 좋은 인사를 이번에 만났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돌아다니면 신장병에서 여러 곳에 다니면 뭐 많이 검사해 봤을 때다.
1: 예.
3: 예, 그닥치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번에, 예, 여기 가서 동아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저일만 선생님들과 이제 이게 좋은 효과 못하나. 야, 이렇게 좋은 인사만 지금 바짝 치료하겠다. 오늘 또 예약해라. 또 오늘 더 가게, 한 번 또 가겠다.
1: 예, 조인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도 이 지금 도광신문에 저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뇌경색이 있어갖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그걸 했어도 언어 장애에 있어서 말이가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떨 땐 잘 안 되고
1: 그렇지 종합으로 그렇죠.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났다가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자유만 선생님 약을 두 번까지 지금 썼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효과가 형도쓴다 이런 증상이가
1: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4: 이 내절로도 아긴다. 이 걸음걸어도 예,
1: 그렇죠.
4: 이렇게 예, 어떠된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영 거뿐한 감도 있고
1: 마음의 숫자가 확실하게 머리, 생기죠. 예.
4: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예, 계속 잠은 영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모양합니다.
1: 예.
4: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영 도와줬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무릎 친 것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아린다. 통통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1: 그러면.
4: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고 지금 더 하자고 소리 지금이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1: 전화.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조일만 선생 볼 수 있으니까 잘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시면 그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시름 넣고 찾아오세요.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1: 예.
5: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1: 예.
5: 그래가 예, 짬에도 넣고 일했는데, 리민결 선생님 약을 쓴게 지금 예, 짬에도 정사이 됐습니다.
1: 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5: 쉽지요,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 저, 피소 많이 나면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1: 예.
5: 아무 약 써도 알게 된 게, 아이, 그, 리민길 선생님 약 쓴 게 지금 설사 아이 하고, 예, 술을 먹어도 이렇습니다. 걔도 위도 아야 밥도 용 잘 먹습니다.
1: 예, 리민길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이걸 포함해서 위주로 이거 하면서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한 진단이 난 다음에 리민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차, 3차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자기 아는 식구들, 다른 친구들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효과성이 드러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그리 높은 데서 아이 빼내렸단다. 이런 게, 이 좀, 예, 발이 한 짝이 이렇게 세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투시도 하고 빌고 다 해야 돼. 뛰어나 있거든, 근데 계속 아파 한 곳에서 지뢰도 알죠. 여기 지뢰한 게, 아이고, 김도 넣고 그려드란다. 전기 지문 넣고 그려드란다. 예. 그거 다 아픈다, 또.
1: 어, 그렇죠. 예, 예.
5: 그리고 이빨도 또 한국이 비싸답니다. 이렇게 이빨도 지뢰하고 두 가지를 예약하겠습니다.
1: 아, 치과하고 리민길 선생의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조일만 순세 그런 러 환자입니다.
1: 예.
6: 어제 그런가 하면 저는 중풍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예.
6: 어제 그 후유증 선발이 나아되고 춤 느껴지지 흘리고 말도 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생님 치료로 여섯 번 갔다 그러고 출구도 하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 어째 기절이 바뀌어 그런지 또 머리가 흐리투분해서 저번 주에 가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그래 오늘이 또 한 번 더 갔다 올 거 안에서 그래 예약한다.
1: 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됐으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우리 동생 남편이가 그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색짓고 그렇고 말소리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발이 아파하고 손도 또 방석 쓰지 못하고 단수요 이런 작고요 방석은 남이 도움이 없으니 입지 못하고 해야 된게 어제는 그 손은 안 들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옛날 집이 무지개 이렇게 마사지도 그도 뭐니까 뭐 탈지 못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마사진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얼마도 하는지 모릅니다.
1: 신경 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7: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국에 그런 뭐랄까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어왔댔는데 어제는 또 다시 가겠답니다. 그래서 19일 비행기 표는 끊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약도 짓겠다고 그런 뭐랄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 날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7: 오늘이 복잡하

0: 하지 않으면 오전에 가겠다.
1: 아,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돼 있으니.
0: 좋기는,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선생님, 우리 그 동서, 그 뭡니까, 봉가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에 뭐 씻어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이 싹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랍니다.
1: 아,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원장 선생님께서는, 예, 예, 예. 피부과에서는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0: 예, 예. 바른 약 다 해바르고 그 소약 먹었는데 그렇게 놓더랍니다.
1: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0: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시죠.
1: 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그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한 분은 리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리광어 안마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조, 근만성요통, 요추간반달주, 자골신경통, 무릎관절동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지간한 동통은 이 선생 안마를 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지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법학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법학이 절봤는데 법학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법학이 커지고 동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익이라는 게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3: 저는 이명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3: 남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아, 달걀도 못 먹은 겨라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입도 뜨겁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래도 턱걸이 아프고, 맥이 없고,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에 개운했을 저녁에 돌아누울 때는 손을 밥 들고 돌아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아, 지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있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어떤 후에 담낭놈이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안, 지금 두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쪽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키우던 게, 지금, 예, 손을 바꾸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1: 예.
3: 예, 예, 이러니까 옆구리 아예 아프니까 영, 영, 담을 달다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우리는, 예, 대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주머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예, 이,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게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예, 좀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명길 선생님들을.
1: 예.
3: 그러니까, 예,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 그래. 모두 거기 가서, 예,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1: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내일이 옆에 집 할머니의 입 치아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도보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기 가서 이사를 배우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3: 그래서, 예, 두 분 갑니다. 그분은 치과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들 가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 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 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 중년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치료 스피인 MT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인 MT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 치료 새로운 이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 치

0: 이로 이게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대학이라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싸머의 제약 교정 치료이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싸머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전자칼을 역할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싸머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의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용한다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슬이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싸움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이기가 바로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피인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이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이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싸움의 제약 교정 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더 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이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막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만약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견남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에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모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통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 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들 건데 수술한 다음에는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계단에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싸움의 제야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알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거 조절하게 돼요. 만약 우리 그 컴퓨터 저기 댄센서를 보셨죠? 보통 그 의창 수술하는 거 의창 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이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이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병, 그게 지금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의 퇴행성 질병은 아래 또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척추 만곡증이라든지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 척추의 뭐 경추, 요추, 흉추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떤 때는 흉추가 아프고 흉추는 12마디입니다. 경추는 7마디고 요추는 5마디인데 이렇게 합해서 요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요추의 통통이 심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도강중연 3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이 국가병원의 이런 그 진단과 CT 이미 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시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연길시 도강정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정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정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정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0: 라디오 극장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의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남매 중 유독 셋째가 김호, 김리, 오누이와 가까이 지내더니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나는 그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몰랐지만 둘째와 막내는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막내마저 김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오직 셋째만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셋째는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한우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더 이상 셋째의 별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곱을 닦으셨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의 소란과 수군거림이 마치 세제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한참 지나서 마을 어느 친구 집에서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한참 횡설수설했다. 정작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그러자 셋째는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 셋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끈을 겨우 메고는 부모님께 대고 뚜렷이 말을 내뱉었다.
1: 할 수 없을겠구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 혼자서라도 결혼은 해야겠구마.
0: 과연 셋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중히 헤아리기보다 일단 뛰어드는 성미였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대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시작했다. 그런 성격이 가끔 좌절을 안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리는 이놈아 한마디를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안 된다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세자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세자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붐볐지만 한쪽에 따로 앉은 신랑 측 상에는 우리 두 형제 부부와 아이들까지 도합 여섯이 앉았으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셋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재수는 이뻤고 시집 식구들과 인사할 때 조선말을 썼는데 그 말투는 완전히 서울말씨를 본뜬 듯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집 쪽 하객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도 뚜렷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잘 살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며 어깨를 타도겨 줄 때에야 싱글벙글 웃으며 이쪽 저쪽 인사만 돌리던 셋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다.

그렇게 15년 세월이 흘렀다. 셋째의 딸이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 입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누이와 10살 터울이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다. 첫 돌에 보았을 때 셋째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토실토실한 것이 모습에 답게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대개의 남자애는 엄마를 닮고 여자애는 아버지를 닮는다지만 셋째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고르게 반반씩 나누어 가진 듯했다. 나와 둘째는 여전히 셋째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셋째가 고중을 중퇴한 데는 학교가 멀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골에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이 팍팍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도 셋째가 그만둘 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일까. 셋째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조용히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연락도 끊지 않으며 지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한족인 재수는 인간적으로도 셋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이라 했던가. 재수는 꽤 용리했지만 동시에 착한 마음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의 꾀는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왔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남의 집인가 뭐.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묘 앞을 가리키며 아직 한두 자리는 더 쓸만하군 라고 했다.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는 뜻이리라. 때마침 훈훅한 봄바람이 불어와 파릇파릇 싹트는 대지를 오르쓸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문득 산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지목한 자리 말고도 공간이 더 있긴 했다. 우리 삼형제까지는 누워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글퍼졌다. 이제 나도 머지않은 종말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소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지국이 멀어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의 집인가 뭐? 라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셋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째의 가족 전체를 포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만 용서한다는 의미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홀깃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슬쩍 중정을 또 보았다. 셋째네 아들도 이제 곧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굳어지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를 흘금 보시며 입을 비축하셨다. 어머니는 역시 마음이 여리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셋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셋째가 가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록 코가 떨어질 위험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더 계시겠니? 살아생전에 풀어야 할 게 아니냐? 셋째가 야, 야 하고 연신 수긍하는데 제수의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주버님. 역시 눈치와 슬기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곧바로 셋째에게 연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아버지도 들으시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 어머니는 그래 잘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다. 그것으로 이미 목이 나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 셋째네 부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 문턱을 넘었다. 차는 재수가 운전한 모양이었다. 오늘 청명을 맞아 처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귀향의 담력을 키우려 한잔한 건지 셋째는 얼굴에 술기운이 선연했다. 그러나 부부의 표정은 밝았다. 셋째는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재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셋째의 아들을 보시더니 마침내 굳었던 얼굴이 풀리셨고 미소까지 띄셨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우리 손주 어디 좀 보자 하며 무릎 위에 앉히셨다.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나는 성묘 이야기를 꺼냈다. 셋째는 처가 산소에 다녀왔는데 최근엔 화장이 대세라 납골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반나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저녁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고 재수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마다 정중히 술을 따라 올렸다.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발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만 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셋째의 아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아바이! 아바이!

0: 어정쩡 무릎을 꿇는 셋째보다는 나았다. 그보다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풍경이 된 온 가족의 큰절에 나는 감동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재수가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다.
1: 야바이 고집통이 됐어는. 이놈 제법 잘생겼구나.
0: 아버지의 눈곱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코까지 굴쩍거리셨다.
1: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0: 며느리가 표준어를 잘해서인지 아버지는 사투리도 쓰지 않으셨다.
1: 내가 옛날 생각만 했지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0: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모처럼 긴 말씀을 하셨다. 곁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어가셨다.
1: 얼마나 좋은가. 한족 며느리도 조선 말을 잘하고 손자 녀석도 짜구배가 돼서 그런지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장수상이고.
0: 굵은 눈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눈물.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코끝이 찡해나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전주 김씨와 고향 함흥만이 아닐 것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 사람들이 모두 돈 벌러 떠나면서 점점 비어져가는 마을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들 외국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이 시대 때문일까? 나는 슬그머니 등뒤가 허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낮에 다녀온 그 산소를 다시 보았다. 속으로 아버지의 산이라 부르던 밭지경 같지만 풍수 좋다던 그곳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노루무레한 마른 잔디가 덮인 봉분들이 여러 보였다. 그러나 꿈을 꾸는 나는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홍용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홍용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홍용남 시인은 1970년 6월에 흥룡강성 동릉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가정의 경제난으로 연변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하해해서 장사에 진출합니다. 어느 한 번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들 그 신문사에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는 뭔가 모르니까 그걸 팔자고 지금.
0: 예.
1: 그걸 누구한테 팔자고 지금 안고 다닌다. 초창기에 아주 극심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때 쓰는지라 아주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 첫 시집 꽃무지개를 출판한 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문 중문으로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0: 네.
1: 해내외 문학상 30여 차를 수상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100명 개혁 창업 걸출 인물로 선정되고 또 중국 당대 걸출한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연길시 10대 우수 청년, 연변 청년 5사 상장 획득자, 연변 10대 청년 창업 샛별로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화 공훈 훈장, 조선에서 로력 훈장, 한국에서 중환 우호 교류 공로 메달을 수훈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텔레비전 제작 중심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50돌을 맞으면서 홍용남의 인생 일대기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흰 구름의 길 상하집을 촬영 제작에서 방송했습니다.
0: 예.
1: 현재 련행성 단동시 웰빙 건강제품유한회사 이사장, 연변주 정협위원, 연변 두만강지역 경제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등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홍용남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꽃입니다.
2: 꽃, 홍용남. 겨운에 추웠던 대지, 봄맞아 하늘 향해 높이 든 축배.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잘.
1: 이 당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꽃송이를 술잔으로 본 것입니다.
0: 예.
1: 그것도 봄을 맞는 축배의 잔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이란 술잔에는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차 넘친답니다. 즉 철철 넘칩니다. 봄을 맞아 피어난 꽃송이를 축배 잔으로 본 것으로 시가 이미 다 된 거죠. 시인의 상상력을 잘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꽃망울입니다.
2: 꽃망울, 홍용남.

0: 무엇에 속났을까? 뽀로통. 입 꼭 담은 꽃망울.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아이, 숨 막혀 그만. 노염 가시고 빵긋 웃네요.
1: 예, 이번에는 이 꽃망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연에서 이 꽃망울을 성이 나서 뾰로통해 있는 걸로 묘사하고, 그래서 입까지 콕 담은 걸로 묘사하고, 다음 연에서는 이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웃어버린 것이 그만 꽃이 활짝 피어난 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연에서는 이 아예 노염 가시고 빵긋 웃는 꽃송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에 아지랑이 간지르니까 빵 꽃으로, 즉 웃음꽃으로 터진 꽃망울입니다. 묘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동시입니다. 시어를 고를 때에도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잘 골라서 참다 참다 너무 숨막히다 다시 빵 터지게 만든 이런 것이 이 동시에서 참 잘 묘하게 표현됐습니다.
2: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입니다.
0: 눈, 홍룡암. 온 하늘에 하얗게 춤추며 나풀나풀. 하늘에서 겨울나비 날아내려온다. 어느새 팔랑 매화꽃이 앉은 나비 봄 꿈을 꾼다. 나비와 꽃의 입맞춤 바야흐로 새 봄이 시작된다.

예, 이 동시 작품은 면으로부터 점으로 점진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먼저는 온 하늘을 온통 하얗게 색칠한 그런 그 춤추는 나비 군상들을 묘사하고 즉 눈을 면으로 묘사하던 대로부터 시작해서 매화꽃에 앉은 나비란 이런 점으로 좁혀서 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비와 꽃의 입맞춤을 순간적으로 나비와 꽃이 딱 입맞춘 이 순간을 새봄이 시작되는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명과 점을 잘 재단해서 짜이게 만든 형상이 잘된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잠이 들었네입니다.
1: 잠이 들었네. 홍용암. 엄마는 아가만 귀여워 아가를 안고 깜빡 잠이 들고, 아가는 고양이 제일고와 고양이를 안고 쌔근 잠이 들고, 고양이는 또 털실볼 재롱스러워 털실볼 안고 가른 잠이 들고.
2: 예, 이 동시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고 자기가 제일 고하거나 자기가 제일 재롱스러운 실물들을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또 털실보를 안고 잡니다.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깜빡, 쌔근, 가름 이런 정제된 시어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그 잠들 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 묘하고 잘 구사한 동시입니다. 독자들은 또 이 동시를 통해서 각자의 특성상 그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재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그 맛을 새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 그 잘 정제된 짜인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못입니다.
1: 못, 홍용암. 마당에서 타박타박 뛰어놀다 못을 밟았다. 아차, 섬직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니 긴 못이 신바닥에 뚫고 꽃시누까지 나왔네. 와, 하늘이 무너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레 신을 벗기고 보니 웬걸, 마침 못이 발가락 새를 꿰고 나온걸. 뚝 멈춘 아기의 울음소리.
2: 예, 이 동시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만이 못을 밟았는데, 그 못을 처음 발견했을 땐 못이 신바닥 쭉게 뚫고 꽃신 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와, 하늘이 무너지는 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막 달려와 보니까, 아, 밑에 뜨고 본 게, 아, 맨바로 그 못이가 바로 다치지 않고 발가락 사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그제야 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뚝 멈춘 아기 울음소리. 예, 아이도 울음 멈췄습니다. 결국에 발가락 사이로 못이 나오다 보니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짜아짜한 순간이었습니다.
0: 네.
2: 동시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순간을

0: 도착했죠. 엄마와 아기 마음을 쥐었다 놓는 순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동심은 이미 독자들의 마음을 억지에 놓았습니다. 동심에 부합되고 마음을 사로잡아낸 순간 포착을 아주 묘하게 고안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만으로도 시는 다 완성된 거죠. 시인이 재치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식은땀이 쫙 나오게 만들다가 결국 네. 들어가게 만들었죠.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사슴뿔나무입니다.
2: 사슴뿔나무 홍용암. 한낮을 놀다 지쳐 소르륵 잠이 깜빡든 새 누군가 꽃사슴 머리 위에 가만히 홈을 파고 심어놓은 나무씨 두 알. 내리는 비 맞고 가지런히 우석우석 자라났네. 멋있는 나무 두 그루. 꽃사슴 머리 위에 동실 실려 신선같이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천하강산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 땅속 깊이 뿌리 박혀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개암나무, 본나무, 참나무 모두가 술렁술렁 설레이네.

0: 예, 이 동심리 이 사슴뿔나무란 이 제목은 이분이 어느 동시집 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이것도 명확히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고사선 위에 누가 화물 파고 심어 놓았는지 가지런히 으쓱으쓱 멋있는 나무 뚝으로 탁 자라났단 말이에요. 고사선 머리에 동실실려 신성같이 지금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지금 천하강산을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서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드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깻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모두 슬렁슬렁 설레입니다.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사슴이 머리 위에 자라났으니 마음껏 세상 금수강산 다 구경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묘하게 사슴이 머리 위에 난 사슴뿔을 나무로 화해서 기막히게 동시를 엮어냈습니다. 이 화면만 생각해도 한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됐습니다. 시인이 재치가 이만저만의 안해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지금의 그 청집돌이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마 한 30년 전에는 보게 되면 청집 그 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평평한 꼭대기에 나무씨가 앉아서 거기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해서 청집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0: 예, 있지요.
1: 예, 예. 있지. 그것이 바로 그 지금 이 시에서 그 이 시인이 보완한 바로 이 사슴뿔 위에 또 오면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저 뭐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장면을 되게 아주 묘하게 매치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0: 예, 아주 예. 그 합당하게.
1: 네. 아마 생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합리하죠.
0: 예.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제마전입니다.
1: 제마전 홍용암. 호시탐탐 디오란 제마전 엿보던 뽀드렁 이빨 욕심돼지 울바자틈 씩씩 도지고 들어와 흉악한 대가리 쑥 들이미니 이 그 도깨비야 졸장공원 밭바라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산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이놈 어리 덤벼봐. 강냉이는 호통 빼며 발굽을 씩 걷어붙이고 고추는 내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가지는 기세 등등 방망이를 꺼내들죠. 침략자다 뚜뚜 청동원. 성급한 호박꽃만 긴급나팔 부느라 보리 잔뜩 부어 해덤비며 떠들썩. 디오란 제마자는 삽시간의 수라장.

0: 예, 이 동시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계했습니다. 지금 차마전을 하나의 전투장으로 묘사해냅니다. 먼저는 이 대제가 욕심 가득 물고 차마전을 넘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걸 발견하니 각가지 곡식과 남새들이 삽시간에 지금 1급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줄단콩은 바짝바짝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상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강냉이는 이 발굽을 쓱 걷어붙이고 고추는 또 매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독이 오른 고추를 비수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가지는 또 방망이를 꺼내들고 호박꽃은 야 침략자다 뚜뚜 나팔을 불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래서 차마전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곡식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잘 풀어냈습니다. 온통에 살아 숨쉬는 차마전의 그 진풍경을 잘 그려내서 동시로 하여금이 싱싱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진한 현장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와 유머 속에서 채마전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멋진 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채마전에 뛰어들었다 나올 수도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그 뭐 남새들이 가지각색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어떤 자기의 그 뭐 전투력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반응 능력에 따라서 이 침략자 돼지와 지금 싸우는 그렇지. 이런 장면을 그 상상해낸 거죠.
0: 그렇지.
1: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는 가면서 뭐 고추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또 무슨 뭐 강냉이는 어떻고 그런 이런 특성을 또 아이들이 후에 다시 또 이 시를 본다면은 제가 관찰하게 되죠. 아 정말 그런가?
0: 아 정말 예. 비수 같구나. 예. 아 정말 그 방망이 같구나.
1: 예. 아무래도 여기서 그 작자의 아주 기발한 착상이 그 빛을 뿌리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동년의 낭만입니다.

0: 동년의 낭만 홍용암 도주먹 불 끈 쥐고 나 혼자 나는 듯이 강가 모래밭을 달리면 그 뒤에 줄레줄레 발자국이 따라오고 또 헐레벌떡 그림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 달싹달싹 땀벌창이 혀를 빼문 발바리가 따라오고 발자국과 그림자와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내기하듯 따라온다.
1: 예, 지금 이 한창 젊었을 때는 더구나 동년 시절에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공부도 바쁘고 노름도 아주 더 바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된 거죠. 달린 만큼 또 발자국이 찍혀서 나를 따라옵니다. 헐레벌떡 나이 지나온 그림자도 바싹 뒤를 쫓아옵니다. 어쩔 사이 없습니다. 그 뒤로 또 혀를 빼문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따라옵니다. 쉴래야 쉴 수 없고 주춤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내기하듯 계속 앞장서서 세기를 개척하며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볼 때면 나는 이미 저만치 동년을 다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무지개 갖고 천진난만하던 7세기 동년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의 허겁지겁 달려온 한단하게 행복했고 더 바쁘던 동년 세월을 되새겨보는 좋은 반추의 과정이고 청화의 과정을 반영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성인 생활, 목표가 확정된 규칙 속에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서는 안 해드릴 시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디뎌야 할 때, 무심히 흘러간 나의 동년 시절은 안개 속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올 수 없는 그 파란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2: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기와 할머니입니다.
1: 아기와 할머니 홍용암. 할머니 품이 안겨 태득 웃는 아기에게 앞니빨이 두개.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웃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개.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아기와 할머니는 헤헤 모두

0: 이가 두 개.
1: 예, 지금 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예, 애가 예, 변하고 포근해 좋다고 할미를 보고 가득 웃음. 근데 아기는 예, 앞이가 두 개만 돋아있습니다. 갓난 하얀 이빨임. 미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얀 이빨 두 개. 이 세상 만나는 걸 다 먹어볼 수 있는 희망찬 이가 두 개입니다. 동시가 예, 여기서 끝난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아기발에 뽀뽀하며 방실 우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근데 이번에는 갓난 이가 아니라 다 빠지고 삭고해서 겨우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이가 보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씹어삼킨 하얀 마지막 이 두 개. 파란만장한 새우를 씹어넘기고 남은 마지막 하얀 이 두 개의 이빨입니다. 둘 다의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는 나온 이, 하나는 린로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납니다. 둘 다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경우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 모를 수를 놓고 그냥 헤헤 모두 다 이가 두 개라고 흥연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감동받고 안 받고는 이 독자들 자체의 몫입니다. 이 동시는 이렇게 두 세대의 하얀 이를 초점에 놓고 렌즈를 박았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 속에 사랑을 잃게 하는 마음 짠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홍영암 시인의 잘 구사된 멋진 동시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포로 제작의 정설매, 포로 편집과 진행의 남설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례화 작사 박송철 작곡의 강화 최래른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뱅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이어 며칠 사이만 진행한다고 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새로운 우대 활동을 진행할 때면 그만한 여기에 제약회사에서의 그 후추 내놓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점이 많게 되어 있는 기회라는 걸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가게 15가게를 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가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홍남강 치료익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이제 주추할 때 홍광 치료익이라 했는데 그게 남색광이 더 따라가게 돼 있는 특수한 그 하버드대학 그 노벨상까지 받은 홍남강 치료익이 이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신이로의 제품 자체는 지금 10각을 사면 10각을 물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홍남강 치료이기에다 세신으로 약품까지 쓰게 되면 우리는 건파체에 있어서 건파체를 비롯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하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요. 12각을 사면 12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세신이로는 이제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세신이로는 한 가게 가격이 698원인데 지금 10가게 10각을 받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340원 잡게 되지 않으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고 명서방은 598원입니다.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딱 그 홍남강 치료기를 제외하고 본 제품 12각에 12각이 되면 모두 그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기회지 지나가면 기회는 기회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501-776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OEC 가루 한 각을 준다 하였는데요. 이 OEC 가루는 우리 보통 인정하는 오일은 그 늙은 오일을 파서 씨를 말려서 가루낸 여기에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일종 약품에 속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셀레늄이라는 미량원소가 들어갔습니다. 셀레늄은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건강학에 있어서는 아주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우리 모든 계통을 조절해주는 데는 우선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OEC만 해도 좋은데 여기 셀레늄까지 들어갔으니까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우대정책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집에 저 아저씨도 뭐가 어서 한 2년 전에 한 2년 그저께서 이 노세산에 와서 지금 구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그냥 예, 뭐가 어리 좀 뭐가 뭐 혈압이 높으면서 어림증이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천희 박사 먹었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천희 박사는 그런 데는 예. 명품에 속할 겁니다.
2: 혈압이 완전히 잘 되면서 어지럼증이 많이 났다고 예. 이게 절반 얼굴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 보건되면 괜찮지
1: 본인이 깐깐
2: 예. 예. 부들부들 자꾸 떨린다면 이랬지라 근데 그게 지금 얼어봐서다 이랬다
1: 예예예
2: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지 못해 됐습니다. 굉장히 발음도 똑같고 예. 안 좋은 반신도 다리를 좀 간다 다리를 오른 다리에서 끌어서 끌리고 그렇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선 끌리지 않는다 이랬다
1: 예.
2: 머리 밑에 되면 그냥 쑥쑥 찍어버리면 그것도 많이 낫단다
1: 예.
2: 그래서 손 이렇게 왼쪽으로 맞다 나가 왼손은 밥 먹는 게 바로 뭔가 먹지 못해 왼손을 먹는 게 자꾸 그냥 흘려져서 바로 이렇게 흔들흔들 굴면 푸지 못해서
1: 그럼요
2: 예, 견뎌서 거제 숟가락 일시 잘하면서 밥 잘 떠먹습니다.
1: 아, 예, 예.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손 떨던 것도 많이 나아지고,
1: 예. 예.
2: 그 거기다가 또 무슨 선생님이 숨이 좀 차서, 예. 또 심장이 좀 나쁘다 그래서
1: 그렇죠.
2: 나 먹으니까 다 기관이 나빠지니까.
1: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막 숨이 딱 올라와가지고, 예. 또 내긴 산에 와서 그냥 가슴이 툭, 무슨 옷도 단지하면 그냥 앉아있고 이랬댔어. 근데 그, 요즘에는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온다고, 예. 편안하단다, 요즘에는.
1: 그렇죠.
2: 예, 예, 둥그리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그러면서 맥이 자꾸 없다더니 지금 맥이 난답니다. 정신도 나고, 예.
1: 그렇죠.
2: 사람이 보면 그냥 멍해 있던 것은 정신 차렸을 때다.
1: 어, 그렇죠. 예, 예. 천희 박사가 그 방면에 있어서는.
2: 예.
1: 일단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예. 아주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예. 정도입니다.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냥 몸이 차가워서 예. 손도 시리고 팔도 그냥 차가워서 그러면서 이제 아래 배까지 그냥 차다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 검사분 괜찮다니 그 소변 잘 보니까 그냥 여러 번 본다 말도 그러면서 미래는 없다 그러 근데 소변 자꾸 자주 본다 말이다 그러니까 꼬마 튀다면 실수 지나서 있더라 말도 하더라 그니까 차수지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요즘에는.
1: 네. 콩팥이 많이 허했습니다. 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단수 심장과 뇌혈관의 예. 문제는 꼭 콩팥과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이 문제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2: 그래, 그 다음, 뭔가 뭐, 이거 뭐, 다리라며 좀 시큰시큰거리고, 어디 빼마지마다 속한 다리도 다 아프다며 이러던게, 그게 많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걸음이 잘 걸른다며 이랬대요.
1: 예.
2: 다리 걸리지 않을까. 좀 잘 걸른다며 이랬대다.
1: 예.
2: 맥게 맥이 난단다. 확실히 난리 난다, 맥이 나는 게.
1: 그럼요.
2: 그럼 내 방송 들어보니까, 나 전번에 그 우리 약살 때 홍강 치료 이거 배달 받았는데 그것도 줬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것도 다
1: 홍남강 치료 이기니까 예. 배의 효과를 아이, 본답니다.
2: 예. 빨간 빛이 파란 빛이 같이 나온다가 언제 썼을까
1: 그렇죠.
2: 치료 받으면 언제 예. 좋겠을까 그래서 그거 빨리 배달 받으라고 나한테 앉아서 방송 내마다 들었네.
1: 그렇죠.
2: 예, 예. 그래 오늘 약을 또 싸내도 또 아약사면 거주지 않고 언제 썼어 거주지
1: 그렇죠.
2: 않고
1: 몇천 원에나 한 5천 원에 해당하는 기계입니다.
2: 예, 거주라도 싸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약을 싸면 무료로 배달을 받을까 언제 썼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약 싸겠습니다. 이
1: 그렇게 하세요. 집에 중풍 후유증 환자가 있다면 이 1억 기계를 쓰고 본 예. 제품 천희 박사를 쓰고 하게 되면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2: 예,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하하,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해결해주고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하나 다 소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흥조펀이라고 대추가루입니다. 그리고 마야 후징이라고 있고 그러니까 메밀 그 우물어 나온 그걸 말려와서 가루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칭 단발펀도 들어가 있고 옥죽 가루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식물 자이춘즈라는 이런 건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성분이 이처럼 뭐 73세의 신경외과 미국 박사가 10년을 누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깔딱 못하던 게 이 제품이 나서서 그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가 아니겠습니까? CAMP라는 이 기술은 우리 지금 인류의 수명을 원래는 100세 하였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나도 천희 박사를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저기, 여러 면으로 다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심장도 후두두 하던 게 낫고,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낫고, 예. 코가도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콩팥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3: 소변이 차수도 드물어지고.
1: 예.
3: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번 기회 좋을 때 싸먹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예, 재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허리가 예,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급하고, 그래서 영 다들, 예, 빈둔하고, 예, 또 저리기도 하고, 예, 통제도 나고, 예, 영, 그래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 매기도 없고, 아우, 매기도, 예. 매기 없고, 그래서, 예, 그런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예, 소변이 담백이 나갑니다.
1: 예.
4: 이 비행기 소리 거기도 듣겠습니까?
1: 안 듣게요. 예, 예, 사부는 듣기 좋은 우리는 안 들려요. 예, 예, 안 들려.
4: 예. 그래, 예. 그래서 예, 소변에 한, 저 담백이 나갈까 약방에서 약을 싸 먹다가 소리, 아,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 인천 이거 싸서 먹는데 한 청원화 되기 전부터 예, 벌써 예, 소변 착수가 적어지고 예, 예, 저리던 것도 낫고, 또 맥도 없대다. 그래서 예, 점점 좋아지니까 어떤 예 여러 달 쓰니까 예, 거의 지금 예 정상으로 된 것과 한 가지입니다. 소변 예 담백이 없고 예 허리가 아예 아프니까 예 정상이지. 그래서 예 신우신염이라는 게 어떤
1: 이 신우신염 예예 그럴 겁니다.
4: 예,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낫은 것 같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식사 후에 그냥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됐는데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 예, 음식을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고 있으니까 예, 몸이 영소하지고 맥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예, 항항하고 예, 춤이 차고 예,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편안하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기침이 좀 있고 가래도 있고 기침이 있고 목이 간질간질함이 좀 있고 예, 잘해서 예, 있었는데 이증상이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에, 저는 예, 좀 간도 워낙 기관감이 있었습니다.
1: 예.
4: 그랬던 게 이번에 이야기에 간이 소설되었는지 혈소판이 혈소판 각도 쓴으로서 예, 서로 개인적으로 노트에가 있었는데 이증상이 지금 이거 없습니다. 이거 먹은 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1: 예, 조혈공력이 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말합니다. 간도 좋아지고 만약에 간이 질병으로 문제 생겨서 간 경화까지 있다면 간 문정맥이 높아지면서 간에 피가 간주장기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피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비장에 옵니다. 비장은 피를 저장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피가 변을 통해 나가거나 피하에 얼룩이 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간도 좋아지고 콤파트 좋아지고 소화공능도 좋아지고 호흡계통도 좋아지고 단순 콤파트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콤파트 오장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효과를 보게 된 여사분의 말씀이 아주 준확합니다.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서 그 서른두 가지 약들이 대개는 매우 효과 있어서 맥이 나서 지금 예, 누워 있습니다. 이전에 누워 있던 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제가 전이밥을 먹고 많이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5: 소변이 자서 예, 고생했는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나고 예, 소화가 잘 되니 밥을 잘 먹고 맥이 나고 혈압이 파동이 심한데 예, 혈압이 지금 운동되니까 예, 우시름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5: 그리고 경력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1: 그렇죠. 예, 예.
5: 예. 기간 지음으로 예, 항상 기침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다 나아져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5: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예, 지금 나가 활동도 잘하고 걷는 것도 욕먹 걸을 수 있고 아까 영 좋습니다.
1: 지금. 예, 그렇습니다.
5: 약이 이렇게 여름에 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 이런 우리 남편이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잠 자지 못하게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 아침에는 안 정신 나간다.
1: 네, 그렇죠.
5: 그리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낫고 예. 가인 아빠 언제 항상 옆구리 키우고 예. 저 눈이 뵈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많이 낫단다.
1: 예.
5: 약이 여름에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쓰리 좀 약이 좀
1: 이분이 우대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게 이게 특수한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가 집에 한 끼만 좋은 게 있다면 내간에 함께 쓸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세포의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우수한 이기가 안전한 이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전이 박사를 쓰는 환자인데 로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얼마 받으니까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안동에 경화심해서 예, 고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그래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래든 차에서 재니까 니 듣고서 로벨사 두 번 받아 그런데 며칠 안 먹어도 찌끄덕이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하니까 몸이 부드러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최신 1호로 어제 썼는가 뭐 소변이 그냥 잦아서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 예, 얼마 효과 빠르겠습니까. 그래 실수도 아예 하고 많이 봐두고서 두 번 보고 했는데 예, 계속 이래 먹고 잘 끓이고 해놓고 어젠 반이 넘었으니까 뭐이나 타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질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받아
1: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기회는 며칠 안 진행하는 깜짝 우대 활동에 속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선생님.
7: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하고, 이 신노시갈 지증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뭔가 폐지종을 한 번도 입원한 적도 있고 해서,
1: 예.
7: 예, 계속 있으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맥이 없어 합니다.
1: 예.
7: 예, 심리가 없어서, 예, 식사를 잘 못하고, 활동 못하니까, 예. 식사도 당연히 못하고 식사하면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예, 원신 것처럼 미래아이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천이 박사로 대접했는데 우선 그거는 흑달 잡쌌습니다.
1: 그래요?
7: 이제 많이 활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7: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그게 벌써 좋아지고 매일 위가 제거되니까 예, 또 식사도 밥맛도 돌아서서 밥도 잘 잡수고 맥이 없어 하던 것도 많이 낫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워낙 또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내성 전내센터 있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남성들은 예, 기본입니다.
7: 예. 예. 그래 천이 박사로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남편분이 써보고 하니까 용 효과도 온 게 알기니까 예. 이 전내센터 있고 하가 이 세시미로로 같이 쓰면 좋다고 또 이번에 활동 용 좋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7: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싸서 또 아주 같이 개섭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내간에 함께 쓰셔도 좋습니다. 천이 박사 세신이는 배합이 너무 잘 맞으니까 천이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고 세신이는 콩팥을 위주로 하면서 위, 비장, 간장, 담낭, 여기에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까지 포함해서 우수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세신이로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천이 박사 세신이로 배합하는 게 너무 좋은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7: 네, 그러면 오늘 얘기 대답받겠습니다.
1: 예, 건강경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 특히 이름 그대로 시라는 건 시칠 세자에 시는 콩팥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콩팥을 시쳐주는 젤이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그 기본 콩능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독혈증 그리고 전도근 32가지 중약제 이런 처방은 아주 이 제품 이 그 처방이 유일한 처방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그리고 콩팥을 위주로 하면서 단순 콩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간과 콩팥이 화음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서 콩팥이 양을 돋아주고 그리고 그 콩팥 공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기가 생기고 유

0: 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조혈 공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름 그대로 간단히 뭐 콤파질 치료해 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그런데 단순 콤파친 콤파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콤파친 직접 심장은 콤파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콤파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독증까지 가게 되며 마지막에는 심장의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르지 않은 이 혈액은 어디에 가서 뇌가 될 길이 없습니다. 뇌독증이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뇌독증으로 인해서 콤파치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금방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됩니다.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말고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비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뇌독증을 투석을 하지 않고 콤파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마지막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이 제품 세신이라는 현대의학에서 중요하게서는 아주 거의 높은 이 그 계단에서의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로켈증은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을 이쪽에 그 전로권을 쓰고 다시 세만의 세신이로 가운데서 로켈증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 이전에 25회 복용했던 것 이번에는 35회 복용량으로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게 되면 콤파치 든든해야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습기에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탄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한기를 몰아내고 콤파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특히 여기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염보글지라든지 콤파치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은 간 콤파치 좋아져야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이 좋아지게 돼 있고 소화계통이 좋아지는 여기 성분이 또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계통이 좋아지는 성분 자체로는 닦은 저바이스를 하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여기 또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줌에 있어서 콤파치를 떨어지고 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대중 없이 제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 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로괴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은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 일체가 곧 그의 신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왕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왕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왕대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레이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도움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하우고 도시락을 싣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왕대령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왕대령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었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괴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괴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아참에는 그것은 록의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록외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 내내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로괴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투로 말했다. 로게, 우린 다그쳐 임무를 완수해요.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괴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0: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게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때로부터 귀신 로게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 그는 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 기업 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게는 정년 퇴직하게 되었다. 주로계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 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도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로괴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게의 손이 아찰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치었다. 로게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천하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라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든가. 양출하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때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보지 않았고 쩍 하면은 성과를 부리곤 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주로게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촌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려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1: 양촌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0: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구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1: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0: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추록이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춘아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자간이 서로 대치하게 됐다.
2: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0: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계를 향해 도저를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2: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의 너저런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0: 아들은 영예정세와 상장들을 개똥나무리듯 하찮게 보았다.
2: 시내에서 40년을 굴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0: 쭉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2: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0: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2: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들은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담아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0: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 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우울함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로겔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으로 빠져들게 했고 서운함과 더불어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애당초에 그에게 추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큰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아들에게 어찌 추수의 경지를 바란단 말인가. 추록에는 그날 밤으로 영예정사와 상장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다시 그 당년 도시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낡은 농나무 상자 속에 담아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수록이가 20살에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표와 이모작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귀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의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문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로계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로계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 고향당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말한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룡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룡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0: 고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조례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사로 담아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0: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서 예, 길태중인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숙청량 원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의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우리 길태중의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숙청량 원장님의 여러 가지 기술을 장악한 다민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는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서 첨약을 지어드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준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친구료법에 정맥주사에 저전도의 칼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영활하게 응용해가지고 환자들의 병을 말려 잘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첫째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들이 관찰해 보게 되면 환자에게 말려 첨약을 지어드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점적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을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에 여러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에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하는데 이야기 되면 모종의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춘보드라지라는데 초장에 그리고 반복성이 강한 습진에 침마진에 소보진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반복성이 강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접근통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길태중의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레알을 해봅시다. 심뇌혈관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심혈관계통과 뇌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일련의 말조의 질병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고혈압 이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3.3억 정도 되는데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병을 열어둘 수 있고요. 이외에도 뇌졸중, 고지혈증, 심교통, 심근경색, 심력쇠결증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지요. 심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또 두통증도 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뇌의 공열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말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예, 아프거나 예, 어떤 분들도 늘상 또 압박감을 느낍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가슴이 아픈데 칼로 애이는 것처럼 예, 이러한 아픔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 가슴이 아프면서 방사성 통증이 생기는데 예, 어떤 분들은 어깨, 특히는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예, 이런 곳으로 예, 방사성 통증이 생기고 또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래 턱까지 방사성 통증이 생깁니다.
0: 네.
1: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숨이 차합니다. 예,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예, 심력쇠갈증으로 고생하거나 예, 심률실성으로 예, 스창이라 합니다. 예, 고생하는 분들이 이러한 말죠. 호흡곤란을 느낄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우리 제때 확진을 못하고 네?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쯔찰리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사망률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심뇌혈관 질병은 우리 구급에 보다가 구급에서 말이죠. 성공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망하는 비율이가 대략의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이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심뇌혈관 질병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질병에 걸린 분들이 상당한 중지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2: 예, 내 성황보 지금 피부병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였겠습니다. 보는 게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2: 원장님.
1: 예, 예, 예.
2: 예, 그럼 한번 다시 예정하려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숙충장 원장님을 보이는 고객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3: 예,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땐 좀 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식은 땀이 나면서 예. 가슴이 침침하고 영 그래서 어떤 땐 이 숨쉬기 영 곤란하지 뭐. 그래서 이 선생님 약을 한두 번 갖다 먹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약지라 가자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4: 저는 예, 이래. 가슴도 답답하고, 혈압도 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1: 예.
4: 온종되지 않아서 예. 그, 기태 중에 가서 수 원장님이 약을 한번 가져다 먹었는데.
1: 예.
4: 가슴이 답답한 건 예, 괜찮은데 혈압이 예. 아직도 예, 온종되지 않아서
1: 예.
4: 오늘 또 가서 원장님 보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5: 허리 다리 아파서 증은 맞고 참약 먹은 게 효과만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방출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효과만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래, 오늘 가자, 또 연락하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네, 저럽니까?
1: 예, 맞습니다.
6: 저번에 아, 고량 아프고 가슴 답답하게든 그 이사약 쓰거나 좀 나서서 좀 한번 더 써보자고 그래요.
1: 예, 어느 선생님 보이겠습니까?
6: 아야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뭐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쩌네 오십시오. 예.
6: 네.
1: 예.
0: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오늘 저도 내일이 원장님을 보이자고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예.
8: 예,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8: 예, 저는, 예, 이제 허리 쪽하고, 이거, 다리로부터, 이, 저, 무릎, 이, 무릎 이쪽이 너무, 이게, 통신하고 줄이 막 뻗치고 이래가지고, 층계 오르고 이래기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1: 예, 예.
8: 예, 이래가지고, 저기, 저 강철수 주인 선생님이 치료도 받고, 뭐, 저기, 뭐, 침도 맞고, 저 처약도 썼어요.
1: 예예예. 예, 예.
8: 그래서 예, 효과 많이 봤어요 지금.
1: 예.
8: 예. 그래가지고 또 오늘 가보려고 예약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예.
8: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오늘은 예,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심내혈관질병에서 아, 흔히 볼 수 있는 예. 에,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에, 관심병이라 할 경우에는 에,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에, 관상동맥, 에, 심장에 주위에 있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 이 관상동맥이 협착이 생기거나 에, 돌아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폐색 현상에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인데 어떤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관심병에 걸리게 되면 항상 무엇으로 가슴을 말죠 짓눌러 놓는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거 압박감이라 하는데 그러다가 가슴이 답답해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심교통이 옵니다. 가슴이 아파납니다.
0: 네, 어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예, 그 길태중의 그 박윤덕 선생님의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9: 예, 원래부터 혈압도 좀 높아서 예, 그 약 먹었는데 혈압이라면은 영 언정되고 좋은데 예, 이 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예, 만날 저기 어떨 때는 침침하면서 예, 숨이 잘 올라와요 왔습니다.
1: 그렇죠, 예.
9: 그래, 예, 그리고 예, 좀 어떨 때는 식은땀이 잘 나고 그래가지고 예. 전번에 약을 한번 먹었는데 조금 좀 지금 효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답답한 게 조금 났는데 예, 예. 약을 부지런히 먹자고요. 그래서 오늘이 약질러 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9: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
0: 네.
10: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10: 저는 이 제가 환자입니다.
1: 예, 예.
10: 예, 그래서 계속 머리 심하니, 머리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예, 참 머리가 아프고,
1: 예.
10: 그래서 다리맥이 안에 다리 다리맥이 없어가지고, 그걸 기도 바꾸고 해서,
1: 예.
10: 지금 수일에 우리 그 박윤덕 주인 이사인데, 다 됐습니다.
1: 예, 예, 예.
10: 치마하고 엄청 사랑하게 매복을 봐주고 신문도 잘해주시고
1: 예 그렇죠
10: 어떤 선생하고 이게 예. 그래서 그 먼저 하고 한번 쓰는 중에 머리 어지러운 거로 맑아진 것 같고 예 계속 맥도 예. 돌아오고 좀 맥이 납니다
1: 예, 예.
10: 그런 것도 좀 맥이 나고
1: 예.
10: 그래서 약이 떨어지니까 또 오늘이 가서 약 빌려가려고 박윤덕 주임이사님 약해주시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는 저 주원장 저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으세요?
11: 지금 한 달 차에 저 주원장 그 뜨는가 초약과 친구로 기름에서 쓰는 게 확실히 효과 좋아요.
1: 예, 예, 예.
11: 예, 원래 허리 그 크게 걷지도 못하고 정말 움직이면 허리가 말이야 찡찡찡거리거든 게 이 증상에 감정같이 오셨었어요.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11: 얼마나 좋은지만 지금 계속 뭔가 그 주원자라고 보니까 다들형 좋고
1: 그렇죠.
11: 영 싹싹하고 예, 이러니까 이들수에 가더라 말이오.
1: 예예예 예, 그렇죠. 예,
11: 그러니까 또그 옆에 해서 또 신수자도 어찌 그 싹싹한 사람에
1: 예 정말. 그래요. 예,
11: 예 그래가 그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1: 아 좋은 일입니다. 예,
11: 예 그래서 내일 근일날 했어요. 예. 계속 내 저는 그 주원자로 그 믿고서를 좀 치료해 보려고.
1: 예예 연계 됐습니다.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네, 그 방탕호 그 선생님께서 약속에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손도 아이 타고 해서 지금 한번 해야 하다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1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14: 저는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환자인데
1: 예.
14: 저한테는 위장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1: 예예.
14: 좀 음식을 먹으면 괜찮지만 속이 비쓸 때는 속이 쓰리고 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리.
1: 예.
14: 그때는 좀 이런 면보나 빈간이나 이런 걸 좀 먹으면 괜찮고 일단 그런 게 없을 때는 위 지나갈 때는 막 아프단 말입니다.
1: 예예.
14: 그런데 이 방송을 들는 과정에서 이 박창호 교수님 선생님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치료할 것 같단 말입니다.
1: 예예예.
14: 나도 얘 여러 번 다니며 치료했는데 얘 어제
1: 치료할
14: 때보다 또 후에 재발한단 말입니다.
1: 맞어요.
14: 그런데
1: 예.
14: 오늘이 좀 박창호 선생님에 가서 험약을 좀 써보려고 예약하는 전화를
1: 하는 예예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14: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5: 아, 네. 저는 저기, 박연덕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5: 제가 예, 이 머리 쑥꾼인데 용설이고, 앞니마, 편도 통도요. 그것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 박인덕 선의사 선생님이 약을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15: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써보려고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1: 예. 오더니 오시면 됩니다. 예.
15: 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에, 중의학의 경전저자의 증된 주소라는데, 내경이라는 이런 말이죠.

0: 연령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노년분들, 그리고 또,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학 체계가 있는데, 조이학이라 합니다. 이 조이학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질에 관계되는 학설인데, 태아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런 체질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체질 중에서의 태아음인 체질이가 이 질병에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러면 부모님들 중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계셨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쌍거종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라든가 고혈당에 이런 쌍거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관심병이 말이죠 인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신다든가 술을 너무 반가워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이런 분들 속에서 관상동맥에 조경경화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방하는데 말이죠.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챙기게 되면 이 관심병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위험 인소를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고혈당의 쌍거종이라는데 쌍거종이 있는 분들은 이 쌍거종을 제때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 습관상에서 음식 결부를 말이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우리 남편도 요즘에 들어서 어제 심장이 지어주는 것처럼 아프고,
0: 예.
2: 숨이 올라와요, 예.
0: 그렇죠.
2: 어쨌든 예. 숨이 차고, 예. 이래고, 맥이 없고, 예.
0: 예.
2: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원상 선생님 약속을 지금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2: 예, 예. 오늘 또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이게 예. 다 됐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음식결부를 조절해야 된단 말은, 지방질이 너무 많은 이런 음식들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짧게 다시지 말아야 됩니다. 좀 싱겁다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적당한 수량으로 말이죠. 과일이라든가, 풀채라든가, 이런 걸 다 배려해서 자세해야 말이죠. 이런 관심병을 말이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상에서, 담배를 말이죠. 끊으시고, 술을 말이죠. 적당히 드시는 것이, 이 관심병을 예방하는 조치에 말이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체중을 꼭 말이죠. 정상화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만증이 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말이죠. 공제를 해야 이 관심병을 말이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대에서만도 료해란데 이야기되면 본인이 말이죠. 체질에 알맞게 운동해야 말이죠. 이 관심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말이죠.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너무 격렬한 운동.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연대의 젊은 선생들이 볼을 차다 축구를 하다가 말이죠. 네. 번져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1: 네.

0: 다에 이런 분들이 본인이 체질에 맞지 않게 격렬하게 운동한 결과란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 이 관심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말이죠? 위험인소가 생길 수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거는 증세인데요. 심혈실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스창이랍니다. 예? 관심병으로 인해서 예? 심근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의 최양에
1: 네.
0: 이렇게 되면 예? 심장이 뛰는 것이 말이죠. 예? 고르지 못합니다.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과신병으로 인해서 예, 제때 확진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예, 받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예, 심력쇠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력쇠갈증은 말이죠 아주 위험합니다.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예. 그리고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꼭 이거는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졸사현상이 있습니다. 추스라 합니다. 예. 정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말이죠. 예? 신경질 씁니다. 배를 쓴단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 있고 예? 이럴 때 말이죠. 이 졸사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식물의 음식 습관하고도 관계됩니다. 어떤 음식은 맛있지요.
1: 네.
0: 맛있으면 평소보다 너무 과분하게 자식이 되면
1: 탈이 나죠.
0: 예,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네. 또 졸사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병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특히 재래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1: 네.
0: 너무 말이죠. 재래노동에 너무 말이죠. 힘을 주게 되면 이 졸사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심교통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회의가 주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결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길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의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정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 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 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주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에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3: 주 당위 통전부, 주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 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 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화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 봄날 미디어 유한 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 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이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된장 술유한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두 공상업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체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2: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0: 민족 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입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1: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 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 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 성리 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 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 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 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 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 성리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 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 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 혁명 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일은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의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 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예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회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서 수진제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제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롯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제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의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제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의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회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1: 용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그늘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0: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근일 공고를 발표해 국가 무상헌을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을 자원봉사 평생영예상, 수상 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주 특색농업 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연결 농민견인기제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 발전기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하는 행동방안을 발부했습니다.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익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일전 공천단 조항에서는 2026년 전국대학생 3하향 사회실천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기층실천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며 업적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공을 세우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떳떳이 책임을 짊어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리론 선정과 강연, 애국주의 교양, 과학기술 혁신 지원, 향촌지능 촉진, 친환경 발전 선도, 사회봉사, 나라를 위한 병강수호의 헌신, 중화문맥의 전신 전승 등 다양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전문 행사 조사 연구 보고서, 과제 해결 집중 시범 등 방식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이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할 방침입니다. 료해에 따르면 향촌지능 청춘공훈행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500만 이상 청년 학생들을 우리 향촌에 심입시켜 사회실천과 해민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전성 량곡 생산 실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단위들에서 농업 고품질 발전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인도하고 농업재해방지 감소 친환경 생산기술을 힘써 보급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량곡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 전성 친환경적 통합적 예방 면적이 220만 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성 농업기술보급본서는 전성 재해방지 감소 기술 보급 주관 부문으로부터 재해 감소 및 증산 기술의 집대성 방안을 제정하고 재해 감소 및 증산의 집대성 기술, 농약의 과학적인 안전 사용 기술 및 식물 보호 예방 통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자연 재해와 농약 피해 등이 량식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량곡의 안정적인 생장과 풍작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네, 방안에 따르면 재해 감소 및 증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농사 상황 조사를 전력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핵심 시범 방안을 추진하며 시험 및 시범을 실시합니다. 2026년에 전성적으로 벼, 옥수수 등이 다양한 병충해 약재 예방 효과 기지 5개, 제초제 약해 시범 기지 3개, 식물 보호 기여률 예방 통제 효과 평가 시험 기지 6개, 친환경 예방 통제 시범 기지 3개를 구축해 식물 보호 예방 통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일정 우리 주가 주도해 제정한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스모약과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집중 심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에서는 이 두 가지 국가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식 가동됐고 국가표준화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2026년 4월 15일 정식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메실 로마이세스 라시쿠는 근결 선충을 방지하고 고품질 생물농약으로 인삼,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생강, 콩, 연초 등 작물에 사용하며 안전하고 잔여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약물은 근결 선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종작 산량을 제거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특산품인 인삼의 생존율과 수확량,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녹색 유기농 재배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표준의 시행은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태와 인삼 안전을 보호해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삼 품질 검사 및 인증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연변에 착지했습니다. 산업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고 품질 관리 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들어 연결시에 위치한 국가인삼 로경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국가급 플랫 홈 기능에 입각해 길림성 풍이건강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를 시범으로 산삼과루 전문 품질검사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원료 진위 감정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평가 지표 검측 전과정 추적 관리 삼위일체의 전사슬 품질검사 관리 통제 모직을 구축해 원천적으로 품질 관리 통제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권위적인 기술의 힘으로 특색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네, 이 향후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로경 품질 검사 분야에 깊이 전념해 검측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업종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 학교와 연구기구의 융합 혁신을 심화하고 전문화 표준화 권위적인 품질 검사 봉사로 연변 특색 산업의 전환 승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 전국 인삼 산업이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품질 검사를 다질 타산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0: 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특색농업산업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체계를 건립해 특색농업산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 소위 특색농업산업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특색농업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특색농업 산업 발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놔 특색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 특색농업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요?
1: 네, 전통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우리 조의 특색 농업 산업은 예, 범위가 높고 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 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력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그 주력 산업으로서 예, 인삼 산업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인삼. 우리 조는 예, 중국 인삼의 핵심 생산 지역으로서
0: 네.
1: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을 일체화한 전 산업체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2023년 인삼 총 생산액은 102억 원에 달했고
0: 네.
1: 올해는 110억 원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검은 목이 버섯 산업은 재배기술, 생산량과 품질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그 향상을 이루었으며
0: 네.
1: 여러 개의 지리적 표지 증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연변 황후 산업은 중국이 그 5대 지방 우수종이 하나로서
0: 네.
1: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종원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의 기타 특색 산업으로서는 연변쌀이 포함됩니다.
0: 네.
1: 연변쌀은 그 뛰어난 품질로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특색 과일 산업으로서는 사과배,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현재는 그 고품질 발전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0: 네.
1: 네. 상황버섯 산업은 연변주가 국내 최대 기지로서 이미 재배에서 판매까지의 전 산업체인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업 산업은 여러 개의 국가급 과 성급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꿀벌 산업도 포함됩니다.
0: 네.
1: 연변주는 천년 꿀 자원 그 창고로서 풍부한 네. 식물 자원과 특색 있는 희귀 벌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특색 농업 산업은 연변주의 그 농업 산업 구조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0: 네.
1: 농업이 종합 효익과
0: 네.
1: 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지 농민이 그 소득 증대와 부유화 및 향촌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일 크게 아마 인삼 산업이죠.
1: 네,
0: 네 그리고 목이버섯, 검정기버섯 산업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고
1: 네,
0: 연병황소 산업도 우리 5대 지방 우수품종의 하나로 지금 앞자리 서고 있고 연변 잎쌀하게 되면 맛좋은 쌀로 지금 중국적으로 네.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사과배. 또 상황버섯 이 최근에는 많이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연변에 그 꿀 네. 보게 되면 그 피나무 꿀이 네. 우리 연변에서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산업들이 발전이 우리 조 향촌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는 특색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우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주는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0: 네.
1: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0: 네.
1: 이러한 우위는 주로 지리, 자원, 정책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구현됩니다.
0: 네.
1: 우선 우리 주는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그 삼국이 국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0: 네.
1: 연변주는 중국 동북 지역이 그 대외 개방이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우리 주는 여러 가지 국제 항로를 통해
0: 네.
1: 세계 공급망 체계에 편리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0: 네.
1: 이는 현지 농산물의 수출과 국제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0: 네.
1: 둘째는 우리 주는 백두산이 천연 자원에 의존하여
0: 네.
1: 독특한 립체 기후대를 맞추고 있으며
0: 네.
1: 농작물이 성장에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0: 네.
1: 예, 우리 조이 그 흙토지는 비옥하고 원천수 자원이 풍부하며
0: 네.
1: 예, 산림률은 예, 81%에 달하여 인삼, 예, 검은 목이버섯 등 특색 작물이 그 재배에 독특한 예, 그 자연 조건을 제공합니다.
0: 네.
1: 예, 실제는 예, 우리 조는 국가의 그 동북진흥전략과 서부대개발 등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0: 네.
1: 이러한 정책들은 예,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0: 네.
1: 예,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그 조선족 민속 문화와 문화 관광 산업이 그 심도 있는 융합은 예, 농업 특색 산업이 발전에 문화적 활력을 불러 일으켜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발전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런 문화와 산업이 결합은 예, 농산물의 내용을 예,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그 시장 경쟁력도 높여 예, 우리 주 농업 특색 산업이 그 장기적인 발전에 예, 견실한 기초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우리 주 우세는 지리적인 우세, 자원 우세, 또 정책적인 우세,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1: 네.
0: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연변 황소 산업 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주의 그 위치는 그 중국 동북부에서 그런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0: 네.
1: 그 황소 그 사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최근 몇 년간 예, 우리 주는 연변 황소 그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0: 네.
1: 예, 산업 구조 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0: 네.
1: 현재 그 우리 주 예, 그 황소 사육 규모는
0: 네.
1: 예, 50만 두를 넘어섰으며
0: 네.
1: 예, 연간 출하량은 예, 15만 두에 달합니다.
0: 네.
1: 특히 그 고급 그 설화고기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그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산업 기반 측면에서 예, 우리 주는 국가급 황소 종자 보호 구역과 예, 세계의 대규모 현대화 사육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0: 네.
1: 예, 연변 축산 개발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 기드는 예, 총 자산 25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0: 네.
1: 예, 종축, 사육,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이런 완전한 그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예,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주 그 황소 산업이 총 생산액은 예, 45억 원을 돌파했으며 예, 지역이 그 농민 소득이 15% 이상에 예, 기여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예,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예, 진행 중입니다.
0: 네.
1: 예, 전자식 기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 개체별 사육 정보를 예,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0: 네.
1: 예, 가공 산업은 예, 연간 5만 톤 그 규모의 냉장, 냉동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정책 지원 측면에서 주정부는 예, 2021년부터 25년까지 예, 총 네. 5억 원이 그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0: 네.
1: 예, 농가당 그 최대 5만 원이 사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연변 황소의 그 지리 표지 상표를 등록해 예, 전국이 그 100여 개 그 대형 루터망과 연결하였습니다.
0: 네.
1: 예, 문제점으로는 예, 고급 인력 부족과 예,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0: 네.
1: 예, 이에 따라 우리 주는 예, 연간 200여 명 규모의 그 전문 사육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0: 네.
1: 전반적으로 예, 연변 그 황소 산업은 예, 질적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으며 예,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그 성장 동력으로 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황소 산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의 검정귀 버섯, 목이 버섯이죠.
1: 네.
0: 이 산업 발전 상황 어떠합니까?
1: 예, 우리 주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그 목이 버섯, 그 검은 목이 버섯 생산 기지로서
0: 네.
1: 예,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예, 2023년 기준으로 예. 그 검은 목이버섯 재배 규모는 예, 8억 5천만 주에 달하였으며
0: 네.
1: 예, 건조 제품 연간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서 예, 전국이 총 생산량이 18%를 차지합니다.
0: 네.
1: 예, 산업 총 생산액은 예, 40억 원 위안으로 예, 원으로 예, 돌파하여 예, 농민 소득 증대를 예,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예, 예,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주는 현재 12개 그 전문 생산 기지와 35개의 표준화 대규모 재배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0: 네.
1: 도나시를 중심으로 안도현과 왕청현이 양육을 이룬 이러한 그 산업 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0: 네.
1: 특히 그 도나시와 그 그 검은 먹이버섯 생산량은 전주의 그 4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이 네. 그 검은 먹이버섯 고향이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0: 네.
1: 전주 쪽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는 5만 6천여 호에 달하며
0: 네.
1: 그 가구당 연간 소득 증액은 2만 3천 원에 달합니다.
0: 네.
1: 네. 전주 쪽으로 8개의 대규모 가공 기업이 운영 중이며
0: 네.
1: 연간 가공 능력은 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0: 네.
1: 네. 제품 구조는 단순한 건조 제품에서 5개의 그 60여 개 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0: 네.
1: 즉석 식품과 건강 음료 등 심가공 제품이 포함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전자상 거래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온라인 판매 비중이 그 부단히 증가하여 연변이 그 검은 먹이 버섯 지리 상표는 이마 전국에서 2,800여 개의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였습니다.
0: 네.
1: 현재 그 당면한 그 주요 과제로는
0: 네.
1: 심가공 비율이 30% 미만이며
0: 네.
1: 국제 시장 점유율이 5% 이하에 달하였으며
0: 네.
1: 젊은 층과 그 그런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0: 네.
1: 네. 다음 단계로는 우리주는 2025년까지 네. 심가공 제품 비중을
0: 네.
1: 50% 이상으로 높이고
0: 네.
1: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 그 작은 그 검은 모서지 검은 먹이버섯이 진정한 대형 산업으로 정상시키려 합니다.
0: 네. 그러면 그 인삼 산업도 최근에 인기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의 인삼 산업 발전 어떠합니까?
1: 우리주는 중국이 주요한 그 인삼 생산 기지로서
0: 네.
1: 장백산이 그 우수한 자연 조건과 전통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재배, 가공, 연구 개발, 무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그런 인삼 산업 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0: 네.
1: 2023년 그 기준으로 전주 인삼 재배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0: 네.
1: 생 인삼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으로서
0: 네.
1: 길림성 등이 그 총 생산량이 35%를 차지합니다.
0: 네.
1: 산업 총 생산액은 85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0: 네.
1: 네. 연변주는 훈촌, 화룡 등 여러 지역을 그 중심으로 그런 이런 인삼 재배의 그 집적지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그중 훈촌시 인삼 재배 면적은 전주의 40%를 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전주 쪽으로 인삼 재배에 종사하는 농가가 1만 8천여에 달하며
0: 네.
1: 전문 합작사가 3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기업 기지 네. 농가 이런 모텔 통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그 연평균 소득은 3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0: 네.
1: 산림 재배 인삼 면적이 1,500 헥타르에 돌파하여
0: 네.
1: 전성이 그 40%를 차지했으며
0: 네.
1: 고급 인삼 제품이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인삼이 그 홍삼이 추출물,
0: 네.
1: 인삼이 그 펩타이드 분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0: 네.
1: 연반 가공 생산량 목표를 2,000톤으로 설정해 과학기술 혁신의 힘으로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연변주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0: 네.
1: 선진적인 그 재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해
0: 네.
1: 인삼 산업이 그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후에도 계속 제고해야 합니다.
0: 네.
1: 동시에 그 브랜드 홍보 강화와
0: 네.
1: 마케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인삼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소비자 인정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그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의 그 목표 어떠합니까?
1: 네. 15차 5개년 기간 동안 우리주는 그 농업 특색 산업이 그 핵심 발전 목표를 그 세 가지 질적 변화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전통적인 규모 확장에서
0: 네.
1: 가치 도약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0: 네.
1: 연변 황소, 인삼, 검은 먹이버섯 3대 주력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0: 네.
1: 연변 황소의 그 설화고기 생산량 비율을 35%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 정밀 가공 비율을 60% 이상으로 돌파하여 제품 가치를 크게 제고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공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의 3단계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그 유명한 농산품 인증을 5개 이상 추가 획득함으로써 네. 우리 주의 그 농업 특색 산업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전통 재배에서 다양한 제품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0: 네.
1: 상황버섯, 건강식품, 인삼, 의료, 미용 제품 등 다양한 그 제품 개발을 통해
0: 네.
1: 산업 사슬을 고도화하고
0: 네.
1: 제품 구조의 그 다각화 및 그 산업 사슬 전반을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0: 네.
1: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0: 네.
1: 우리 주 정부는 일련의 그 정책과 지원을 그 계속 취해야 합니다.
0: 네.
1: 한편으로서는 그 농업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해
0: 네.
1: 첨단 농업 기술과
0: 네.
1: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0: 네.
1: 농업 생산이 그 과학기술 함량과
0: 네.
1: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0: 네.
1: 농업이 그 특색 산업이 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그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0: 네.
1: 동시에 그 선도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0: 네.
1: 그들이 그 모범적 선도 역할을 통해 전체 그 산업 사슬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0: 네.
1: 이러한 그 효과적인 조치들이 실행으로 연변주 그 농업 특색 산업은 15차 5개년 기획 기간 더욱 눈부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0: 네.
1: 지역 경제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리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네, 우리 주는 농민들이 그 특색 산업 발전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특색 산업 단지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관광과 마을 단체, 마을 집체 경제 발전을 통해 농민들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는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발전 모델을 시행하고
0: 네.
1: 여기서 그 선도기업은 기술 등을 제공하고
0: 네.
1: 농민들은 재배 작업에 집중하며 합작사는 통일된 구매와 판매 책임을 맡고 여기에서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노력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모델을 통해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농민들이 그 산업 사슬 부가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는 농민 능력 강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규모의 그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0: 네.
1: 농민들이 고품질 재배에서 효율적인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그 능력 향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농민들이 그 전통적인 재배와 사용 모델에서 생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 증대 경로를

0: 있습니다. 네. 넷째는 예, 또한 정부는 재정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그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 경로와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이상 우리 특색 산업에 대해 자상한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황, 우리 또 목표, 또 우리 연구해야 할 부문 얘기 주셨는데요. 이 현재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그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어떤 조치로 이 산업이 추가적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0: 네.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는 그 연변대학과 같은 지역 그 고등교육기관 네. 및 길림성 내 기타 연구기관과의 그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1: 네.
0: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그 향토 인재 계획을 실행하여
1: 네.
0: 귀향 창업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기술 훈련과
1: 네.
0: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토박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점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주는 그 기초 단계의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인재와 과학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1: 네.
0: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우리 주는 국내외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1: 네.
0: 기술 이전과 성과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1: 네.
0: 정부는 기업이 그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성립하여
1: 네.
0: 기업이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자수 혁신 능력 제고를 장려해야
1: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